0: islands and many oddly formed rocks.
1: Very dangerous, actually.
2: A little trash with shore.
3: 3, 2, 1.
4: It's very bright. I cannot see anything.
5: Can you take me?
6: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메인랜드에서 사람이 저기 와서 이제 네. 한번 돌아보고 시찰을 하고 가는 거죠. 그때 왔던 사람들을 수토사라고 그랬어요.
7: 수토.
4: 아, 여기 수토사.
6: 예, 예, 예.
4: 여기 오던 사람.
6: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감찰.
7: 감찰.
6: 예.
7: 수색수?
6: 예. 예. 페트롤.
7: 수색. 페트롤.
6: 여기 10대 비경이니까 네. 시간을 갖고 천천히 즐기시 바랍니다. 네. 이 세계에서 이런데 없습니다.
7: 아. World best.
8: View place of the world.
9: Even though, even from up here, you can see that the water is incredibly clear.
8: Yes.
0: Sutosa, the patrol officers had to return to the mainland after their duties were complete. They looked out to the vast sea as they waited for the winds to blow.
10: Yeah, yeah.
11: 그럼 지금 어디에 가는 거예요?
6: 황토 굴에 가고 있어요.
11: 아.
6: 저희가.
4: 그래서 저거를 그 옛날에 수토사들이
6: 육지에 갖고 가서 그 궁궐의 그 페인트, 천연 페인트를
11: 아.
6: 썼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여기서 황토 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 황토에서 아홉 가지 맛이 나더래요.
0: The rare red clay of Ulleung-do is known to have 9 different tastes. The patrol officers who returned from Ulleung-do took the precious red clay and presented it to the king.
4: 청화신당입니다.
7: 여기에요?
6: 예, 청화신당. 야, 다 왔네.
7: 인사드려야
6: 예,
7: 되는
6: 예, 예,
7: 이게
6: 인사합니다. 잘 왔어요.
7: 어떤 것이 궁금하네요.
0: 네, The Seongha Shrine is a representative Haesindang, shrine of the sea god, on Ulleung-do, and was constructed during the king's Taejong's reign in Joseon Dynasty. There's a sad story about this shrine.
6: 예, 여기는 송하 신당이라고 그러거든요.
7: 네.
6: 아, 저기 저거를 동남 동묘라고 해요.
0: King Taejong heard of the sufferings of the Ulleung-do residents caused by the frequent invasion of the Japanese. The king ordered Kim In-woo of Samcheongman ship to rescue the residents living on Ulleung-do Island. Before departing to the mainland, he had a dream where the sea god appeared and ordered him to leave a boy and a girl. When he returned to the island later, he discovered the skeletons of the boy and the girl. He constructed the Seongha Shrine and held rituals to comfort the soul of the deceased.
4: 선생님 여기 와서 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의식 같은 거는 있나요?
6: 어 여기 와서 인사를 드려야죠. 우선 울릉도에 네. 왔다고.
4: 안녕하세요. 저희가 왔어요.
6: 네. 네, 그럼
9: 손남 선녀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0: 동남 동녀 sacrificed their lives for Ulleung-do. The expedition team left the Seongha Shrine. Whispering prayers of comfort.

0: 여러분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를 낼 거예요. 제가 OX 퀴즈고요. 네. 다섯 분이니까 먼저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1: 가위바위보.
2: Okay, we won actually.
1: We won. 가위바위보.
0: 자, 그러면 다리오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수장과 쌤이 먼저 OX 퀴즈를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낼게요. 울릉도는 3개가 없고 5개가 많아요. 도둑이 없고 뱀이 없고 공해가 없어요. 그리고 5개가 많다는 뜻은 물이 많고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향나무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다. 자, 정답은 오. 자, 두 번째 질문할게요. 자, 울릉도와 독도 중 먼저 생긴 섬은 독도다. O, X.
3: 뭐야? 내 거라고.
2: 똑같네. 맞을 수도 있어.
0: 정답은 O. 와!
2: 그러니까 맞을 수 있어.
1: No,
4: no,
1: I didn't
4: look at the map.
0: 세 문제 중에 수잔이 두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수잔이 올라가요.
1: 예.
0: 네.
1: 해피웨이트요.
2: 끝났어, 끝났어.
0: 자, 10월 25일은 울릉도의 날이다. 5일까, X일까?
2: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0: 정답은 X.
1: 아, 아닌데.
2: 짜잔.

0: 두 번째 문제 나갈게요.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에 있다. O일까 X일까?
1: Yeah. Really?
2: 정답도 and 울릉도 are in the East Sea.
1: Oh. Yeah. Who's
2: next? 다음.
0: 파비앙이 두 문제를 먼저 맞췄기 때문에 파비앙이 올라가요. 결승전은 부전승으로 올라온 다리오와 파비앙 수잔이 앞에 나와주세요.
1: 게시타예요?
0: 네. 독도는 대한민국의 천연 기념물이다.
2: 파비앙.
1: 아, 이놈이야.
0: 파비앙.
2: 아, 이게 문제네.
0: 정답은 오.
1: 아.
2: 아, 세워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
1: It's fast, right?
2: It's fast.
1: Oh, it's

0: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계절은 여름이다.
1: 오징어
0: X일까?
1: X.
0: 정답 X.
2: 아.
3: 아 진짜 문제 잡았네.
0: 울릉도는 공항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배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인천항에서도 울릉도에 가는 배를 탈 수 있다.
1: 답이야.
0: X. 정답 X.
2: 아! 아!
3: 어디 진짜 아픈 거 같은데?
0: 이번 울릉도 독도 퀴즈는 파비앙이 우승했습니다.

0: The Korean National Maritime Museum in the port city of Busan has various exhibitions. There are important documents related to the East Sea.
1: Here.
2: Oh. 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이 지구인은 1846년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인데 주로 배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0: The globe made by the Newton family in England back in 1846 clearly shows that the East Sea is Korean waters.
2: 아까는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위를 보셨죠? 이것은 일본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1786년에 일본의 하야시 히에시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이 삼국통남 여지 전도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0: Korea is colored in orange, and Ulleung-do and Dokdo are in the same color, telling everyone that they are Korean territory.
4: 일본이 우리 언제 밖에서 우리
2: 일본이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때가 정확하게 대체로 노일 전쟁 그 무렵입니다. 아, 네. 그다음에 또 이쪽에 지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아시아 동부 지역 전도입니다.
0: This region, unknown to Europeans, is known as the East Sea by the Manchus.
2: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옛날에 17세기, 18세기에 동해를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생각했고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로 불렸었다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5: To be honest, I actually really like the Gulf of Korea, though. Like, yeah, I think that sounds really good.
6: Kind of a cool name.
7: That sounds better, actually.
5: Yeah, like that's a really cool name.
7: It should be learned in school, the Gulf of Korea, in old map section.
6: Oh, really?
8: Yeah.
0: The East Sea, as well as Korea, is clearly shown on ancient world maps. But, like the fact that Japanese tried to change the names of Korean peop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tried to change the name of the East Sea. But the name East Sea, as recorded in history, can never be changed.

0: When people think of traveling in Korea, which city comes to mind first? 서울, 부산, 경주, or maybe Jeju Island? There are plenty of amazing cities and attractions to choose from. But today, we're heading somewhere a little different. Rare and fascinating records that aren't easily found in everyday life. And a collection of intriguing artifacts waiting to be discovered. Let's go check them out on KNOW. We're here at Sejong Lake Park in Sejong City, Chungcheongbuk-do Province.
1: 호수공원 너무 좋아요. 잔잔하기 때문에.
0: Taking in the unique scenery of Sejong Lake Park. These two guests are joining us on today's adventure.
2: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교육과에 재학 중인 최재협이라고 합니다. Elena, 지금 여기 어디에 나와 있는 줄 아나요?
3: 세종이요.
2: 맞아요. 세종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요?
3: 세종대왕이죠.
2: 세종대왕, 맞아요. 세종대왕님이 우리나라 만원권 집회에도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세종특별시에는 행정수도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이쪽에 위치해 있어요.
3: 저 오늘 사실 처음 와봤는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2: 이렇게 아늑한 세종에 좀 볼만한 보물 같은 곳이 있다고 해요. 한국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관광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대통령 기록 전시관이에요. 엘레나, 혹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3: 지난주에 귀화 시험 봤거든요.
2: 귀화 시험?
3: 그래서 귀화 시험을 위해서 한국의 정치와 역사 여러 가지 배워야 되잖아요.
2: 그죠.
3: 그래서 좀 많이 배웠어요.
2: 지금 우리가 갈 대통령 기록 전시관에 그 모든 대통령들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3: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2: 네.
3: 이제 책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한 기회일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그럼 우리 한번 지금 떠나볼까요?
3: 네, 너무 좋죠.

0: Just a 5-minute walk from Sejong Lake Park, this is our destination for today. The Presidential Archives.
1: 저희는 2007년도에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기관이고요. 주요 기능은 역대 대통령이 생산한 기록물들을 이관받아서 전문적으로 보존을 하고 있고요. 그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들을 이곳 전시관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콘텐츠를 만들어 서비스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 뉴스에서만 보던 대통령분들이 다 여기 한눈에 볼 수 있다.
3: 맞아요.
0: This is the Hall of Former Presidents, where the stories of Korea's former presidents are brought together.
3: 단어로 그림을 만들어진 것 같은데.
2: 안 그래도 내가 이 단어에 대한 거를 한번 찾아봤었거든. 이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실 때 취임 연설문을 작성하잖아. 그 연설문에 들어간 단어들로 요 대통령님의 초상화를 만들었다고.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IMF 시기를 겪고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기업의 투명성,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개혁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
3: 대통령에 대해 잘 몰라도 이런 단어만 보면
2: 그지, 그 시기에 뭐 어떤 점이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0: With that, our warm-up tour is complete. Let's dive into the main exhibits. The fourth floor explores the evolution of Korea's presidential system. From presidential elections and inaugurations to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residency.
4: 외국의 정상들한테 받은 선물도 있지만은 편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은 중국 어린이한테 받은 서한이고요. 그거에 대한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때 되게 특이한 점은 이 학생이 참외씨앗 66개를 보냈대요. 대통령한테. 그래서 대통령이 졸업하신 초등학교에 그 실제 참외씨앗을 심었다고 합니다.
2: 다른 국가 어린이까지 네.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그거를 이렇게 기록관에서 보관하고 네. 있는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4: 네.
2: 역사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
4: 그렇습니까?
2: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4: 네, 맞습니다.
0: Right. It feels like we're witnessing living history.
3: 와. 글씨가 참 예뻐요.
2: 아, 한문을 너무 잘 쓰셨어요.
4: 네.
2: 와, 필체가 진짜
0: This is where visitors can see the handwritten calligraphy of former presidents.
4: 한글이지만 또 의미 있는 제가 또 글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읽어 보실 수 있으시죠?
3: 기록이 역사다.
4: 네. 맞습니다.
3: 오케이.
4: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 1월에 그 성남에 있던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하셨고 그때 요런 글을 남겨 주셨거든요. 예. 네.
2: 정말 기록관에 딱 알맞은 네. 내용을 딱 써 주시고
4: 그렇습니다.
0: 하셨는데.
4: 네.
0: Exactly. These records are what brings history to life. The third floor is called the President's Space. I wonder what we'll find here.
2: 딱 보니까 약간 청와대를 연상케 하는데 맞나요?
4: 맞습니다.
2: 아, 그럼 연구사님 네. 이곳에선 그럼 어떤 걸 저희가 볼 수 있나요?
4: 여기는요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2: 네.
4: 그냥 즐기시면 되는 공간입니다.
2: 아, 그냥 편하게 즐기면
4: 네,
2: 되나요?
4: 그렇습니다.
2: 가운데 앉아서 찍을까?
4: 제가 너무... 사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4: 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Wow! Feels like we're at a summit meeting.
2: 대통령이 된 기분입니다. 엘레나는 어때?
5: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4: 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느낌이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2: 아, 바로 가볼까요?
4: 네. 네. 여기는 대통령의 집무실이고요.
2: 혹시 그 대통령 분들께서 서명하실
4: 맞습니다.
2: 때 이곳에서 하셨잖아요.
4: 네.
2: 오, 너 얼마나 많이 찍어주는 거야?
5: 이런 사진 많이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2: 고마워, 고마워.
0: Let's be honest. Most people never get the chance to step inside a place like this. That alone makes these photos pretty special.
4: 춘추관이라고 프레스룸 아시죠? 기자들과의 브리핑하는 공간인데요.
0: Whenever there's an important announcement, officials from the presidential office step up to the podium and brief the press. Looks like reporter Elena has a question for Taehyuk, the spokesperson.
3: 5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건지 예상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2: 5년 후에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K-컬처가 더욱 주목받고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교류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0: It's not every day you get to step into places you've only seen on TV. No wonder it's such a memorable experience. 네. Thanks to its incredible collection of exhibits, this is said to be one of the most popular spaces in the venue. It's where visitors can see the gifts received by Korean presidents.
4: 여기 보면은 대통령이 받으신 선물 중에 월석이 있는데요.
2: 혹시 저 젤리 안에 박혀 있는 게 그 월석인가요?
4: 맞습니다. 이 태극기도 아폴로 11호와 함께 달에 갔다 온 것입니다.
0: Wow! From a moon rock to a Korean flag that traveled to the moon. The history of diplomacy is filled with some truly extraordinary gifts. But the value of these presidential gifts goes far beyond their rarity. The gifts exchanged during diplomatic visits often reflect the culture, traditions, and identity of each country. If Korea were to give a gift in return, what would be the perfect choice?
2: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모형 같은 거에다가 어떤 그런 레이저라든지 각인을 해가지고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 교육을 전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학교에서나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네. 정말 많이 담겨 있어서 네. 그 점에서 가장 새롭다고 느꼈습니다.
4: 엘레나는 어떠셨나요?
3: 저 몰도바에 그런 교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몰도바에도 이런 네.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4: 감사합니다. 사실 세종의 대통령 기록관이 있다는 거를 많이 오시기도 하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대통령 기록물 하면은 진짜 대통령 기록관을 떠올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숨어있는 대통령 기록물들이 더 많이 활용돼서 그런 것들이 연구나 어떤 그런 발전에 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0: The records of a president aren't just the story of one person. They're the story of a nation. Here, the footsteps of Korea's presidents and the moments that shaped modern Korean history come together in one place. And since it's open to everyone, be sure to add it to the itinerary when visiting Korea.

일단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지?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이거 세라믹입니다. 그러면은 종이에다가 흙을 발라가지고 했습니다. 아, 이게 종이가 있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혼란을 야기하는 게 상당히 좀 재밌는 요소다, 이 작업에. 그런 흥미로운 지점들로 이 사람의 시선을 붙잡고 이 사람이 여기에 조금 더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요소.

0: 이구나.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저는 약간의 좀 놀라움을 좀 자아내는 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 작업에서 장점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1: 저는 도예가 박종진입니다.

흙은 처음에 사람을 좀 되게 이렇게 좀 겸손하게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너무 대단해서 겸손하다기보다 굳이 큰 용기를 내지 않더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물질이라는 점. 이게 처음에는 매력이 별로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흙을 만지다 보니 인류가 흙을 만져온 그런 수천년의 어떤 수만년의 시간성들이 좀 느껴졌고, 그리고 그 흙으로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어떤 가능성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점차 이제 좀 매력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종이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영국 유학 시절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흙을 쓰지 않고 다른 조형 실험, 다른 재료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방식들을 좀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한 물질이 바로 종이였고, 그 종이가 아주 주변에서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싸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소재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흙이라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흙은 만지지 않은 채 한 달 정도를 그냥 종이와 사투를 했던 것 같아요. 종이로 다양한 뭐 조각도 하고 뭐 접기라든가 뭐 찍기, 뭐 물성 실험 등 다양한 것들을 그냥 의지나 의도 없이 막연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정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이 조형물 뭐 이런 것들 실험이 끝나고 다시 이제 재활용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한 겹 한 겹씩 쌓아가지고 이렇게 쌓았어요. 그냥 그때는 뭐 의지가 있었다기보다는 뭔가 얘를 다시 써야 되니까 버리긴 아까우니까 쌓았더니 한 이 정도의 더미가 형성이 됐는데, 제가 만들었던 어마어마하게 큰 그 조각이 요만한 더미에 응축되는 느낌들이 상당히 저한테는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되게 많은 동요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종이와 흙에 대한 결합에 대한 사고를 처음으로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수학했던 곳이 해안가가 있는 해안 도시였는데, 그 저는 사실은 이제 서울 권역에서만 살다 보니 별로 그 익숙한 풍경은 아니거든요. 어디 여행을 가야 볼 수 있는 풍경인데 되게 자주 접했고, 그런 것들이 그냥 불현듯 같이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 쌓였던 수만 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내가 상상하고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뭐 그런 두 가지 묘한 지점들이 겹쳐져서 제가 찾아낸 어떤 방식이 그리고 그런 형상이 지친과 닮아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키친타올에 흙물을 발라서 접고 쌓고 구워서 종이는 태우고 흙만 남기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종이에 대한 서사적 텍스트가 있는 종이라든가, 그리고 한지, 뭐 그 한국의 전통 용지라든가, 그 종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나름대로의 내러티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실험을 같이 진행을 하다가 결국엔 제가 찾고 싶었던 건 이 물성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 물질성들이 고스란히 보여지는,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굽고 나서도 깎을 수 있는 그런 물성을 보이는 것은 키친타월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신문지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는 흡착이라기보다는 오일리한 그 성분 때문에 그 슬립이 위에 적층이 되는, 그러니까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들떠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일반 티슈나 그냥 그 우리 화장지라고 하는 그런 용지는 너무 얇아서 핸들링하기가 이렇게 뭔가 접고 옮겨서 부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키친타올은 적절한 두께를 가지고 흙을 머금은 상태가 돼서 나중에 후가공이 되게 용이하게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 일단은 그 기존 도예 작업의 약간 프로세스의 전복이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이건 또 다시 이제 도예를 좀 했던 학생 시절에 품었던 질문이에요. 의문이고. 왜 우리는 금속이나 유리나 뭐 다른 목공이나 매체처럼 뭔가 하다가 조금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다듬고 다시 녹이고 다시 연마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할 수 없는 걸까? 흙은 왜 이렇게 활용해야 되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고, 불에 의해서 결정되고 불의 판단을 우리는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되는 약간의 운명론처럼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업자로서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을 만나고 나서는 제가 좀 품었던 의문들, 예를 들면 이제 가마를 굽고 나서 후가공이 거의 안 되잖아요. 바닥을 좀 연마하는 정도의 이제 그런 건데,
이거는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되는 또 다른 단계의 또 작업 단계로 이 책을 끌고 올 수 있어서 저는 뭐 종이라는 물질성들을 썼을 때 처음에 그것까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게 가공이 되는 이 표면성이 사실은 지금 작업에서 가장 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예배 재단에서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은 작가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그 어떤 분야들에서 나오는 물성의 응축에서 나오는 다양한 좋은 작업들이 아카이빙이 되면서 제가 이번에 출품했던 작품은 스트라타 오브 일루전이라는 작품인데 이 지금 이 공간에 연구 공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마 사이즈에 가장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작업을 한 달 반 정도 바르는 작업을 쭉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웠는데 그렇게 갑자기 가마 안에서 얘네들이 갑자기 보이던 라인이 안 보이고 아 얘가 뭔가 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깨닫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마 불을 껐거든요. 덕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꺼낸 결과물이 약간 그런 형상으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형상으로 나왔고 처음엔 되게 당황하다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 이건 되게 조형적으로도 제가 구현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형상들이 아무리 봐도 이건 제가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가마에서 구부러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받아들고 제가 고민을 한 게 이제 뭐 그것들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그래서 그거에 맞게 최적화되게 좀 오랜 시간 고민해서 카빙을 하고 그 다음에 작품 제목을 짓는 과정에서 환영과 뭐 착시나 뭐 이런 개념들이 좀 여기에 좀 더 응축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제목을 또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마를 굽고 나서 뭔가 결과물을 받아들일 때 약간 자연에서 뭔가 재료를 찾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목공예가가 고목을 찾아서 이 좋은 고목 내가 어떻게 깎아볼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자재를 이렇게 바라보는 공예가의 시선처럼 저는 그때부터 좀 그 제 작업을 다시 관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작업들도 어떻게 보면 완성을 시킨 것도 있고 과정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계속 보면서 아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까? 여기서 끝을 낼지, 좀 더 갈지, 한 번 더 구울지 고민하는 것. 저는 이제 공예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제가 이제 그 백자를 했을 때에도 물레로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기물을 만든 게 아니고 약간 구멍이 나고 틈이 벌어져서 누가 이거 어떻게 써요? 라고 하면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기물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저는 공예의 기능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 물질의 마스터, 하나의 물질을 마스터하는 그 사람에 대한 정신에 되게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기능이라는 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 물질을 다루는 어떤 전문성과 고유의 테크닉을 가지고 조형 언어를 가지고 이제 여러 비기능적인 오브제를 만드는 장르도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어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얘가 나한테 어떤 말을 거는지 조금 더 관람객들이 이제 폭넓게 좀 수용할 수 있는 이 저변이 좀 확대되면 좋겠다. 공예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조금은 좀 더 깨고 확장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공예를 좀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작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0: 하세요. 가다가 돈가스나 하나 먹든지요. 저랑.
1: 이런 로맨스가 처음이어가지고.
2: 친구면 걱정도 좋지만 응원을 좀 해줘.
3: 케이스토리 brings you the movie Manok Today. It's about a middle-aged woman named Manok who leaves Seoul to return to her rural hometown. The movie was invited to many film festivals, gaining recognition for both its artistic merits and mass appeal. Director Lee Woo-jin directed and also wrote a screenplay. Centered around leading actress Yang Mal-bo, actors including Song Jae-yoon, Ha Kwan-gyu, Kim Jong-young, Kim Hyun, Seok Ja, and others fill the cast.
4: 안녕하세요. 이만희 이장섭을 출마한 기호 임원 장만옥이에요.
5: 이런 작은 시골에서는 누굴 미워해도 좋아해도 다 표가 나고 미움받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슈? 서럽지. 욕심이 하나 생겼슈? 이 마을 속 외로운 사람 없는 거.
6: 장만옥이다. 결사 반대요.
3: Let's watch the movie Manok.
7: 왔어.
3: Manok runs a bar in Seoul.
8: 건배.
3: She's a colorful and generous older sister-like leader in her LGBTQ circle. The day she hears about her mother's death is when
9: 저희 올해 퀴어 축제 뒷풀이 행사요. 그거 올해부터 서사장님 가게에서 하게 됐어요.
3: Her temper gets the best of her, and she gets into a massive fight.
9: 들어간다.
3: She breaks ties with her friends. Then she decides to head back to her hometown, the village of Ibaraki. Life in the village in Chungcheongdo province seems to run at a slower pace. It's not a smooth transition at all.
9: 사장님.
3: At Manok's return, the people of the village are thrown off kilter.
6: 저.
3: In particular, this man, he seems dazed even. Seol-ju is Manok's ex-husband and the village representative.
6: 미쳤구만.
3: Next, she checks out her old favorite spot. But now, it seems someone else has taken over the space. Just then, the new owner, high school girl Jae-yeon, charges in.
10: 누구세요?
11: 아줌마 누구냐고요?
12: 어디서 어른한테 말을?
11: 아줌마!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만 해봐.
12: 아이고, 잘 추웠고.
11: 저 아줌마 뭐야, 아이씨.
3: They run into each other again several days later.
11: 나.
10: 뭐예요? 여기 우리 엄마 가게인데?
11: 어디 들어가서 학원 갈 준비야?
13: 정말로, 누가 보면 장남이라도 나온 줄 알겠어.
3: Manok is flustered because Jae-yeon happens to be Church's daughter from his second marriage. Meanwhile, Manok gets a job at Che's Orchard.
14: 아이고, 쟤 다 부시네, 다 부셔.
15: 아이 뭐 가지라니까 좋구만. 그 뭐야, 그 우리가 김 회장하고 뭐 쪽 걸걸걸어서.
3: She just wants to get along and live in her hometown village again. But.
15: 아이 일을 다 우리 시키고 어디 갔다 오는 겨? 순이할미도 없는데.
11: 아이 오셨어요?
16: 저기 말이야. 이거 오늘 질 땅이요. 아이고 뭐 나도 이러고 싶진 않은데.
3: Oh no, she gets fired. 철주 is the person behind this.
17: 너미 밥줄을 건드려?
6: 아니 그러게 왜 돌아와서 돌아버리게 만들어 사람을? 암만 시간이 지나가봐라. 나 김철주가 여 이장으로 있는 한 너 장만옥이가 팔다리 쭉 뻗고 사는 길은 없을 거다 이 말이여. 알어?
3: She's flabbergasted, and she doesn't just sit and take it.
18: 이장 해임 탄원서요? 이장님 임기가 곧 끝나는데.
3: She finds out that the term for the elected village representative position is about to end. So she asks Why not me?
4: 이장? 아니 왜 방식이 더 과격해가지고 나온겨? 누가 한다고?
3: She decides to run for the position herself. So, the formal couple end up running against one another for the village leader position. Manok is a breath of fresh air for people wanting change.
7: 제가 권창에 민원 넣었는데 좀 걸린다고 해서.
3: And she begins running a successful campaign.
4: 기다려요,
17: 장만옥이도 안 나와.
19: 뭐예요?
3: But 철주 blows his top.
19: 저것들이요, 저거. 예? 아이고,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어요.
3: He's not going to let this go. He's going to tell everyone her secret.
19: 이 옆편대 말이에요. 저거예요.
3: What's this? A race for a leadership role in a rural village. Who will win? Manok's attempt to make a go of living in her rural hometown. It is the movie Manok.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is is the director's first full-length movie. It combines LGBTQ, comedy, and a rural backdrop.
20: 단편 영화에서 레즈비언 커플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로드무비를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분들이 귀촌에서 농촌에서 에피소드가 발생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만옥이라는 불완전한 영웅 서사로 엮어서 이만희 장만옥을 만들었고요.
3: Manok has been through a lot. She's a woman dealing with midlife issues.
20: 만옥은 처음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면의 단단함이 예전엔 있었지만 많이 흐트려진?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고 힘들고 그렇게 좀 몰린 듯한 느낌? 나이듦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그런 캐릭터로 잡았고요.
3: Actress Kim Jung-young took on the role of Manok's longtime partner, Kim Jung.
20: 머리 스타일부터 입는 옷, 뭐 메이크업 뭐 이런 것까지 감독님이 원하는 어떤 금자에게 뚜렷하셔가지고 특별히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했던 건 없고요. 진심으로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느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하는데 그 점에 되게 중심을 진정성 이런 거에 두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3: Ex-husband 철주 was played by actor 박완규.
21: 충청도 출신이라고 하니까 충청도 사투리를 엄청 잘할 줄 알고 다들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 쪽에 충청도 강하신 분들 전화통화도 하면서 꽤 열심히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투리 플러스 충청도만의 어떤 정서를 좀 더 담으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3: Some of the cast are actors from the LGBTQ community.
22: 내가 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계에서 있지만 믿을수록 더 멋있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 이 영화를 참 우연하게 하게 됐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20: 그 당시 찍었을 때도 필요한 영화였고 아직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영화였어요. 모두가 웃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영화로 남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3: A light-hearted story about overcoming prejudice. It is the movie Manok. The character case story focuses on in the movie Manok is.
4: 치사한 것보다야 뻔뻔한 게 낫지요. 안 그래요?
3: A woman who has been through the ringer then returns back home.
20: 감투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짱이고 약간 그래야 되는 만에 가서 사람들이 나 괴롭혀? 나 배척해? 아 그럼 내가 짱 먹을래.
3: Someone who wants to become the new village leader, Manok. Actress Yang Mal-bok, who has garnered attention through numerous previous projects, took on the leading role. Critics say she expressed a strong, cheery, sensitive woman in a lovely way.
20: 캐릭터의 매력을 빛내주셨고 앙상블을 이끄시면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셔서
3: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her sparkly charisma. a comedy set in the Korean countryside. It is the movie, Manok.

저희 신과 함께 저승편은 주호민 작가님의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됐던 동명의 신과 함께 저승편이라는 웹툰을 소재로 만들어진 창작 가무곡이고요. 굉장히 한국적인,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사후 세계에 관련

0: 있어요.
1: 여기요.
0: 김정우 씨.
1: 여기요.
0: 김정 어 저기 있네. 네. 김정우 씨 서요.
1: 예.
0: 서요. 거기 서요.
1: 서요.
0: 거기 서요. 거기 서요. 잘했어요.
1: 네.
0: 여기로 오세요.
1: 아유.
0: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네요. 아,
1: 실례지만 누구신지.
0: 전 당신의 변호를 맡은 염라구 국선 변호사 진기한입니다. 49일 동안의 저승 여정을 함께 할 겁니다.
1: 아, 제 변호사요?
0: 모든 영혼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1: 아 근데 제 변호사 수임료가 없는데.
0: 걱정 마세요. 저승 모든 변호사는 공짜니까. 다만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변호사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이야 장홍 씨는 생전에 착하게 살았나 봐요. 저 같은 변호사를 만나다니. 감사하겠죠.
2: 예. 대학원에 졸업할 때까지 정말 유능한 학생이었는데요. 김자홍을 맡는 게 초임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리숙한 부분들도 있고 좀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요. 자홍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정말 많은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대왕님들께 뭔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대변하기도 하고 그런 인물입니다.
0: 깊이지기면
1: 백전백승.
0: 바로 그겁니다. 저승에서도 그 말은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장홍 씨의 인생을 샅샅이 살펴봐야겠죠. 사선고부터 빠짐없이 전부 다 몽땅 다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39년 동안 뭐 어떻게 살았을까요? 작은 축복 속에 태어난 그날부터 평범했던 날들, 있어도 없는 듯이 조용했던 별탈 없는 학창 시절.
0: 까다로운 유형구만.
1: 어렵게 취직해선 잘 살 줄 알았지. 월급도 야박한데 야근만 매일 하다 눈뜨니 간질환 사망.
0: 오우, 그 부분에선 어드벤티지를 만들 겁니다. 장홍 씨 착한 일한 건 없나요?
1: 매달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위해 신청했던 전화.
2: 그 웹툰 속의 인물들이 정말 실제로 구현이 되고 또 무대 장치나 그런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내가 만화책으로 보던 인물들이 이렇게 말을 했겠구나, 아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이렇게 행동했겠구나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용이나 또 혹은 배우들의 연기, 음악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캐릭터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어이! 북방 흑제 신재야!
4: 아이고 이게 이게 누구야? 강림 도령이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3: 아이 그 원기 하나가 자네 구역인 대화에게서 도망쳤어.
4: 아니 염라 대왕과 맞짱을 뜨는 천하의 강림 도령께서 원기를 놓쳤다.
3: 동이 탔는데도 움직였어. 자네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4: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길래?
3: 녹색 반초.
4: 에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지? 잠깐 저놈인가?
3: 흑제신장! 흑제신장! 흑제신장이 원기한테 당했다!
2: 차가운 저승차사 그 자체의 모습으로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흘러가면서 강림의 본 모습이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강림의 본 모습이 굉장히 인간을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기한이랑 굉장히 생각이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 생각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진기한과 굉장히 비슷한 마음들이 그게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관객분들에게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빨래는 왜 하라고 하신 거예요?
0: 아, 장홍 씨 옷에 묻은 죄에 따라 배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모터보트야.
1: 모터보트요?
0: 예.
1: 아니 저승에도 그런 게 있어요?
0: 그럼요. 저기요.
1: 우와, 이게 제 거예요?
0: 예.
1: 아니 근데 저는 모터보트 키가 없는데요.
0: 주머니를 보세요.
1: 모터보트 키다.
0: 항해 신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 신이시여. 우린 간에 저곳으로.
2: 사실 많은 분들이 가무국이 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가무국이 한국적인 뮤지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예술단만의 좋은 점은 한국무용을 하시는 선배님들이 대거 많이 계세요. 사실 한국무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춤들이랑은 호흡 쓰는 게 달라서 무게감이 되게 밑에 있거든요. 발레 같은 경우는 되게 위에 있는 반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품의 무게감을 엄청 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 덕분에 저희 작품이 더 무게감이 있고 훨씬 더 퀄리티가 있어지는 저희 서울예술단만의 창작 가무국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0: 왔어. 피고는
1: 대왕님, 피고의 사인을 알고 계십니까?
0: 간질환이구나.
1: 네, 피고는 그 증상을 느꼈지만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2: 그 어떤 망자도 억울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진기한이 가지고 있는 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은 내가 이 저승을 바꿔야겠어, 이런 거창한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진기한 역시 되게 인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가장 좀 큰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3: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상처를 가슴 속에 새기며 매일 하루를 사셨는지. 죄송해요, 수없이 흘린

0: 엄마, 아빠, 용서해달란 말은 이미 늦었겠죠.
1: 자웅을 투영해서 마치 자신도 속죄하고 자신도 반성하면서 한층 더 나아가는, 성장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되게 가볍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만, 뭔가 자웅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변호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마지막 장면에는 아, 이 진기한의 미래가 좀 궁금해진다 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근데요, 이상현 씨, 우리 강림 도령님처럼 이렇게 멋진 남자는 신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3: 멋있어요.

김장홍이란 캐릭터가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때는 몰랐지. 뭐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살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하게 만드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자기의 인생과 앞으로 내 인생 계획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늘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working as a Hongdan-bi student at the bank.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4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시크메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Let's go, Simply K-pop! Hello, everyone. I am your MC, Alan of Gravity.
2: 네, Simply K-pop MC 크래비티 원진입니다.
1: 네. Wonjin, the whole world is buzzing with World Cup fever these days. Am I right?
2: 아, 맞습니다. 또 특히 이번 월드컵에는 K-pop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1: Exactly. At the opening ceremony, EJ of K-pop Demon Hunters and Blackpink's Lisa wowed fans all around the globe.
2: 맞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하프타임 쇼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1: Wow. Yes, and with BTS set to perform, it's bound to be unforgettable.
2: 와, 이 대회 시작과 끝을 이 K-컬처가 장식하는 셈이네요.
1: That's right. Soccer and K-pop are bringing the world together. Today's Simply K-pop is here to keep that excitement going with amazing performances. Wonjin, please introduce the first stage.
2: 네, 이 현대적 사운드와 한국적 정서가 어우러진 K-크로스오버 팝 그룹 도드리의 무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톱!

0: Whether it's the World Cup or K-pop, they're both global celebrations that bring fans from all over the world together.
1: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레전드 장면들은 이 몇 번을 보고 반복해도 봐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0: That's right. That's why the World Cup has always has its highlight reels.
1: 네, 월드컵엔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이 K-POP, 이 무대에는 또 킬링 포인트가 있죠.
0: Yes, I heard today's performances are packed with moments you'll watch again and again.
1: 오호, 그렇다면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0: Let's do it. Music start.

0: 심플리 K-POP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이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네,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또 모셔봐야겠죠?
1: Yes, the fifth generation visual performers. Here's Izna. Welcome.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Hello, Izna.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글로벌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3: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4: 안녕하세요, Izna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또 이번 신곡 Metronome 앨범 소개와 함께 곡 소개까지 부탁드릴게요.
3: 네, 저희 이번 세터템포 앨범은요, 메트로놈이 타이틀인 앨범이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확신있게 달려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앨범입니다.
0: 좋습니다. 네,
5: 그중 타이틀곡 메트로놈은 중독적인 비트와 저희 이즈나의 피지컬 자랑 퍼포먼스가 포인트인 곡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메트로놈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1: Alright. Well, I watched the Metronome music video and it already has over 11 million views.
0: Wow. Wow. 네, 저도 봤는데 이 칼각 군무가 또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6: 네, 칼각인 만큼 일명 각도기 춤이라고 불리는데요.
0: 각도기 춤.
6: 이렇게 허리도 45도만큼 꺾는 게 포인트입니다.
0: 45도. 오, 좋습니다.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6: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자리로 와주시고요.
1: Alright, 원진아, 우리 피지컬 자랑 좀 해보자.
0: 우리 피지컬 자랑 가봐야지.
1: Let's go.
0: 우리의 피지컬, 좋습니다.
1: 네.
0: 자,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큐!

0: 에헤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앨런 형 좀 피지컬 촬영 좀 된 것 같아요?
1: 그럼 그럼 그럼.
0: 45도 지켰어요?
1: 그럼 그럼 그럼.
0: 좋았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같이 포인트 안무 동작을 같이 해봤는데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2: Yes,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0: Hi.
3: Hello, it's Nat and Simply K-pop.
2: Hi,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Tell us where you're from.
3: My name is Rael from Malaysia.
2: Malaysia is on Rael입니다. All right, I heard you brought something special to show Izna today.
3: Yes, today I will show you a metronome dance cover with Izna's costume. Let me show my costume first.
2: All right, wow. Metronome dance cover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0: Wow. All right.
2: Oh, 의상까지. Nice.
0: Yeah. Rael, are you ready?
3: Let's start the dance cover.
2: All right, take it away.
0: Yeah. 아니 멤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4: 진짜 완벽 완벽 완벽 최고예요 짱.
5: It was amazing.
2: Yes. Wow. She said you were perfect. All right, Rael.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Izna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3: All right. The first one is, what is the highlight of your is your hair and look today?
0: 네 오늘 각자 헤어와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4: 네, 제가 이번에 메이크업 포인트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완전 글리터 키라키라 반짝반짝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2: So Mai did sparkling 키라키라 메이크업 today.
0: 또 있으실까요?
4: 네, 저는 오늘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블루 컬러로 줘서 그레이 렌즈도 끼고 여기 눈앞에 반짝이를 했습니다.
2: 아하. So she gave a little blue color point to her makeup and contact lens and some sparkles as well.
0: 한 번 더 계실까요?
5: 네, 저는 오늘 긴 생머리도 하고 예쁜 화장도 했으니까 약간 까만 고양이 그런 애꺼 같이 했어요 오늘.
2: Yes, so her concept today is like black cat. So she did black straight hair and a pretty makeup. Yeah.
0: Yeah, all right, let's move on to next question.
3: All right, the next question is, after your makeup is done, what is the first thing you check when you look at the mirror?
2: 네, 메이크업을 마친 뒤 거울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0: 어디실까요?
6: 저는 아이라인을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아이라인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오늘 약간 강아지 컨셉이고 살짝 올라가 있으면 오늘은 좀 고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2: So, 사랑 checks to see whether her eyelines, whether it goes down like a dog's eye or if it goes up like a cat's eye.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7: 저는 항상 거울을 볼 때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는데요. 오늘은 완전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핑크빛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2: So when Jeongeun finishes her makeup and looks at the mirror, she looks for the entire vibe of the look. So today she wanted to present a lovable look, so she did some pink blush.
0: 한 번 더 계실까요?
8: 네, 저는 핑크 메이크업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핑크 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항상 체크를 합니다.
9: 오늘 몇 퍼센트실까요?
8: 오늘은 한 80%?
2: Okay. So, Sebi really likes the pink shade. So whenever she looks in the mirror, she checks. So today is 80%.
0: Wow, grea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3: All right, the third question is, do you have any beauty routines you pay attention when to during the promotions?
2: 네, 활동기에는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본인만의 관리법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4: 네, 저는 항상 무대하고 나서 아프터 케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숙소에 들어가서 무조건 폼롤러로 다리를 풀고 잔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 Mai says she thinks aftercare is the most important part, and after the whole day ends, she goes back to the dorm and starts foam rolling her muscles.
0: Wow, 또 계실까요?
10: 네,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활동기 때는 많이 하다 보니까 팩을 충분히 해줘서 수분 공급을 잘해주는 편입니다.
2: Okay, so during promotional period, since they always have their makeup on, Jimin always makes sure to put on face pack to make sure her skin stays moisturized.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8: 네, 저는 활동기에 꼭 건강하게 챙겨 먹는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소고기를 잘 챙겨 먹습니다.
2: So Sebi thinks it's very important to take care of your health during promotional period, so she always makes sure to eat beef.
0: 소고기인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8: 제가 요즘 소고기에 정말 빠져서 소고기 is my go-to food these days.
0: Okay, 좋습니다. Okay, then last question.
3: The last question is, if you have a signature facial expression or favorite camera angle, could you show us?
2: 네, 카메라 앞에서 가장 자신 있는 표정이나 각도가 있다면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0: 그러면은요, 저희가 오늘 또 월드컵 컨셉이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약간 응원석에서 카메라에 잡혔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2: 네,
0: 한 번씩 한번 보여드릴까요?
8: 네.
0: 좋습니다. 음악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뮤직 큐! 오케이. 오케이. 아하. 좋습니다. All right. 네. 아, 너무 좋습니다. Okay.
2: All right, well, can you give us a final message before we wrap things up?
3: Yes. Is not please come to Malaysia. Let's say this word together. Aku cinta kamu Naya. Janji. It means Naya sarange. Yapso.
8: Wow.
0: 좋습니다. 네.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드릴까요? 어떻게 한 번만 다시. 네. 그치? One more time.
3: Aku cinta kamu.
8: Aku cinta kamu.
3: Janji.
8: Janji.
0: 아, 좋습니다. 레일님,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진아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はい、いつも応援し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この後メトロノームのステージ一生懸命準備しましたので、ぜひ期待してみていてください。いつもありがとう。大好き、愛してる。
0: 아, 기원아 부터 한번 頑張ってください。 좋습니다.
2: All right, the group with infinite potential. Here is Izna performing Metronome, followed by R.I.P.
0: 네, 여러분.

0: Well, well, well, we've already reached the final performance of today's show.
1: 아, 시간이 이거 정말 순식간이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피날레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쵸?
0: Correct. K-pop is adding more excitement to the world's biggest celebration, the World Cup.
1: 네, 오늘 심플리 K-pop에도 이 피날레로 그 열기를 가득 채워줄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0: Yes, he's got the visuals and vocals to match.
1: 네, 믿고 듣는 vocalist 정대현 씨의 무대입니다. Music, start!

0: Let's go, Simply K-pop! Well, today we got to see amazing performances back to back. What did you think, Wonjin?
1: 아, 또 말해 뭐합니까? 정말 너무 최고였죠. 이 선제골 같은 오프닝부터 이 피날레까지. 아, perfect, perfect. 에.
0: Agreed, agreed. The World Cup unites the world through soccer, and K-pop does the very same thing through music.
1: 네, 오늘 심플 K-pop도 그 열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더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Simply K-pop, we'll be saying 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dazzl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Isung연구원.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땅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더 굵으면서 가루도 더 많이 나오고 가루도 작게 나오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참 좋아요. 눈 붙인다고 조금씩.
1: 제가 한 30년 하고 할아버지부터 하니까 3대째. 여기는 각 산마다 도토리 나무가 많아요. 죽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죽는 거는 가을에는 많이 죽을 수 있어요. 옛날 재래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빠져요. 현대식으로 기계화가 돼갖고 완전 빻는 공정서부터 해갖고 원심분리기에 의해서 제품이 녹말만 나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의 비용에 대해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갖다 놓질 못해요.

0: 도토리 닭 수제비예요. 수제비 안에 이제 그 도토리하고 밀가루가 섞어서 저희가 반죽을 해서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토리 닭 수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음식을 해놓고 네. 저희들한테 도토리 닭 수제비 해놨으니까 먹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히 이름은 이제 지어진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겨울에 알을 안 낳아요 닭들이.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이제 알을 안 놓으니까는 겨울에는 주로 이걸 잡아서 이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많이 크게 해서 이제 도토리 가루가 많았고 밀가루는 그때 당시에 밀가루도 비싸고 귀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조금 넣고 도토리 가루가 그때는 흔해서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0: 쫀득함이 그냥 밀가루만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밀가루는 반죽을 해서 밀가루 수제비를 하면 놔두고는 퍼져서 못 먹잖아요. 근데 얘는 도토리 가루 들어간 거는 그냥 식은 채로 놔둬도 몇 시간이 지나면 안 돼 먹어도 맛있어요. 쫀득쫀득하고.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먼저 토종닭 한 마리 있고요. 그다음에 황기. 그다음에 가시오가피.
1: 엄나무.
0: 엄나무. 그다음에 생강 조금. 그다음에 요거는 마늘이고요. 통마늘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추.
1: 수제비는 뭐 이제 도토리 가루하고 여기 밀가루하고 이제 소금. 소금 조금 그리고 물 요렇게 들어가요. 지금 1대1로 준비를 했어요. 밀가루랑 도토리 가루. 도토리 맛이 약간 쌉싸름해요. 그래갖고 그거를 없애자고 밀가루를 섞어서 생닭은 끓는 물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뚜껑을 덮지 않는다. 그래야 좀 여기 더 시원하고 좀 구수한 맛이 난다 그럴까요? 황기 넣고 이제 엄나무 넣고 이거는 뭐 그리고 이제
0: 생닭.
1: 이렇게요. 낫 넣고 이제 생강하고 마늘 조금씩만 넣으면 돼요. 대추는 많이. 많이 넣어. 이 대추도 옛날에 농사를 지었던 거라 많이 넣어줬던 것 같거든요. 약재에 물이 우러나도록 3, 40분 정도 끓여요. 센 불로 유지를 해서 이렇게 우러내요.
0: 도토리 가루. 저희가 1대1로 준비를 했어요. 소금. 이게 한꼬집이거든요. 너무 되지 않게.
1: 조금 더.
0: 되지 않게.
1: 도토리 가루가 물을 좀 더 많이 먹어요.
0: 됐어?
1: 이렇게. 이렇게.

0: 마늘을 좀더 넣었던 것 같아요. 옛날 단양에도 단양 마늘이 지금 유명한 거 보니까 그때도 마늘이 흔했었나 봐요. 그래서 마늘 좀 넣더라고요. 팔팔 끓은 다음에 뚜껑을 덮고 이제 푹 삶아내는 거예요. 3, 40분 정도도 얘도 끓여야 되는 것 같아요.
1: 뚜껑 열면 발 다리가
0: 홀딱 까져 있어요.
1: 살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때가

부엌에서 큰 다라이에 퍼서 이거 이렇게 국자 큰 국자랑 들고 들어와서 방바닥에 놓고 우리 뚝 빌려 앉아서 엄마가 퍼줬어요. 우리 엄마는 닭다리를 안 뜯고 찌찌를 안고 오빠만 줬어요. 아. 따로. 이제 전에는 이게 맛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커서 다시 먹게 되니까는 좀 시원하고 구수하다. 그렇더라고요.

0: 하기 싫었던 음식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1: 금곡리라고요. 여기 고수동을 위에 동네예요. 아니요, 지금은 저기 다시 내려와서 저 사이남이라고 거기에 살고 있어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리밥하고 또 감자 쪄서 그거로 밥 보리쌀 섞어서 밥 주는 거. 거의 그런 거죠, 뭐. 맨날 채짠지랑 마늘종 이렇게 싸줬었어요. 묵도 많이 해줬어요. 김치 썰어놓고 국물에서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한강이었다 그래야 되나? 닭하고 수제비보다는 국물이 많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건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약재는 그때 우리 엄마는 뽕나무도 들어간 적도 있어요. 환기는 많이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환기 캐고 나면 그거를 엄마가 주워오라 그랬어요. 솥이 두 개 걸려 있고 우리 옛날 마실려나 모르겠지 이렇게 계단을 한두 개 내려가야지 이제 아궁이 있고 하거든요. 그럼 엄마 맨날 거기 앉아서 이제 불 떼서 그거를 다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끓여주고 뭐 가지가라 소리 지르고 뭐 가지가라 소리 지르고 뭐 다 그래. 식구가 많으면 뭐 김치도 막 대접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 그 서로 찢어 먹느라고 그랬던 거. 이게 거의 비슷해요. 순서는 달라진 건 없고요. 이제 불세기가 시골은 이렇게 불을 확 뗐던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불세기가 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그때부터는 그거는 안 했어요, 거의. 도토리 수제비 한지는 한 꽤 오래됐어요. 여기 단양에 다시 와서 아줌마들 모여서 이제 쏙 놓고 저거를 해서 줬는데 맛있다 그랬었어요. 네. 다 모르는데요.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다 맛있다고. 이거는 고급 음식이었다. 못 살 때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는 없이 살아서 많이 할 때 국수도 막 두 반대기씩 이렇게 밀어갖고 감자 잔뜩 넣고 이렇게 끓여주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그런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고급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이 고급 음식이지 옛날에는 흔했던 거거든요. 이게. 거의 닭들도 다 키웠어요. 옛날에는. 집에. 엄마죠, 뭐. 뭐 진짜 뭐 좋다 싫다 해도 이제 엄마 생각을 하니까는 그 음식이 생각이 났던 거기 때문에 엄마예요.

일찍 먹고 싶으면 일찍 먹는 거는 상토라고 거름을 사다가 그 포토에다가 거름 넣고 씨앗 넣어가지고 일찍 심어서 2월 말 정도는 이제 씨를 넣으면은 한 7cm나 10cm 정도 크면은 그때 이제 내다 심는 거예요. 여기다가 두 개씩 달려요. 이렇게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리고. 근데 여기 크고 이건 작아. 이 수염이 좀 까불어하게 마르면은 그때부터 이제 따는 거고, 또 육안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이렇게 탄탄해요. 물렁물렁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따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그냥 이걸 이렇게 제키면 됩니다. 이렇게 제키면. 맛있게 찌려면 이 껍데기를 까가지고 밑에다 깔고, 그 위에다 옥수수를 넣어가지고 물에 잠길 정도로 해가지고 찌면 더 맛있어요. 이 옥수수를 가지고 옥수수 범벅을 할 거예요. 죽보단 조금 대직한 게 범벅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이게 주식으로 많이 먹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주식이 아니고 이게 맛으로 먹으니까 70년대 그 전후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때 그럴 때는 힘들었으니까 이걸 주식으로 많이들 먹었죠. 옥수수를 이제 껍질을 까서 깊이를 해가지고 불려서 삶아서 팥이랑 같이 이제 걸쭉하게 끓이는 거를 옥수수 범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끓여가지고 금방 뜨거울 때 먹는 것보다 약간 식었을 때 먹으면 더 찰기가 있고 좋아요. 일단은 옥수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팥, 그리고 줄콩이라는 거 들어가고, 그리고 소금으로 이제 감미하고, 그게 재료가 주 재료 전부예요. 삶는 거는 지금 따는 게 맞는 거고, 말려가지고 이 깊이 내서 범벅하는 거는 완전히 밭에서 말린 연에 다 연그릇을 따는 거예요. 완전히 말른 연그른 거를 가지고 따서 이제 나중에 그거를 완전히 말린 다음에 방앗간에 가서 껍질을 까는 거예요. 손으로는 안 되고. 그게 다 말랐을 때. 옥수수도 이렇게 까보면 속이 손톱이 안 들어가고 딱딱하게 연그른 거. 그게 완전히 연그른 거예요. 그거 일찍 심어서 한 8월 말? 9월 초 이렇게 하면 다 연글 거예요. 처음에 걸어서 완전히 마를 때까지 뒀다가 초겨울 이제 완전 가을 다 지나고 그때 한가할 때 이제 까는 거예요. 양이 많은 사람은 경운기라도 까더라고요. 경운기로 밭기로다가 뭐 이렇게 그거 밭 가는 그 기계 그걸로다 이렇게 갈아서 까는데 많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코팅된 고무장갑 그거 끼고도 하고 또 이 송곳 갖고 이렇게 찔러가지고 까더라고요. 아무 데서는 안 해주고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멀리 가야지 있어. 저 가곡이라든가 충주 가는데 어디 덕산 방앗간 그런 데 가야지 해주지 아무 데나 다 안 해주더라고요. 물에다 불려놓고 이거 옥수수를 최소한 4-5시간은 불려야 됩니다. 이게 파산 한번 끓여가지고 떫은 맛을 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불린 옥수수랑 팥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1시간 정도 삶으면 되는 거예요.

옥수수 넣고 옥수수에 한 3배 정도? 그 정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한 15분 내지 20분? 그런 다음에 뚜껑 열고 이제 간 맞추면서 이 콩도 줄콩도 넣고 그리고 저어가면서 누르니까 그때 그렇게 저어가면 끓여야지.

아, 그냥 먹던 맛 그대로일까? 뭐 빨리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죠. 역시 흔히 먹던 음식이 아니니까 빨리 해서 먹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했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드셔보셨고, 그 이제 중년에 들어오신 분들, 뭐좀 젊은 분들이 처음 드셔보셨다고 그러죠. 역시 옛날 맛이 그대로 맛있다고 그랬죠. 옛날 맛이 최고라고. 옛날 맛을 무시를 못해요, 음식이.

0: 저는 덕천이에요. 뭐, 밭농사도 하고, 논농사 좀 하고, 뭐, 그냥 그 정도. 그렇죠. 먹을 것만 조금씩 했지. 그때는 쪄먹는 거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많이는 안 하고, 조금씩 하죠. 옥수수 씨를 농협에 가 사서, 사가지고 그걸로 심는 거예요. 지금 심었던 거 말렸다 그걸로 심기를 하는데 거의 거기서 받아가지고 심는 거죠. 그냥 삶아 먹어요. 그리고 말린 거 있으면 겨울에 이제 튀겨 먹고. 어려서는 먹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 동네 와가지고 알았어요. 저희 경로당에 와서 처음 얻어먹고 이제 그걸 이제 그때 배워서 한 거예요. 당장 쪄먹는 건 따는데 그 말리는 거는 안 따고 나무가 마를 때까지 그냥 뒀다가 이제 송이가 다 말르면은 그때 까가지고 잎을 한두 송이 더 달아가지고 매달아놔요. 추녀 밑에다가 매달았다가 이제 가을 수확하고 좀 한가하면 그때 이제 내려가지고 까가지고 이제 방앗간에서 깊이도 내고 그렇게 하죠. 옥수수가 이제 한 2부 정도 되면 팥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맛이 없으니까 고기 분량을 맞춰서 조금만 넣는 거예요. 한 줌만. 많이 들어가면 안 좋아. 줄콩도 매달 정도 넣어야지. 오늘도 매달 넣었잖아. 송간 넣으면 또 담백하고 또 구수한 맛이 있고 또 기호 따라 단걸 좋아하신 분들은 단걸 넣어도 드셔도 됩니다. 이 알을 먹어보면 알죠. 그 옥수수 알을 먹어보면은 다 이거 다 퍼졌다는 걸 알죠. 주로 겨울에 먹는 거지. 반찬은 뭐 김치 정도 있으면 김치나 뭐 총각김치 정도 겨울이니까 그 정도 있으면 다른 거 반찬은 뭐 크게 필요가 없어요. 예. 경로당에 그런 것도 해 먹고 뭐 그거 갖고 와서 경로당에서 해 먹습니다. 그걸 갖고 오면 이제 분야 회원들이 있으니까 그 회원들이 이제 끓여가지고 이렇게 놀아 먹는 거예요. 맛이 좋아요. 구수하니. 한 번씩 먹으면 뭐 싫지 않고 좋아요. 지금은 별식으로 먹지만 그때 당시는 주식으로도 먹겠죠? 쌀이 귀화할 때니까. 별미로 먹을 만한 음식이에요. 괜찮은 음식 같아요.
1: 한 30년 살았지. 옛날엔 그리고 옥수수를 갈아가지고 올챙이 국수랑 그런 것도 시골에서 해 먹었어요. 강릉에 가면 다른 사람은 해 먹었는데 우리 집에서는 안해 먹었어요. 80년대까지 옥수수 밥 먹은 집이 있어요. 먹어봤지. 어머님도 해줬지. 그때만 해도 옥수수가 주식으로 많이 먹을 때니까. 옛날 게더 맛있지. 옛날에 배고픈 시절이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거 많이 심어서 먹으니까 같이 나 가는 소금으로 했지. 간장은 시커머니까 안 넣고 소금. 우리 클때 먹었지 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한 초등학교 다니면서 국민학교까지 다니면서 그런 거 먹었지. 누가 아는 사람이 삶아가지고 먹어보라고 맛맛을 먹어보라고 가져왔더라고요. 그 식당에도 이제 아는 사람이 디저트로 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거 그래 얻어 먹어봤지. 그 옛날 맛이 안 나. 옛날은 배고픈 시절이니까 다 맛있는 거야. 안해 먹었어. 옛날에 클때 먹고는 안해 먹어. 해주는 거는 얻어 먹어.

0: 음식은 따뜻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좀 그런 게 있어요.
1: 엄마의 음식을 저희가 이제 물려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손맛을 동생하고 같이 따라하고 그거를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계승해서 그냥 널리 알리고 싶은

0: 전집을 하고 있는 김슬기라고 합니다. 아, 저는 엄마가 글에 오셨던 것처럼 엄마가 되게 재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이 맛있고 보기 좋은 게 맛있다고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이어받아서 그 좋은 재료가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항상 레시피를 이제 똑같이 동생하고 배우는데 그 어떤 그 메뉴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똑같이 해도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손님들도 또 너 엄마만큼은 맛이 안 난다라는 몇몇 메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가져가서 이제 엄마한테 다시 물어보고 조언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해? 다 끝났어?
1: 아니, 나 수저 넣고 있는데? 이걸 해야지 집에 가지.
0: 야, 이거 한번 맛봐봐봐, 이거. 엄청 지금
1: 왜?
0: 했는데 엄마랑 좀 맛이 다른 것 같아.
1: 안녕하세요. 저는 김슬기 동생 김나래입니다. 엄마의 손맛을 이어받아 저는 반찬가게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보험 설계사 쪽을 했었는데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그거에 조금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고 이제 언니가 워낙 음식을 잘하다 보니까 어머니도 그러고 그냥 칼집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 늘고 중간에 뭐 요리 학원도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게 또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점차 하다가 이제 손님들이 맛있다는 얘기를 해주실 때 있잖아요. 그 나름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또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0: 뭐가 좀
1: 지금
0: 더
1: 한 거야?
0: 들어가야 되나? 뭘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
1: 뭔가 좀 싱거운데 엄마 맛은 안 나는 것 같아.
0: 그치, 엄마 맛은 안 나는 것 같지.
1: 언니 음식은 엄마에 비해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좀 뭔가 좀그 뭐라 표현을 못하는데 맛은 진짜 있어요. 되게 잘하고 다 진짜 배울 점이 많으니까. 근데 엄마보다는 약간 1% 2%막 이런 부족한 그런 깊은 맛 조금 그게 아쉽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0: 엄마한테 한번 가져가서 물어봐야
1: 물어보는 게
0: 되겠다,
1: 나을
0: 그치?
1: 것 같아요.
0: 알았어. 저희 왔어요. 다녀왔습니다.
2: 언니,
3: 오늘 좀 고생 좀 많이 했겠다.
0: 하람이는요?
3: 하람이 아빠랑 같이 나갔어.
4: 안녕하세요. 저는 김슬기, 김나래의 엄마 이경춘입니다. 반찬가게 거의 18년 정도 했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서포트로 이제 조금 이제 포장하는 것만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몸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는 그렇게 5일만 하고 있어요. 아, 딸들이 먼저 반찬 가게를 한다고 했을 때, 아, 그때는 참 든든했어요. 반찬을 만드는 데 있어서 슬기는 어쨌든 배운 사람이잖아요. 요리를 지금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살짝 건강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슬기는 그런 장점이 있고, 나래는 많이 줘요, 이제. 푸짐하게 주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좀 장점인 것 같아요. 식당은 식당 나름대로 그 장점을 살리고 반찬집은 반찬 나름대로 장점을 살리는 것 같아요. 둘 다.
1: 제가 식당을 하잖아요. 근데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매일 단골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거의 단골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손님들한테도 저희 어머니의 손맛을 느껴드리게끔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특식으로 한번 내보내고자 이제 한번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0: 엄마는 또 어떻게 했고 우리가 또 뭐가 좀뭘덜 넣고 뭐가 좀덜 됐는지 또 배우기 위해서 동생하고 같이 이제 가게 되었죠.

0: 달랑무가 크니까 먹기 좋게 칼로 반씩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
1: 아. 잘라야지 익나?
0: 응, 잘라야지.
2: 어쩐지 지는 했는데 잘 안 익더라고.
1: 근데 이거 원래 언니가 먼저 했던 그거 아니야, 레시피?
2: 근데 언니는 좀 약간 좀 입맛이 시골 할머니 스타일이라 그러나? 그래서 좀 짭짤하기만 하고 단맛 없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가 살짝 이렇게
1: 맞아, 엄마 거랑 좀 많이 다르긴 달라.
2: 그렇게 해준 거지.
3: 춘기가 처음 해왔을 때 먹어보니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데 나름대로 또 그 뒷맛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 처음에는 이제 그간 지징이만 했지 멸치 넣고 육수를 내는데 처음에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약간 쓴맛이 돌거든요, 이게 지짐이가. 그러면 이제 맛술을 좀 넣으면은 쓴맛과 단맛을 좀 저기 동시에 이제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첨가한 거예요. 첨가를 했죠.

0: 엄마 이거 왜 씻어서 해?
1: 우리가 익을 때는 맛있는데 더 그 단계가 지나가면 신맛이 너무 세고 그리고 살짝 뭐 이렇게 군내라든가 고개 나기 때문에
0: 아, 잡내
1: 씻어요. 씻으면서 좀 끓일 때는 맛술을 좀 붓는 거예요. 맛술은 이제 잡내도 가셔주고 약간의 단맛도 있으니까 설탕을 안 넣어도 되고. 이거 근데 파니? 반응은 어떤데?
0: 이거 되게 손님들이 엄청 좋아해요. 옛날 분들 많으셔가지고 옛날 이제 자기 이제 먹던 그런 그 고향의 맛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엄마 옛날 돌아가신 엄마가 해줬던 그런 반찬이라고 그러시면서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그럼 이제 여기로 올려놓을게.
1: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놔두고 이제 동그랑땡으로 건너가자 이제.

0: 이거 왜 하려고 그러니?
1: 아니 아무래도 우리 식당이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단골 분들이 많잖아. 근데 이제 단골들이 매일 똑같은 걸 먹기에는 또 식상하니까 약간의 특식? 이런 개념으로 이걸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엄마가 가르쳐주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거?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0: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뭘까?
2: 너는 힘이 좋으니까 두부를 짜렴.
1: 이게 근데 짜면 맛있나?
0: 짜면 맛있는 게 아니라 물이 마르면 질겨거리거든.
1: 아 반죽을 할 때?
0: 반죽 할 때.
1: 질어져서?
0: 질어져서? 어차피 양파도 물 나오고 당근에서도 살짝 좀 나올 수도 있고.
1: 아 그러면 웬만하면 많이 짜주는 게 좋겠네?
0: 좋지.
1: 질어지니까? 그 엄마가 예전에 해줄 때도 이렇게 다 짜는 거야?
0: 다 짜죠. 다 짜야 돼. 와. 언니가 명절 때마다 부부랄 때에서 만드는데 만들어서 파는데 언니한테 배우면 되지. 굳이 엄마한테 할 건 뭐 있어?
1: 아, 아니 근데 엄마랑 언니랑 하는 게 달라. 맛도 다르고 그래도 엄마가 하는 게 좀 더 뭔가 있어. 뭐라 표현은 못하는데 뭔가 깊은 맛이랄까? 뭔가 있어서 나는 어묵게 제일 맛있더라고.
0: 고맙네.
1: 희한하게 좀 그게 있어.
3: 아니 진짜 왜 엄마랑 엄마가 똑같이 레시피 알려줬는데 그 나래랑 하면은 우리가 서로 맛이 다 다르다? 그래서 똑같은 레시피인데 한 분 어떤 손님은 특히 그 오이초모치 엄마가 하는 게 더 맛있다고.
1: 맞아 맞아. 진짜 신기해.
0: 그게 우리나라 음식이 좀 살짝 손맛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 사람마다 틀려가지고 같은 음식 같은 재료 가지고 해도 묘하게 틀려.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그 맛이 안 나는 거야. 내가 해도 희한하게 안 나요. 내가 엄마가 예를 들어서 무생채 했을 때 엄마가 했던 생각 기억해서 해도 해보면 안 나 그 맛이야. 우리나라 음식은 보통 대충의 맛이잖아요. 대충 하지 뭐 계량컵들은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눈찜작의 맛인 것 같아 나는. 그게 손맛에 이어지는 거고.
1: 이렇게.
3: 근데 이게 그 뭐지?
1: 어떻게 해야 되는데?
3: 약간 이런 눕혀가지고 이거 맞지 엄마?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밀으면서?
0: 눕혀주는 거.
1: 근데 이거 왜 밀어주는 거? 밀어주는 거 달라.
0: 여기 두부가 입자가 굵으니까 이게 고기랑 섞이면은 두부가 씹힌단 말이지. 근데 입자가 고우면은 그러니까 부드럽지 더.
3: 다 잘 어울려.
0: 잘 어울려주고.

0: 반죽은 얼만큼 해야 돼?
1: 치댈수록 맛있어.
2: 아, 있어.
3: 아, 많이 하면?
2: 어.
1: 5분?
2: 5분 너무 긴가?
3: 쓰러지는 거 아니야? 팔 없어지겠어.
2: 그럼 3분은 하잖아.
1: 좀 차려질 때?
3: 아, 좀 쫀득거릴 때?
1: 어, 맞아. 쫀득거리. 오케이.

0: 그래, 너희 둘이 있잖아. 성격도 정반대인데 싸우니?
1: 우리 싸우나?
2: 엄청 싸우지. 의견이 엄청 다른데 무슨 성격도 다르고. 제가 좀 고지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둥글둥글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의견 충돌이 날 때도 있고, 왜 나는 A인데 언니는 B야 라고 하면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싸울 때가 많아요. 근데 또 몰라요. 되게 나름대로 믿고 의지하고 친하다면 친할 수 있는 사람인지라 뒤돌아서면 또 웃어요. 그게 자매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0: 그 이번에 너 많으니까 너도 해.
1: 나도 하라고?
0: 반죽해.
1: 아, 나 손을 붙이기 힘든데.
2: 오, 예.
1: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동생한테 뭐 잘못하면 혼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동생한테 많이 혼나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는 한편 제 동생은 그렇지 않아가지고 저를 좀 답답해하거나 확실한 성격이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맨날 혼나기도 하고 배울 점도 많고 사실 제가 언니긴 하지만은 좀 되게 든든한 동생이에요.
2: 그냥 이렇게 붙이면 돼?
0: 야, 우리의 비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포크야, 포크. 포크를 이렇게 뜨면 진짜 잘 돼.
2: 진짜?
0: 포크가 비법이야.
1: 그 젓가락으로 뜨면 동그랑땡이 망가지고 손으로 뜨면 계란물이 너무 많이 묻게 되잖아요. 포크로 이렇게 뜨니까 계란도 적당하게 묻어져 있고 깔끔하게 잘 떠지고 이게 다른 집에서 쓰지 않는 저희 집만의 동그랑땡 붙이는 비법이 아닌가 싶어요.
2: 아,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아, 승질난다, 이거. 식당에서 못하겠는데, 엄마? 못 기다려서. 그냥 엄마가 해주면 안 돼? 그냥 엄마 한 그릇 먹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어, 나는 이거 못 기다리겠는데?
3: 응? 뒤집는 건가? 왜냐면 눈동 안에 익으니까. 아, 그...

0: 나는 욕까지는 해줄 수는 있어. 저건 안 될 것 같아. 아, 저희 언니가 손은 진짜 빨라요. 근데 이게 거기까지 시작하는 단계까지가 좀 느려서 그렇지 하기 시작을 하면 엄청 빠르긴 빨라요. 저는 재료 준비는 빠른데 음식은 느려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아떨어져서 언니랑 저랑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 게 엄마 입맛에 맞아? 아니면 언니가 한 게 엄마 입맛에 맞아? 진짜 처음 물어보네. 진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궁금하네.
1: 근데 언니 게 더 맞아. 왜? 얘가 좀 살짝 달아. 단맛이 좀.
0: 하긴 내 건 좀 달짝지근한 걸 되게 좋아하니까.
1: 단맛이 좀. 더.
0: 근데 대부분 사 드시는 분들이 좀 그 맛을 좋아해서 좀 그렇게 하는 편이기도
2: 하고. 그래가지고 나, 엄마 요새 안 나왔잖아. 맨날 김치 담글 때 나래한테 해가지고 겉절이를 하는데 야 이거 괜찮지 했더니 언니 설탕 더 넣어야 돼.
0: 겉절이는 약간 그 있잖아 달짝지근한 그게 단맛이 좀 있어야 겉절이가 제일 맛있잖아.
1: 그래 나 지금 아파가지고 한동안 안 나왔는데 너 안 힘들었냐?
2: 요리하는 거는 그래도 그냥 괜찮은데 그 이제 요리를 해놓고 포장하잖아.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날이 막 점심 장사하고 와가지고 막 포장하고 있고 막 어쩔 때는 막 거의 퇴근해 가는데 포장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0: 맞아 맞아 아이고. 진짜
2: 막 전 부칠 때 손님 오면 막 갑자기
0: 잠시만요.
2: 아 맞아 맞아 그거 시금치 데치고 있는데 뭐 달라고 그러면은
0: 와 나물 데칠 땐 대박이지.
2: 어머니 죄송한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면서

0: 슬기야 밥 먹자.
1: 네, 가요.
2: 아, 밥 뭐야?
1: 아니 이거 아까 그 가게에서 만들었는데 그 오이초무침. 아니 그 엄마가 하는 거랑 맛이 잘 틀려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지. 그래가지고 엄마 한번 맛보라고. 나래도 뭔가 약간 맛없지는 않는데 그 엄마 맛이 안 난다고
0: 서운한
1: 그래가지고.
0: 맛. 그래서 뭔가 있어. 뭔가 약간
1: 한
0: 어설픈.
1: 2% 부족한 맛?
0: 아니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뭔가 빠진 것 같고 좀 그래.
1: 그러면
2: 식초가 덜 들어갔네.
1: 식초가 덜 들어갔다고? 아닌데.
0: 오이초무침은 단맛과 신맛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맛이 잘 표현이 안된것 같아요.
2: 그러면 단맛도 좀 덜해.
1: 그래? 역시. 이거 봐.
0: 언니가 단걸 싫어해서 더 그랬을 거야.
1: 이거 무지짐이 먹어봐야 되겠네. 간 같은 거는 우리 그 채모녀의 그런 요리의 결정체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처음엔 제가 이렇게 만들었지만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걸 첨가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또제 동생이 마지막으로 아 이거 통과 안 통과 이거를 얘기해줘야지 그게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는 짠맛이 강하고 단맛이 강하고 신맛이 강하니까 셋이 그게 적절한 밸런스가 돼가지고 맛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엄마가 계속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짱 맛있어.
2: 짜다도 되고
1: 이거 먹으면 밥을 너무 많이 먹게
0: 맛있긴
1: 돼가지고
0: 하다.
1: 동그랑땡을 먹어보겠어요.
0: 확실히 두부 으깬 게 훨씬 부드럽긴 하네.
1: 짱 부드러워.
0: 엄청.
2: 뭔가 나랑 내가 해보니까 어떠니?
0: 괜찮기는 한데 내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2: 반찬 해줄
0: 내
2: 거야?
0: 성격이 너무 급해서. 근데 좋을 것 같긴 해. 이게 이제 손님들이 워낙 음식에 대해서 식상한 경우가 많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내어주는 것도 손님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그래서 사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던 것도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좀 그런 건 있지. 제가 음식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손님들이 이제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오잖아요. 피드백이라든가 반응이 오는데 책임감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면 그래도 베이스는 어머니에 맞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 책임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둘씩 쌓아가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엄마 정말 일도 하고 우리도 이게 키워주고 지금은 또 애기까지 우리 하람이까지 봐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공부도 할수 있고 뭐 항상 감사함을 느끼며 그 아니면은 못하니까
0: 맞아, 할수 없어.
1: 제가 반찬 가게를 운영해 보니까 엄마가 혼자서 아침부터 이제 퇴근할 때까지 그긴 시간을 그 혼자 하셨다는 게 엄청 내색도 안 하시고 힘든 액상을 하셨다는 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옛날에 하셨던 것보다 일을 적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되게 힘들던데 엄마는 그런 내색도 없으시고 힘들다는 말씀도 안 하신 거 보니까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았어요.
0: 근데 두분다 부재였을 때 제가 아침에 일을 혼자 한 적이 있어요, 반찬 가게를. 근데 모든 걸다 혼자 하다 보니까 외롭기도 외롭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이게 누군가 이렇게 같이 있고 지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그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있을 때 소중함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그때 한 번씩 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그래도 강직하게 계시고 또 언니도 이제 나름대로 저 언니 친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언니가 있어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2: 맞아, 둘이 하다 보면 저기 부딪히는 분도 있긴 하지만은 슬기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묻어내가지고 화를 잘안 내는데 그것 때문에 또 손해 보는 것도 있긴 하지만서도 그냥 묻어나고

0: 날에는 빨리빨리 승질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하니까는 이제 그게 또 커버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면서 장점으로 만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 긴긴 세월 나야 뭐 뭐는 이제 얼마 못 도와주지만은 얘 둘이는 항상 도우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 그래도 니네 둘이 같이 있으니까 항상 다잘 되고 잘될 거야.
1: 그래도 다행이잖아. 내가 그래도 꼼꼼한
0: 맞아. 꼼꼼하고 얘네도 안 꼼꼼하지.
2: 동그랑땡 엄마랑 이모가 만드는데
3: 어떤 거 골라봐. 예! 역시 이모가 제일 좋지?
2: 어때? 어때?
3: 맛있어?
4: 맛있죠.
3: 어, 고마워, 고마워.
4: 사는 거야?
3: 아니야,
2: 아니야 만든 거지.
3: 만든 거 아니야? 사실 오래되긴 했잖아요. 뭐 식당도 뭐 횟수로 따지면 9년 돼가고 반찬 가게도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고 막 이러는데 좀 웬만하면 어머니가 계시는 순간에는 모든 걸 배워서 언니 말처럼 좀 많이 이어가고 싶어요. 오랫동안 이어갔으면 좋겠고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길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겨요. 언니가 있어서 든든하고 고맙고 어머니한테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5: 저희 손님들이 저희 뚱이네를 정직하게 장사하는 그런 가게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려받은 그 음식을 잘 계승해서 동생하고 잘 이끌어나고 그 편안한 네, 음식을 제공드릴 수 있는 그런 가게로 남고 싶어요.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from Indonesia, Bank of Taiwan, Mutiara Hairani. Welcome. When I came to Indonesia, I watched Korean drama. Then I came to Korea and went to university. 그 사극 드라마도 즐거웠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통신문 바지예요. 지금 이게 뭐 아까 콩이에요. 5월달 음력을 한 9월 될 거예요. 양력 한 10월쯤 돼요. 그래서 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에르시 다 심고 줄게 그리 없네요. 그리기도 하고 또 많이 하는 집들은 이런 집 같은

삼아에 여기 부모도 여기에요. 22살에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사귐 날 때는 여 저기 뭐고 여 동부산업 거기서 동부산업 몇 달 다니다가 한 1년 다녔나 그래 다니다가 강릉이 아주 좋다 이러면서 나무 목숨 살이해야 돼 우리 본급보다 많다 이러면서 그래가 강릉으로 강릉에서 이사를 하도 여러 번 해가지고 우리 여기 와서 이사했는 것까지 이사 19번 했어요. 돈은 못 버니까 방을 싼데 얻으려고 저 갔다가 나가라 이러고 저 갔다가 나가라 이러고 광산에 시멘트 공장인데 거기서는 시멘트가 안 하고 돌 발파하고 막 이러는 그 산 저기 하는데 거기 다녔어. 집에서 애들 키우고 그냥 콩, 감자, 보리, 콩, 감자가 최고 많지. 전에는 마늘 이파리 이거 씻어가지고는 요만큼씩하게 손가락만큼씩하게 썰어가지고 거기다 콩가루 묻혀 쪄가지고 간장에 묻혀놓으면 그게 맛있었어. 두부. 지금 이 콩게임. 네. 그치, 그렇죠. 뭐. 그리고 국수할 때 조금씩 넣어가지고 먹고. 국수. 콩죽 해 먹고. 쌀 안 채 넣고는. 네. 콩가루 타요. 콩가루 타가지고 그 끓여나면은 슬쩍 끓으면 이렇게 붓잖아. 붓고 계속 그 앉아. 이건 계속 져야 돼. 콩죽은 홀짝 넘어버려. 저도 잘못하면 홀짝 넘어버려. 네. 그 계속 앉아 저으면서 불을 자꾸 낮춰가면서 불 한 개, 한 개씩 자꾸 이제 적게 넣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 되면은 그 뭡니까 소금 집어넣으면은 야가 묽어도 이게 소금만 넣으면 이렇게 되죠. 네. 예, 걸어줘요. 그래 식으면 완전 걸어진다고. 그래 저기 해서 먹고 이러면서 콩죽도 구수 하는 게 맛있어. 반찬 그 김치장이요. 아니 옛날 통물반 통물반 있잖아요. 바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뭡니까 비들빵 있죠. 발 살은 발 찢는 빵 그거 비슷하는데 여 끝에 와서는 저게 이게 가랭이가 이렇게 앉고 애줄 이렇게 가고 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나무가 자꾸 이렇게 자꾸 돌아가. 네. 그러면서 두 대를 놓고 이쪽쿵 저쪽쿵 이래. 네. 물이 돌아가면서 그 물레방이 돌아가면서 약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쪽쿵 저쪽쿵 이러면서 두 대 그다가 빠끌어가지고 채를 흔들어가지고 먹었다. 주민 한 팔 삼아 돌아가시고 다 썼지 뭐. 삼아 전체가 다 썼지. 그게 지금 없어졌어. 올케 언니한테. 그치.

0: 지금 아까 내처럼 그렇게를 끓여가지고 간수를 집어넣고 하얗게 하면 간수 넣고 붉게 하면 김치를 하고 국물하고 그래놓고 건추 넣고 이랬죠. 썰어서 삶아서 저기 했는 거 썰어갖고 그냥 저 가루에다 마른 가루를 그냥 이게 꼭 짜가지고 마른 가루에 때려 흐르고 이렇게 묻히거든.
1: 콩가루를?
0: 응. 아, 네. 마른 가루는 묻혀가지고 물 끓이면 이렇게 집어넣어. 그래 하면은 장 풀어가지고 먹어. 또 그거는 배추는 좀 이거 그거 간수 넣고 간수 넣고 그래 해 먹고 말린 거를 묵나물 해서 이제 아까 좀 이거 그 콩가루 풀었는데다가 이래를 묻혀가지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안 하고 식구들 그냥 이래 먹는 거지. 야 콩게야 우리 친구가 콩게 하나 끓여 주는데 한 집으로 가서 먹어 아무 맛이 없는데 한 집으로 가서 먹어 김치 썰어낸 게 참 맛있더라.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특별한 나라는 그 좀 별미 저기지. 이웃에 농사 지으면 이제 거기서 사가지고 빈 봉지에 넣어서 냉장고 집어넣어. 그리고 먼저 콩게 또 해먹었어. 해가지고 밑에 집 엄마를 오라 그랬거든. 네. 그래서 맛있다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저는 그거 안 먹어봤다 이러더라고. 야양 사람이야. 콩게이를? 콩게이 못 봤어요. 근처에다 마른 콩가루 묻혀갖고 해먹는 거는 그건 장 넣고 이러니까 그건 해먹을 줄 아는데 내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지 뭐. 저 배운다 하면 가르쳐줘야죠.

콩요. 이게 두부도 만들고 하는 콩이거든요. 아니죠. 한 해는 콩 심고 다음에는 다른 걸 심어야 돼요. 콩만 계속하면 잘 안 돼요, 농사가. 이 콩은 해놓으면 다음에 다른 작물을 했을 때 농사가 훨씬 더 잘 된대요. 그래서 콩을 심었죠. 이거 백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굵은 콩. 두부하고 뭐 콩가루도 하고 이거 가지고 많이 쓰죠. 이 콩 종자는 이 씨를 계속 이어가면서 그 다음에 뒀다가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씨콩이라고 나와요. 그걸 사서 해요. 안 심죠, 콩을. 이걸 아주 조금 심어서 그냥 밥에 넣어 먹을 거 심지 않고선 이걸 콩을 알맹이를 빼자면 그게 기계가 있는 곳에 가서 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심죠. 이제 저희는 그냥 두부, 뭐 콩게도 가끔 해먹죠. 자주는 안 해먹는데 옛날에 하도 먹어서 그냥 맛맛으로 한두 번 정도 해먹는 정도. 대부분 두부, 가스게도 조금. 계절은 겨울에 많이 먹어요. 여름에 보다는 봄에 먹고 겨울에. 예. 그리고 봄, 가을에는 바쁘니까 가습이 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한가할 때 이제 따뜻한 거 먹고 싶을 때 해먹고 그래요. 배추 송송 썰어놓고 그때는 이제 김장 배추 나오고 하니까 그걸 이제 신문에 싸서 저장해 놓으니까 배추 넣고. 가습이에요. 정선. 그래서 나는 아주 토속 음식, 옛날 60년대 이전서부터 하던 음식이에요. 어머니한테 여쭤봤죠. 어머니 그냥 국수인데 왜 가수기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거기 콩가루가 들어가서 섞어서 한다고 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갈국수는 갈국수고 국수는 국수지 왜 가수기예요? 그랬더니까 그럼 하면 먹어봐라 왜 틀린지 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수기에는 콩가루가 들어가서 밀가루와 콩가루를 섞어서 전엔 잘 몰랐는데 섞어서 해서 가수기더라고요. 처음에 시집 왔을 때 가수기라 해서 뭔가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쌀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수기를 엄청 자주 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수기에 대해서 알죠. 생콩가루죠. 볶은 콩가루는 고소한 맛이 나지 콩가루 맛을 고유의 맛이 안 나요.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는 밀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밀을 수확해서 방아에 빠서 치로 까불러서 그거 뭐라 그래야 되나? 얼개미로 치고 부드러운 치로 내리고 해가지고 가루를 만드시더라고요. 그거는 시집 와서 처음 봤어요. 가루 만드는 것은. 3대 1 비율. 네. 그러니까 양으로 봤을 때는 3대 1인데 무게로 달면 4대 1 비율 정도 돼요. 왜냐하면 콩가루는 이게 무게가 덜 나가요.

이 반죽할 때 우리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셨어. 여름엔 되게 해라, 돼지 크게 해라, 그러시고 겨울에는 녹진하게 해라, 녹진하게 해라, 계속 말씀하셨어. 딱 뭉쳐서 이렇게 딱 집어질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딱 덮어 놓으시더라고. 한 20분? 예전에 어머니는 아침에 일하러 나가시면서 국수 가습기 반죽 좀 해놔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따가 하면 되는데 왜 벌써 해놓으라 그래요? 그럼 너가 나중에 밀기 힘드니까 빨리 해놓으면 잘 밀린다 이러시면서 나가셨어요. 자 보실래요? 요렇게 쏙 들어가죠. 이렇게 요 다시 살아나요. 올라와요. 요게 이렇게 늘어나요. 너무 가늘게 썰면 풀어져요. 그래서 그냥 뚜벅뚜벅, 어머니가 하실 땐 뚜벅뚜벅 써시더라고요.

요건 밀가루고요. 요거는 감자가루예요. 요 밀가루는 늘릴 때 사용하고 이 감자가루는 다 늘린 다음에 썰 때 쓸 거예요. 썰 때 여름에는 이 밀가루만 넣으면 금방 붙어버려요. 이게 감자가루를 넣으면 안 붙어요. 그래서 감자가루를 어머니가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할 때 이 분가루라고 그러거든요. 이 분가루를 많이 쓰면 칼국수 국물이 탁해져요. 좀 맑지 않고 깔끔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길 분가루는 조금 써라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안반이고요. 요거 안반. 요거 홍두깨를 쓸 건데요. 홍두깨 길이가 안반 길이보다 조금 길죠. 예전에는 요만큼 해가지고는 지금 뭐 2인분 내지 3인분 정도 나오는데 예전에 식구가 12에서 15 보통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로 하나를 다 밀어야지만 그 식구가 한 번 밀어가지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식구가 더 많을 때는 반죽을 두 개를 해서 두 테를 해서 이 반죽도 이거 보고 한 테 두 테라 그래요.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한 테 두 테. 이런 걸 하자면 한 다섯 여섯 개는 해도 했을 것 같아요. 가에서부터 이렇게 늘려가지고 밖으로 나가야지만 잘 늘어나요. 항상 보면 여기로 어머니가 봉긋하게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분가루를 조금 아주 소량 조금만 해서

이렇게 밀 때, 이제 어머니, 이 정도 밀으면 돼요. 그러면 딱 보시고는, 아니야, 한 두 바퀴 더 돌려라. 두 바퀴 더 돌리고 나서 밖에 사람 소리가 나면, 아, 한 바퀴 더 돌려라.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늘어나니까, 사람 수를 한 사람이라도 더 먹일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또 그렇게 해서라도 또 모자라면 채소를 감자 더 쓸고 호박 더 쓸고 해서 더 넣어서 양을 늘려가지고 해주시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손이 이렇게 비치죠. 이렇게 비춰야지 되는 거야. 접을 때도 이게 이렇게 나중에 접는 게 아니고 썰 때 밀려나갈 걸 생각해서 어머니가 반 접어가지고 밑으로 접어라 하시더라고.

네. 완전히 끓기 시작했을 때 감자를 넣기 때문에 감자가 들어가서 익으면서 한 5분 정도 더 끓이고 뜸을 한 3분 정도 들이면 네. 끓기 시작해서부터 한 8분에서 10분 그리고 이 콩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푹 끓여야 돼요. 생목이 오른다 그러죠? 이게 덜 익으면 생목이 올라요. 우와. 그냥 마늘

0: 여량이에요. 네, 거기죠.
1: 부모님 고향도?
0: 네네, 네. 뭐, 밥도 먹긴 했지만, 그래도 여름에는 감자, 옥수수, 호박, 예, 가지고 밥에도 감자를 많이 넣어서 먹었었고.
1: 감자밥?
0: 네, 옥수수 날 때는 옥수수도 한 끼로 먹을 수 있었고, 네, 또 호박. 전에는 호박이 대호박이라고 숟가락으로 퍼먹는 호박이 있었어요. 그거 삶아서 먹고. 메밀 농사지어서 메밀 갈아서 삶이하셔서 부치기 굽고 전병 김치 송송 썰어서 그땐 배추 엄청 흔했죠. 지금 배추가 하나에 엄청 비싸던데. 그래서 전병 굽고 그때는 전이라고는 그 두 가지 정도였고 그리고 쌀은 사다가 빻아서 시루떡 집에서 찌고 수수 농사나 좁쌀 농사지니까 빻아서 집에서 빻아서 인절미 만들고 그건 시집 오기 전서부터 가수기는 했어요. 예전에 뭐 눈 농사면 벼 벼고 할 때 벼 신고 할 때 참으로 가수기 해 나가고 또 갈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마구 소 키우는 곳을 마구를 하잖아요. 마구간에 갈을 비어서 넣는데 그 갈할 때 일꾼들이 많이 와요. 그때면 참으로 아니면 끼니로 가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시집 오기 전에는 엄마가 하는 것을 옆에서 보기만 했고 그냥 관심도 없었고. 네. 근데 시집 와서는 이제 제가 한 거죠. 한 4년, 5년 정도까지는 아마 했는 것 같아요. 그 뒤부터는 안 했어요. 미리 안 돼서 그런지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밀가루가 많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사다 먹었죠.
1: 네, 맞아요.
0: 완전히 그때는 밀가루 사다 먹을 때는 너무 이제 완전 거저 먹는다 해야 되나. 변한 거 하나도 없고요. 지금은 육수를 내잖아요. 다들 뭐 국수 육수 내, 뭐 멸치 육수, 다시마 육수, 뭐 채소 육수 내는데 저는 그냥 어머니가 하시던 그대로 바로 그냥 물에다가 된장, 고추장 풀고, 예, 호박, 감자 넣고 그냥 후루룩 끓여서 담는, 그렇게 만들어요. 가수기라고 하기보다는 장칼국수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수기 면이라 하면 저는 좀 얇게 미는 편인데 면도 좀 두껍더라고요. 얇게 밀어 한 바퀴 더 돌려라. 홍두깨를 한 바퀴 더 돌려라. 어머니 됐어요 하고 이렇게 들어보이면 아니야 홍두깨 두 바퀴 더 돌려라 그래서 다 돌린 다음에 어머니 이제 됐어요. 누가 손 좀 넣어봐라. 손 이렇게 넣으면 손이 이렇게 비치더라. 아 알겠어요 이러면 척 저어가지고 썰었죠. 시집 와서는 갈할 때 갈이라는 게 소 그러니까 지금 말로 표현하면 소 이불이라고 그래야 되지. 소 바닥에 깔아주는 갈. 갈할 때면 이 동네 청년들이 다 모여요. 그때 모일 때면 한 15에서 한 20명 정도 와요. 거기다가 이제 동네 어르신들도 오면 뭐 20명 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럴 때 모였을 때 이제 국수 가수기를 반죽을 하죠. 근데 지금은 요만큼 하지만 예전에는 이만한 태를 한 세네 태씩은 했었어야 돼요. 그걸 밀어 가지고 큰 가마솥에다가 끓여 가지고 다들 그것도 끓여서 그냥 두면 불어요. 큰 다라에다 퍼서 놓고 이제 이렇게 퍼 드리는 거였어요. 제게는 부모님도 생각나게 하는 음식이고 제가 처음에 시집 와서 너무 어렵게 배웠던 음식이기도 하지만 추억의 음식도 되지만 저에게는 기억해야 될 음식 진짜 전해졌으면 하는 음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특별하게 맛은 없지만 그래도 투박하면서도 이 맛있지 않는 음식인가 해서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0: 안녕하십니까. 와, 여기 초록색 넘치네. 보기만 해도 신선한 게 느껴져요. 와,
1: my friends, this is 100% all you can find inside here is farm to table, is local food coming around here.
0: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마켓 직원이세요?
2: 아니요, 저는 야채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1: My friends, you see, you can even meet right in front of their produce, the farmer, the person who harvested this.
0: 죄송합니다. 저는 해외 친구에게 어떤 이런 신기한 네. 상황 너무너무 설명해야 돼요. 네. 왜냐면 로컬 푸드 마켓에서 진짜 직접 재배하시는 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본인의 product 바로 앞에. 오, 진짜. 근데 어떤 거 재배하시는 거 다?
2: 네, 유럽 상추를 재배하고 있고요. 여기는 샐러드로 먹는
0: 유럽 상추. 네. 오, 샐러드.
2: 요즘 더우니까 시원하게 샐러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 시원한 요리 보여주지 네. 않아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2: 네.
0: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인가요?
3: 네네. 지금 방금 만든 따뜻한 즉석 두부예요.
0: 진짜. 근데 왜 파주에서 두부가 유명해요?
3: 파주 장단콩이 유명하기 때문에.
0: 장단콩?
3: 네네. 장단콩은 DMZ 안에서 콩이 자라기 때문에.
0: 아, DMZ 안에 네네. 키운 거예요?
3: 네.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3: 바로 드셔도
0: 바로 돼요. 이렇게 손으로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3: 다른 두부와 좀 고소한 맛이 틀릴 거예요.
0: 식감도 다르네요.
3: 맞아요.
0: 하나도 뽀뽀하지 않아요. 진짜 입안에 바로 녹아요. 하나 더 주세요. It's fantastic. You could maybe think that it's just a very, very plain thing. No, it has its own very, very distinctive taste. So good.
4: 그러면 바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3: 네, 들어오셔서 직접 보시면 돼요.
0: 감사합니다.
3: 지금은 콩국을 제조하고 있어요.
0: 이런 장단콩으로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상상도 안 돼요. 아,
3: 한번 그럼 갈아볼까요?
0: 아주 진짜 기계?
3: 네네.
0: 진짜 빈 퓨리, 빈 스무디인 것 같아요. 그거 냄새부터 고소해요.
3: 드셔보시겠어요?
0: 아, 괜찮아요. 이거 카푸치노. 카푸치노 이거 마실 때처럼
3: 네.
0: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여기 다 묻어요. 근데 혹시 이런 맛있는 콩이랑 어떤 주 잘 맞을까요?
3: 여기서는 가막산.
0: 저는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3: 그래요?
0: 아, 진짜?
3: 네.
0: 그럼 저기서 특별한 거 있어요?
3: 네. 머루주.
0: 머루주.
3: 포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포도.
0: 아, 포도.
3: 네네.
1: Today, so happy, my friends. I found such a special product, and now the Sajanim just told me that there's also a very, very traditional chontonju,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grapes. You know, I'm Italian, so I'm very used to sul made with grapes, the wine. So I'm so excited to go and discover that. Let's go together. But before, I have to do some shopping here.
0: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거 이런 데 있는 게 진짜 다행이다. 다 꿈에 한 것 같아요. 정말

0: 와 진짜 색깔이 진짜 진해요.
1: 네 머리가 엄청 색깔이 진해요.
0: 오 네. 맞아요. 와우 진짜 와우. 입안에 개운해지는 네. 느낌이에요. 와 어떡해?
1: 그럼 맛을 보셨으니까 이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머루를 가지고 머루주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그런 것까지 그런 경험까지 이거 시켜주는 거예요?
2: 너무 감사합니다.
1: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2: 이걸로?
1: 네, 이걸로 이거 가지고 저희 머루주를 만드는 거예요.
0: 자, 알려주세요. 뭐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할게요.
1: 자, 손이 시려우실 것 같아서 이거 안에다 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왜요?
1: 차가워요.
0: 괜찮습니다. 예, 저는 두꺼운 거, 차가운 거 문제 없어요.
1: 알겠습니다.
0: 셰프라서. 네. 예.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일어나 볼까요, 저희? 보시면 저희 지금부터 할 거는 줄기와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
0: 이렇게 빼야 돼요.
1: 네.
0: 우리 이탈리아 말로 그런 포도 이렇게 수확할 때 그런 진짜 이름이 있어요.
1: 네.
0: 김장인 것처럼 우리도 벤데미아. 벤데미아. 아.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말이에요.
1: 얘를 이제 작게 으깨줘야 됩니다.
0: 그냥 쌀장만 이렇게 으깨줘서 그다음에 주문할 거예요.
1: 손실없죠.
0: 지금 작았긴 해요. 이거 아까 이거 작았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
1: 지금은 필요하죠.
0: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안 괜찮으실 것 같은데.
0: 괜찮습니다.
1: 일단 이 상태로 이제 발효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됐는데요. 효모가 좀 필요해요.
0: 효모?
1: 예, 얘를 발효해 줄 수 있는 효모.
0: 스타터로. Now he's putting a little bit of yeast as a starter, you know, for the fermentation starter.
1: 얘는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담으면 되거든요.
0: 네. 오케이, 이렇게.
1: 네. 자, 이 이상을 넣게 되면, 얘가 발효할 때 부풀어 올라서 넘쳐요.
0: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 괜찮은 거예요?
1: 예, 괜찮습니다.
0: 와우, my friends, inside here there's a real treasure. And now only time will tell how very delicious will come out.
1: 머루주고요. 아까 드셨던 거하고 또 맛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0: 네. 네, 맞아요. 그거. 단맛도 조금 더 조금 더 나요.
1: 지금 드셔본 머루주는 약간 달달하지만 얘는 2006년산입니다.
0: 와, 마로로 먹는 것처럼 그 끼안티 먹는 것처럼 진짜 이탈리아 제일 좋은 레드 와인인 것처럼 기뻐요. 진짜 풍부해요. 오늘 반주에서 여기 이 지역에 진짜 신선한 특산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짜잔 진짜 신선한 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랑 그리고 진짜 자연 유기농 채소도 많이 있었어요.
1: 파주가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래서 이런 채소도 엄청 맛있어요.
0: 그리고
1: 고기
0: 두부 고기 다 같이 보글보글 끓여서 두부 좀
1: 정말 좋죠.
0: 그리고 이런 신선한 샐러드로 두부 샐러드
1: 아주 기대되는데요.
0: 진짜 하시죠.
1: 예 고맙습니다.
0: 좋습니다. Finally, here we go. Let's cook, my friends. This is our star, dubu. Dubu made with jangdangkong. Today, with this one, I will cook two dishes. One is dubu jeonggol. Jeonggol is a very, very traditional way of preparing a soup and a very, very nice and refreshing dubu salad. So, let's start cooking with the dubu jeonggol. Oh, looks like cheese.

0: 이 분위기로 네. 아 이거 더 맛있어졌어요. 아. 아마 요리도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0: Listen to this, my friend. It's like music. It's like the soundtrack of this beautiful setting, right? And this is paju yache and very delicious 두부. Oh, 자, 두부. 오, 개운하다. 와,
2: 베리고 신데 베리고.
0: 이제 네, 형 주세요. 조금 토마토 있어야 돼요. 그 오, 네. 이탈리아 쿠키 색깔이에요. 아. 흰색, 초록색, 아, 빨간색. 예. 자, 맛있게 드세요.
2: 와, 고기도 아. 너무 이뻐요.
0: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너무.
2: 저는 소스 먼저 한번 맛을 볼게요.
0: 아, 맞아.
2: 완전히 새로운 맛을 보는데요.
0: 아. 그리고 다른 기계 있어요. 안에 다른 양념이 있어요. 저는 모르추 조리어서 아~ 그다음에 좀 간장 식초 이렇게 미나그레트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 아이디어는 같이 마시면
2: 그럼요.
0: 살짝 입안에 착 연결이 될 거예요.
2: 한번 먹고
0: 네 저도
2: 어? 이 타이밍에 한번
0: 이거지. 아, 아 근데 진짜 다르네요. 맞아요.
2: 어, 네, 완전
0: 어, 느낌이 예, 다르네요. 예. 이거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서양 요리 조금 어, 네. 양식 요리 예.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그거 여기 한식,
2: 아, 그렇죠. 네,
0: 전통적인 한식 그리고 다 잘 어울려요.
2: 오.
0: 이거 양식이랑 한식이랑 다 너무 좋아요.
2: 예.
0: 오 진짜. 맞는 술이에요. 맞는 술 맞죠? 그런 거 하면 어때요? So this is the very special thing about Korea. This is why I enjoy living here and going around discovering these treasures. Because I've never felt nothing like this. Just sipping some kind of liquor and feeling the energy of the ground and the environment all around here, the nature, the wild nature. So this is Korean magic and I want to share with you this kind of magic. There are more many episodes, so we can meet again in another place with another beautiful recipe and with another very, very traditional liquor. 맞죠?
2: 네.
0: 자.
2: 자.
0: 아리베데르치. Bye bye. 어, 진짜.
2: 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 걸렸는데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
2: 아,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K Initiative.

0: 2847 에덴 자격시험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1: 임페르노체 4구역 생산공장.
0: 2055년 인류 위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1: 인간의 비합리적인 감정과 이기심.
0: 나는 만들어졌습니다.
1: 나는 만들어졌습니다.
0: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1: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0: 클론의 기억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입된 오류입니다.
1: 클론의 기억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입된 오류입니다.
0: 클론 생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 인구 감소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0: 경로와 기술의 발전으로 더 이상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1: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0: 클론의 역할은 안드로이드에게 대체되었습니다. 클론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1: 클론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0: 클론은 임페르노에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1: 클론은
0: 임페르노에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0: 클론은 죽습니다.
1: 클론은 죽습니다.
0: 클론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에덴뿐입니다.
1: 클론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에덴뿐입니다.
0: 안드로이드를 보조하기 위해선 기억 데이터를 삭제해야 합니다.
1: 그만 생각하지 마.

로봇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클론의 존재 가치는 에덴을 위한 노동력 제공에만 있습니다. 에덴 진입에 실패하면 쓰레기장 인페르노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0: 측정 결과 기준치 초과 클론 2847 부적격 임페르노 거주 명령.
1: 안녕.
2: 들고 있는 것 좀 더 줘볼래? 헐.
1: 가져가.
3: 이 새끼. 아!
1: 확인해봐.
2: 아. 잠깐만. 맞아, 1777. 뭐야, 이 새끼.
1: 고맙다. 잘 먹을게.
2: 가자. 가자.
3: 조심해.
1: 뭐?
3: 너희도 빼앗길 거 아니야, 더 강한 클론들에게. 너희나 나나 똑같이 약한 존재니까.
2: 새끼가
3: 빵 몇 조각에 죽고 죽이고 그러다 전부 굶어 죽겠지. 우린 여기서 다 같이 썩어가는 거야. 그래, 차라리 날 죽여. 여기서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나아. 날 죽여.
1: 그래, 그럼. 아니지, 아니지. 내가 널 왜 죽여? 널 죽이면 보급이 하나 줄어드는데 최대한 오래 버티다가 어디 몰래 가서 죽어.

0: 레오! 레오! 배급 받으면 바로 튀라니까 왜 그러고 있어?
1: 제...
0: 괜찮아? 짠, 이거 네 거지, 응?
1: 뭐야?
0: 이거 되찾은 거지. 인페르노에선 뺏고 뺏기는 게 당연한 거래.
1: 꼭 갱처럼 말한다.
0: 맞아, 갱 북부.
1: 뭐?
0: 뭐? 그럼 다른 방법 있어?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니면 센 놈 밑에 빌붙거나. 동부 다음으로 센 게 북부래. 이제는 쉽게 뺏기지 않아, 이렇게. 그럼 잡아.
1: 바로. 아이고.
0: 자. 시험은? 너 정말 에덴 포기 못하겠어? 아니야, 클론이 에덴 가서 뭐하냐? 노예밖에 더 돼.
1: 최소한 오늘을 살기 위해 누굴 죽이지 않아도 되잖아.
0: 그러니까 우리 갱에 들어와. 내가 지켜줄게.
1: 갱은 싫어.
0: 너 네가 아는 클론 중에서 에덴강 클론 본 적 있어? 없어. 그냥 우리를 실험하는 거라고.
1: 잭, 우리 에덴으로 가야 돼. 에덴으로 가서 인간으로 살아남아야 돼.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서.
0: 인간? 클론을 인간으로 봐준대? 어?
1: 에덴에 가지 못하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
0: 아우, 너 진짜 답답하다. 그 꿈 그냥 심어진 거야. 너 기억 아니라고. 그 천사 꿈이 뭐라고 그러냐, 맨날.
1: 너 내가 이상해?
0: 야, 그게 레오. 레오, 잠깐만, 알았어.

0: 에덴에서 여길?
1: 뭐?
0: 왜?
1: 몰라. 그러니까 미친놈이지. 웬 안드로이드랑 같이 왔는데 그 로이드가 엄청 센가 봐. 다들 안 건드리더라.
0: 로이드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진짜인가 본데?
1: 그치. 뭐 혹시 모르지. 그놈한테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0: 진짜?
1: 뭐 한번 가볼래?
2: 공연 준비 중이야. 이 선 넘어오지 마.
1: 공연 그게 뭔데? 너 진짜 에덴에서 온 거야?
2: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
1: 그럼 넌 됐고?
3: 쫄지 마 좀.
1: 아, 뭐야 이 새끼. 아!
0: 어? 어, 잭! 아, 어, 로이네!
2: 경고야, 얌전히 구경해.
0: 쟤, 어? 저게 뭐야?
1: 몰라, 나도 처음 봐.

0: 방금 뭐야?
1: 음악.
0: 음악?
1: 너 뭔가 느껴져?
0: 잘 모르겠어.
1: 다시 한번 느껴봐. 지금 네 가슴 속에.
2: 야야야야야. 뭐 하는 거야?
1: 넌 어때?
2: 뭐 나?
1: 그래.
2: 나 그냥 귀 아프고 시끄럽던데.
1: 거짓말. 너 역시 심박수가 올라가 있잖아. 잘 느껴보라니까.
2: 그래. 야.
1: 다시.
2: 야야 깡통. 뭔 헛소리야. 너는 진짜 에덴에서 온 거야?
1: 응. 에덴에서 왔어.
2: 그럼 우리도 데려갈 수 있어? 어?
1: 아니.
2: 왜? 시험 통과 못해서?
1: 시험에 붙은 클론은 없어.
2: 뭐? 야, 뭐 그럼 다른 방법 없냐? 어? 너 신분증 있지? 그거라도 내놔.
1: 에덴에 왜 가고 싶은데?
0: 클론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에덴뿐이니까.
1: 너 시험을 보는구나. 왜?
0: 난 인간이 될 거야.
3: 인간.
2: 야, 비웃지 마.
3: 잘 들어. 응? 에덴에 인간은 없어. 영원히 죽지 않은 좀비들만 있지.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생각도 없이 가상현실에 빠져 사는 시체들.
1: 글렌.
0: 그럼 방금 당신이 한 건 뭔데? 우리를 에덴에 데려가 줄 수 없다면 다른 부탁이 있어. 다시 들려줘. 방금 했던 그거.
2: 왜요? 뭔 소...
3: 난 지나간 노래는 다신 부르지 않아. 그건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거니까.
0: 노래? 그럼 앞으로는 그거 안 할 거야?
1: 내일도 할 거야.
2: 가자. 이 미친놈들이랑 더 말 섞을 필요 없어.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클론이 인간 흉내 내도 되지 않을까? 뭐 쓰레기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누가 신경이라 쓰겠어? 차라리 잘 됐어! 그 미친놈 말대로 에덴이 그런 곳이라면 갈 필요가 없잖아.
0: 에덴에 안 가면 우린 뭘 위해 살아?
2: 너! 그리고 날 위해서. 널 만나기 전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 되는 대로 숨 쉬며 껍데기처럼 살아 있었지.

0: 댕. 응? 인간으로 살려면 뭘 해야 될까?
1: 댕은 싫지?
0: 댕은 싫어.
1: 알았어. 그러면 인간이라면 할 일들 한번 찾아보자.
0: 뭐든지?
1: 그래, 뭐든지. 야야야, 어디 가? 어디 가?
2: 처음 보는 것 같은 표정인데 기억 장치로 보자면 예전 에덴에서 밴드 만들려고 했을 때 같네?
3: 그때 얘긴 또 뭐하러 해?
2: 왜? 좋은 기억 아니야? 오래전 락밴드처럼 사람들을 모아서 노래하고 싶다고 했잖아. 음악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라고. 그때는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뛰고 있었어. 지금처럼?
3: 해봤자 아무도 관심 없었어.
2: 아,

0: 아, 저기 남의 기억 멋대로 끄집어내서 보지 말아줄래? 그때 내 옆에 없었으면서.
1: 지금은 어떤데?
0: 뭐가?
1: 네가 바라던 대로 한 명 깨어났잖아.
0: 아, 걘 원래 좀 이상한 놈이야. 인간이 되고 싶다잖아.
1: 네 노래가 바꾼 것 같은데? 어땠어? 함께 노래 부르던데. 나 되게 궁금해.
0: 달랐어. 그 확실히 혼자 부르는 것보다 둘이 되니까 소리가 다르더라고. 막 화음 같은 거 있잖아.
1: 꿈이 가까워졌네.
0: 아, 꿈은 무슨. 그리고 이제 겨우 두 명이야.
1: 나는?
0: 어?
1: 난 왜 빼?
0: 너도 하려고?
1: 그럼 빼려고 했어?
0: 아, 아니지.
1: 이번엔 다를 거야. 이젠 함께 노래 부를 사람이 있잖아.
0: 나 잊고 있었다.
1: 뭘?
0: 왜 에덴을 떠났는지,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
1: 이제 기억나?
0: 다시 하고 싶어지네. 진짜 밴드.

0: 우리 갈 건 펑크야.
1: 펑크?
0: 리베레?
2: 펑크는 쓰레기. 버려진 것이란 뜻도 있지만 기존의 형식과 체제에 반항하는 음악이야. 반항적이고 아주 파괴적인 음악.
3: 쓰레기들의 음악?
1: 완전 우리 음악이네.
0: 그러게. 펑크에서 중요한 건 누구나 음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음악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자는 거야.
3: 아, 저 뭐라는 거야? 야, 어려워.
0: 안 어려워. 쉬워. 말했잖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네? 딱 코드 세 개만 알아도 충분하지.
2: 복잡한 기술보다는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음악이야. 누구나 할 수 있다 정신이 핵심이지.
1: 그러니까 나도 너도 할 수 있다.
3: 아, 쉽다.
0: 지금부터 우리는 이 악기들과 우리의 목소리로 어떤 노래를 부를지 그 목적을 찾아야 돼.
1: 나 그거 좋아. 죽어버리자는 그 노래. 나 그거 하고 싶어.
0: 그거 좀 꿀밤을 때려버릴라. 그런 건 잊어버려. 나 말고 너희들을 위한 노래를 할 거야. 클론을 위한 노래.
3: 우리?
0: 난 너희들이 궁금해. 너희는 삶에 어떤 굶주림이 있어? 이 마음의 굶주림 말이야. 뭔가 간절히 원하는 거.
1: 인간이 되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인간으로.
0: 그래. 어? 그런 게 바로 펑크야.
3: 어? 이게 펑크야?
0: 원하고 갈망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음악이 그 마음을 깨워줄 수 있다는 거지.
3: 와, 어렵다.
0: 애송이들.
3: 애송이.
0: 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느껴. 연습 시작이다.
3: 연습? 왜, 무슨 연습? 뭐 코드 세 개만 하면 된다면서.
0: 그래, 그 코드 세 개를 안 틀리고 잘 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연습하면서 어떤 노래 부를지 찾아보자고. 레오, 기억하지?

0: 되게 좋지 않았어? 어, 뭔 느낌이지? 막 떨리더라. 맞네. 어,
1: 이런 느낌인가?
0: 어, 맞아.
2: 다시 한 번만 해볼래?
1: 와. 이상한데? 다시?
0: 어. 와.
2: 좋아. 다음 노래 주제는 부르다.
0: 부르르?
2: 해봐. 한번 해봐.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시.
1: 다시.
2: 다시. 부르르.
0: 아니야. 못 맞췄어. 음악이.

0: 음악이 우리를 바꿔놓은 것처럼 클론들도 노래를 하면 바뀌지 않을까?
1: 뭐 어떻게?
0: 우리처럼 함께 노래하면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세 명이 네 명이 되고
1: 만 명이 되고 뭐 그러는 거네. 아,
0: 그렇지.
1: 시간차가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2: 여기에 그 예시들이 있으니까.
3: 그럼 우리 어떤 노래 불러야 돼?
0: 우리의 클론들이 공감할 노래를 불러야지

큰일 났어. 에덴이 북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공급을 중단했어. 다른 갱들이 북부로 몰려들고 있어. 다 끝났어. 서로 공격하고 죽이겠지.

0: 리베르가 클론을 만들었다고?
1: 아, 한 클론이 있었어. 너희처럼 자신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믿었던. 그런데 아무도 그 클론을 인간이라고 보지 않았지. 그는 창조자 리베를 찾아가서 물었어. 왜? 날 왜 만들었나요? 근데 그녀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 그리고 죽었지, 그 클론 손에 아주 처참하게도. 그리고 슬픔에 잠긴 인간들은 날 변화시켰어.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감정을 삭제했고 불필요한 클론들 역시 폐기해버렸지.
0: 뭐?
1: 근데 그 나약한 오류가 여기 다시 반복되고 있네. 2847, 2848, 이 로이드를 죽여. 이 안드로이드를 폐기한다면 다시 클론들에게 배급을 주고 너희들은 주어진 수명대로 살 수 있게 해줄게.
2: 거절하면?
1: 거절하면? 거절한다면 내일 정오의 태양이 뜨기 전 모든 클론은 죽는다.
0: 리베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네.
2: 잭,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0: 못 들었어? 리베르를 죽여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글렌은 에덴으로 가고 우린 다시 클론으로 돌아가는 거야.
2: 리베르는 우리 동료야.
0: 리베르는 AI야. 인간도 클론도 아니라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해. 우리가 만든 변화를 지키려면 살아남아야 다른 길도 있어. 죽으면 전부 끝이야.
2: 리베르는 클론들을 지키려고 했어.
0: 그래서 뭐, 클론을 만들었으면 책임도 져야지. 우리가 고통받는

0: 잠깐만.
1: 글렌.
0: 어, 누나.
1: 글렌. 날 죽여.
0: 뭐?
1: 미안해. 미안해. 널 여기 데려온 것도, 레오랑 제 클론들을 끌어들인 것도 모두 내 계산 착오야.
0: 아니야, 아니야 누나.
1: 이게 맞아. 맞는 결정이야. 뭐? 어차피 나는 아무런 고통도 감정도 없는 AI뿐이야.
0: 거짓말하지 마.
1: 아르케 말이 맞아. 난 네 누나가 아니야. 나는 그냥 만들어진 가짜일 뿐이야. 진짜 리벨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냥 내가 죽는 게.
0: 아니, 아르케가 원하는 건 나야. 누나가 죽어도, 레오랑 잭이 죽어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아.
1: 글렌,
0: 누나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말 기억나?

이미 이루어졌어. 잭, 내가 말한 천사 꿈 기억나? 난 내가 꿈을 꿀 때면 내가 진짜 인간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구나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나 이제 꿈을 안 꿔. 진짜 천사가 나타났거든. 우리가 함께 했던 음악이야. 리베를 죽이면 우린 몇 년을 더 살 수도 있겠지. 그런다고 우리 삶이 달라질까? 난 음악을 알기 전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않을 거야. 죽을 때 죽더라도 인간답게 죽고 싶어.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별입니다. 제 고향이 충남 서산인데 홍성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이곳은 지난 2026년에 새로 개관한 충청권 통일플러스 센터입니다. 통일 그리고 평화, 참 좋은 말들이기는 한데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쉽게 떠오르는 말들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좀 무겁고 또 멀게만 느껴질 것 같기도 한데, 평화를 부르다 이 세 번째 시간은요, 대한민국의 중심, 자랑스러운 나의 고장 충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한 안부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볼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게스트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아, 옆에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권 통일플러스 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육소연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0: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1: 통일이라는 조금 어렵고 또 낯선 그런 주제를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분들께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센터입니다.
0: 그러면 대표적으로 네. 우리 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자랑할 만한 게 있을까요?
1: 월간 북캉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북한은 네, 그 북캉스로 이름을 지었는데, 북한의 주요 지역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주에 개성을 주제로 해서 디저트인 개성주악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0: 굉장히 쿠키 클래스 같은 거.
1: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0: 우리 관객분 오셨었어요?
1: 네.
0: 여기 단골 관객분들을 또 보니까 어린이 친구분들도 많고 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공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본에는 없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이게 무료로 다 진행이 되나요?
1: 네, 그럼요.
0: 무료랍니다. 여러분
1: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요.
0: 요즘에 아이들 데리고 사실 뭐 키즈카페나
1: 그쵸.
0: 어디만 가도 다 지갑이 탈탈 털리는데
1: 맞아요.
0: 이렇게 좋은 메시지와 또 좋은 프로그램 교육 내용이 있는데 무료라니. 키즈카페 가지 마시고 거기 사람만 바글바글해요. 여기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센터가 또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처음 개관할 때 그때는 좀 분위기가 어땠나요?
1: 처음에는 좀 홍보도 잘 안 되고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조금 모르시다 보니까 들어오기 어려워하시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프로그램을 좀 홍보를 많이 드려서 주말에 찾아오시면서 다시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뿌듯하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0: 이게 제 방문율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만족도가 있다는 건데
1: 네,
0: 아까 여기도 제 방문 또 계신 네. 고객님 계시고 어린이 친구들을 데려오는 가족 단위 고객님들이 많이 계시겠어요?
1: 네, 맞아요. 저희가 친근하게 올 수 있게 만든 센터이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을 하시고요. 책을 읽거나 센터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0: 저희 동네에 좀 이런 게 있다면 무료라는 말도 너무 솔깃하고 네. 저희 또 이제 세 명이랑 한번 나갔다면은 큰 돈이 나가거든요. 사실은 홍성에 또 저희 친정 오빠가 살고 있어요.
1: 네.
0: 오늘도 왔거든요. 네. 사실 저희 친정 오빠요. 저랑 네. 하나도 닮지 않아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저희 친정 네. 오빠도 오늘 제가 또 온다고 하니까 와주셨어요. 요 근처에서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정말요?
0: 여기 오셨다가 관람하시고 네 피자 좀 시켜서 드시면
1: 좋네요.
0: 자, 오케이. 뭐 할인 좀 해주나요? 할인 피클 서비스 되나요? 아, 네,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1: 네.
0: 우리 주호가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 있다면?
1: 요즘 친구들은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낯설다 보니까 교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센터에 오셔서 체험하시면서 편하게 놀이처럼 통일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도 꼭 나중에 아이들 다 데리고 꼭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충청권 통일 플러스 센터가 새로 생긴 지 두 달도 채 안 됐어요. 가수로 친다고 하면 이제 막 데뷔를 한 신인인 셈인데, 제가 또 데뷔한 지는 오래됐지만 어떤 선배의 마음처럼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노래를 좀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노래 한번 불러드리고 또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0: 한때 북한 대남방송과 오물풍선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던 강화 접경지역. DMZ 평화의 길을 따라 걸으며 지금 이곳에 찾아온 변화를 만나봅니다. 지난해 통일부는 접경지역 평화구축과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1: 접경지역 평화구축과 민생경제 활성화입니다. 접경지역을 평화경제와 평화관광의 거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동시에 평화의 길 DMZ 구간이 있습니다. 민통선을 연결하는 평화의 길이 있는데 파주 철원 고성에 DMZ를 들어가는 구간이 24년 작년 4월 중단됐습니다. 재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0: 이에 따라 접경지역에 조성된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 노선이 모두 개방됐는데요. 그 가운데 한반도 허리길에 첫 걸음을 떼는 곳 강화도를 다녀왔습니다. 강화도는 오랜 세월 나라를 지키는 방패와 같은 섬입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전쟁을 겪으며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고 지금도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2: 한반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입구에 위치한 섬이기 때문에 항상 외적의 침입을 막을 때 마지막에 보루였는데 이제 근대화 들어서면서는 최전선이 되면서 굉장히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 있죠.
0: 한국전쟁 당시 강화도는 우리 국군의 주요 방어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0: 지속적인 전투와 공격을 견뎌낸 이곳에서 DMZ 평화의 길 참가자들은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기억합니다. 강화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의 거리는 불과 1.8km. 한때 이곳에서는 북한의 대남방송 소리가 접경지의 긴장감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한 풍경과 바람소리만이 남아있습니다.
1: 예, 여기 그 기념관이 생기기 전인 65년도에 철산이 초소에서 근무했어요. 이북에서 김일성 장군 노래를 틀어준다고요. 그게 그냥 쨍쨍쨍 다 울려요. 근데 지금 와서 이래 보니까 방송을 안 하니까 이북에서 아주 조용한 게 이북을 진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네요.
0: 접경지의 변화는 관광객들이 걷는 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에도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는데요. 시장 곳곳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있고 집 처마마다 둥지를 튼 제비들이 평화로운 풍경을 더합니다. 이곳 주민과 상인들에게 평화는 추상적 가치가 아닌 손님이 찾아오고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평범한 일상 그 자체입니다.
2: 그전에 북한에서 뭐 오물풍선이나 뭐 핵 뭐 폐수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좀 손님들이 좀 꺼려했었어요. 사람도 좀 적게 오고 그랬는데 이제 뭐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일상으로 다 돌아갔고 예전같이 사람이 많이 오고 예, 괜찮아요. 예.
0: 강화 DMZ 평화의 길에서 마주한 접경지의 하루. 평범한 오늘의 평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랍니다.
3: What does the struggle for global dominance look like in today's world? Join us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as we examine shifting geopolitical dynamics and uncover the realities that lie behind modern conflicts.

0: 정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현 상황인데요. 임철희 교수님 어때요? 인공위성으로 봐도 이런 긴박감이 느껴지시나요?
1: 물론, 네, 저희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모든 배들이 위성으로 트래킹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모든 선박들이 GPS 신호를 우주로 보내고 있고, 최근에 보면 그 호르무즈 안에 굉장히 많은 배들이 정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그런 걸로 가짜 뉴스 이런 것도 걸러낼 수
1: 아,
0: 있겠네요.
1: 그렇죠.
0: 네. 사실 그 중동 이야기 하면 좀 멀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장을 보면서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택시 기사님이 최근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유가가 많이 올라서 요즘 차가 안 막힌다고. 요즘 좀 체감하시나요?
2: 근데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식량 쪽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곡창 지역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을 많이 팔기도 하고 또 석유나 이런 것들이 비료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식량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식량 자립도가 40%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의 에너지와 그리고 식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지정학적인 것과 연동되어 있는지를 지금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시점일 정도로 일상에서의 물가나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느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사실 저도 환경과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이 전쟁을 보면, 우리 더 석유 비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스 더 필요할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아, 이제는 화석 연료로부터 떠나야 된다. 에너지 자립해야 된다라고 생각의 전환을 먼저 해주시는 분도 존재합니다.
0: 둘다 하면 안 되나요?
1: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0: 네.
1: 이제 둘 다.
3: 근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0: 네.
3: 그 에너지 문제 제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0: 진짜요?
3: 하루 한끼 먹고 석유 저축하면 됩니다.
1: 맞습니다.
3: 그건 방법이 아니잖아요.
0: 네.
3: 예를 들어서 미국이 비행기 없으면 못 돌아가는 나라죠. 나라가
0: 그렇죠. 너무
3: 넓으니까 전 세계에
0: 넓으니까요.
3: 미국 항공료의

0: 를 수입해가는 국가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1: 어디일까?
0: 대한민국이에요.
2: 우리나라 거.
1: 정말이요?
0: 우리가 한국에서 수출 끊으면 미국은 문 닫아요.
3: 맞아요.
0: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고리가 끊어지면 연쇄적으로 서로 상호 의존성이거든요. 완벽한 의미의 대응은 불가능해요, 사실은. 일본은 저렇게 뭐 튼실해 보이지만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90%예요.
1: 굉장히 높네요.
0: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1: 네.
0: 일본이 흔들리면 반도체 산업 전체가 또 흔들려요. 네. 소부장은 아직도 일본이 장악하거든요. 네. 그 웨이퍼라고 있거든요. 반도체 찍어내는 판 보셨을 거예요. 거의 절대적으로 80-90%를 일본이 공급해요. 그 삼성 하이닉스가 뭐 세계 최고다 그러지만 저쪽에서 그걸 중단하면 여긴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세계는 이게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거다.
3: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왜 저렇게 사활을 걸고 에너지 문제로 달리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썼던 에너지 수십 배 에너지를 더 쓰게 될 거다라는 걸 이미 보고서들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로 나가겠다라고 시진핑 주석과 그 엘리트들은 결정을 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을 할 때 결국에 우리는 여전히 화석연료로 가겠다. 근데 문제는 결국에 화석연료나 신재생 에너지나 마지막에는 부족할 거다.
2: 제가 어린 시절 뉴스에 보면 항상 화석연료 몇 년 남았다. 몇 년도면 다 그 고갈된다 했었는데 현재는 고갈 목표가 사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1: 왜요?
2: 새로운 것이 계속 발견되고 새로운 기술로 채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리밋을 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사라졌던 거죠. 그래서 언제 화석연료가 부족해진다? 이것보다도 화석연료를 채굴하는 것보다 다른 에너지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때 이것이 끝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1: 결국 지금 현 상황은 그냥 무기전쟁이 아니라 에너지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0: Everything. 트럼프 대통령은 방식이 비즈니스 방식이거든요. 비즈니스는 과정은 안 중요합니다. 연말에 결산했을 때 돈만 나오면 돼요. 정체는 아니거든요.
1: 네.
0: 과정이 중요하고 의미와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말을 바꾸는 걸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1: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더 큰 혼선이 일어나고
0: 트럼프 대통령 입을 보면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은 24시간 하루 안에 끝냈어야 되는 거고
1: 네.
0: 북한 문제는 러브레터 서로 사랑하니까 해결됐어야 되는
1: 네.
0: 거고 이란 문제는 항구적 해결 항구적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다음 주면 끝날 거야
1: 네.
0: 곧 끝날 거야 아니 다시 전면전 공격할 수도 있어 매일매일 바꾸거든요.
1: 네.
0: 그걸 광인 전략이라고 그래요. 정치학 용어에 있어요. 저 사람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방을 코너에 몰고 양보를 얻으려는 방식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계에 부딪히는 건 뭐냐? 자, 광인 전략은 이 비즈니스에서는 통해요.
1: 네.
0: 근데 이란 전쟁은 여기 저기 신정 체제,
1: 네.
0: 종교가 개입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는 깊고 깊은 역사적인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인 전략이 안 통하는 거죠.
1: 돈과 힘이 많은 걸
0: 그렇죠.
1: 해결하지만 다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0: 그렇죠. 거거든요. 그게 많은 걸 해결하자면 다는 아니거든요.
1: 네. 이게 언제까지 먹힐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고.
0: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술을 볼 게 아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이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1: 교수님, 역사적으로 이랬던 리더가 있었나요?
3: 1900년대에 그러니까 멀로주의라고 불리우는 그분이 미국의 영토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군사적인 것들을 썼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국제규범은 지키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는 흐트러뜨리지 말자. 예를 들면 UN 체제라든가 파리규협약이라든가 아니면 WTO라든가 그래서 경제나 아니면 국제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 한에서 가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보다는 미국의 국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미국이 스스로 사실은 만들어 놓은 규범이나 아니면 국제법 기준들을 다 흔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1인의 성격인가
1: 네.
3: 아니면 지금 미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찌 보면 여유가 없어져 버린 건가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과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다 돌릴 것인가. 전 부분적으로 지금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2기 때 했던 것들이 미국의 일정 정도 방향과 맞물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미국의 패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이건 미국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1: 네.
3: 또 하나는 미국의 대중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회 내에서도 자신들의 일상에서의 경제적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 이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어찌 보면 리더십이라던가 아니면 경찰국가라던가 이런 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경제적으로도 나아지길 바랄 뿐이다.
1: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방력이 몇인지 아십니까?
0: 휴전선. 군사분계선이 바로 40km, 50km 위라는 말이에요. 지구상에 이렇게 위험한 도시가 없어요.
2: 이 피지컬 AI가 만약 다음 전쟁에 활용된다면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However, Marianne and Margaret's care extended far beyond the boundaries of Sorokdo.
1: 병이 완치가 되면 일반인들 사이에 살 수 있거든요. 일간이 병색이 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자기만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외관이 똑같으니까 그러려면 전세를 넣거나 사글세를 넣거나 장사를 하려면 기본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마리안느 마가리 해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트럭도 사줬죠. 트럭까지도 수천만 원짜리 트럭도 그러니까 굉장한 지원이었죠.
0: But that was not all. On Sorokdo, Marianne and Margaret were more than medical professionals who treated and cared for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They were true neighbors who lived alongside the patients, sharing their laughter and their pain.
2: 저는 2000년도에 입사하게 된 유부림이라고 합니다. M치료실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 공간 위치에 있는 곳과 마주보는 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가까이 지내게 됐었습니다. 본인들이 생일이라고 생일상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유럽에서 만드는 뭐 쿠키나 빵, 생일빵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 생일빵을 구워서 이렇게 그날 생일이신 분들한테 집에 오후에는 가져가서 축하해드리고 아, 할머니한테 찾아가는 환자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별거 뭐 다 뭐 편지 같은 거 가지고 와서 할머니한테 나 이런 편지 왔어. 할머니한테 자랑하듯이 그리고 할머니랑 이 내 누구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가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할머니 방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환자들 사랑방이라고 보였어요. 근데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 내 마음이나 모든 거를 다 털어놔도 이분들한테는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다. 그러시니까 그렇게 들러주시지 않을까요?

0: 서독 주시되 인제 지나서 행복 있게 살았어요. 저기에서 아주 좋아서.
1: 딸살 어리게 밑에 피고 동살을 따고 있어요. 나는 뜻이 밭에서 뜻이 오르면서 뜻이 아이고 다시 뜻이
2: In 2023, Margaret passed away. And Marianne continues to live in Austria, where she still carries on volunteer work for her neighbors. Marianne and Margaret devoted more than half of their lives to caring for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And we asked those who knew them how they still live on in their hearts.
3: These people's stories are about hope. 그래, 사람한테는 이런 모습이 있어. 우리 쉽게 포기하지 말자. 사람을 포기하지 말자. 두 분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우리 알려지기 원치 않아. 그래서 더는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리안느 마가를 끝까지 알려지기를 원치 않은 그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분들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계속 말해주고 싶습니다.
2: Light will inevitably be revealed. The lives of Marianne and Margaret were a light in themselves, always shining brightest in the darkest places. That is how many people still remember them today. And around the same time that Marianne and Margaret came to Korea, there was another Austrian who also came to help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Not on Sorokdo, but somewhere else in Korea. This is her. The hidden story behind her continues next week.

0: Emma Freisinger is another nurse from Austria who went to Korea to help. In the beginning, she went there thinking she would do this only for a couple of years. But when she saw the great need for support, help, and medical care, she decided to devote her entire life to Korea and the leprosy patients.
1: Emma Freisinger was born in 1932 in Ebbs, Austria. After graduating from nursing school in Salzburg in 1957, Emma began her career as a nurse in the surgical ward of a state-run hospital. But how did a nurse from Austria come to Korea and dedicate her life to caring for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Our team met with people in Korea who had spent many years with Emma to hear their stories.
2: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그 제3세계에 나가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거 그게 하나의 그 무브먼트로 그 유행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3: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담양 신부님 전기를 읽고 그 한센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는데 동료 간호사로부터 그 짤즈부르크 교구에 계신 신부님이 한국 여기 대구 교구에 나와 계신다. 그분한테 연락을 드리면 한국에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그 의견을 줬대요.
1: Father Damien was a Belgian Catholic priest who devoted his life to caring for people with Hansen's disease. Deeply moved by Father Damien's story, Emma decided to volunteer her time to help Hansen's disease patients. So she began preparing for a medical mission in Ethiopia. Around that time, Emma was introduced to Father Rudolf Kranewitter, known in Korea as Father Rudi, an Austrian Catholic priest who was serving people with Hansen's disease in Daegu.
3: 루디 신부님이라고 짤즈부르크에서 오신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 신부님께 서신을 드렸더니 한국에는 할 일이 굉장히 많다. 특히 한센 환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와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1: On April 19th, 1961, she arrived in Korea. 5 days later, on April 24th, she set foot in Daegu for the first time.
2: 그때 내가 대학생 때인데 학생 대학생 가톨릭 서클이 있습니다. 그 회장을 내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엠마가 왔습니다. 그때 대구역에서 모두 이제 환영 인파가 나왔는데 그때 내가 대표로 그 꽃다발을 줬답니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엠마가 내한테 내 본명이 시몬인데 시몬이 내한테 처음으로 꽃다발 준 사람이다. 이래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 After arriving in Daegu, Emma began her work. She visited settlements where people with Hansen's disease lived, learning about their needs and providing treatment. At the time, many people with Hansen's disease lived in separate settlements due to the widespread discrimination they faced. But Emma knew that Hansen's disease was not transmitted to healthy people, and she reached out to them first.
2: 그때 나 환자는 그 불치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럴 때거든. 그 우리는 그때 나 환자들 지나면 가까이 가지도 않고 피하고 이럴 시절인데, 엠마가 처음에 왔을 때, 보면 나 환자들하고 스스럼없이 그냥 그 손도 만지고 붙들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런 걸 그 예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보듬어야 될 사람이라 하는 걸 그런 거 이제 그 일깨우기도 하고.
1: Emma traveled from one settlement to another by bus, sometimes staying for several days at each one.
3: 먼저 예전에 방문할 때는 이렇게 보따리를 이고 이 여기에 치료 물품을 담아서 머리에 이고 그렇게 다니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초창기에.
1: Over time, she realized that visiting patients and providing treatment alone was not enough to provide the care they truly needed. And she began to feel the need for a place where patients could come and receive care. That was when she decided to build a hospital. And this is the very place where Emma established the Catholic Dermatology Clinic in 1963. Here, our team met with a doctor who had worked alongside Emma for many years and heard more of her story.
4: 예, 저는 피부과 전문의 전재복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여기 근무를 했습니다. 앞에는 거의 28년을 근무한 데입니다.

0: But the clinic was not visited only by people with Hansen's disease.
1: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화상을 입어도 뱀에 물려도 농사 짓다가 뭐 농기계에 다쳐도 무조건 이쪽 엠마원장님이 계신 곳에 와서 치료를 해달라고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그분들을 다 치료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0: But the clinic's role went beyond that. It took on another important mission. Detecting Hansen's disease at an early stage and providing treatment for patients.
2: 무엇보다도 큰 실적은 물 밀듯이 밀려왔는 그 환자 가운데 무수한 많은 한센병 환자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3: 아까 여기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센병인지 몰랐는데?
2: 몰랐죠. 몰랐는 얘기를.
0: Hansen's disease can be cured when it is detected and treated early. However, if treatment is delayed, nerve damage can progress, leaving patients with lifelong disabilities. That is why early detection of Hansen's disease was so important. But Emma's concern extended beyond medical care. She went beyond treating people with Hansen's disease and also focused on their welfare and self-reliance. Starting in 1977, she led Lilly Association, a support and welfare organization for people with Hansen's disease, which began in Busan, and devoted herself to caring for their overall lives as well. Our team visited Lilly Association in Daegu to hear more stories about Emma.
4: Emma 여사님이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기를 자기가 이제 퇴직을 해야 되니까 이 일을 좀 맡아달라, 릴레이 일을.
0: 릴리 Association, which President Lee Ok-bun continues to lead today. Its story goes back to 1970. In 1970, Kim Gwang-ja, who worked at the Busan branch of the Bank of Korea, saw an advertisement in a newspaper seeking help for people with Hansen's disease. She then visited a settlement where people with Hansen's disease lived.
4: Kim Gwang-ja, Angela라는 행은 부산에 그 저 나환우들이 모여 사는 고을에 방문을 갔었대요. 한 900여 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사는데 너무 비참한 걸 보고 후원단체를 조직해가지고 이들을 돕는 걸 시작하자 해서 후원회원단체 이름을 릴리회라고 거기서 이제 명명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금운동을 해서 처음엔 서울본부 나환우 이라는 본부에 보내니까 한국 가톨릭 신부님께서 그걸 받았는데 받아서 대구에 일하고 있는 엠마한테로 그 후원금을 주면서 앞으로 김광자 여사하고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일을 하라고 그게 이제 출발점이었어요.
0: In 1977, Emma took over Lilly Association, which had been founded by Kim Gwang-ja. From then on, leading both the Catholic Dermatology Clinic and Lilly Association, Emma became a central figure in efforts to support people with Hansen's disease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province.
4: Emma가 한 활동은 처음에 치료 사업, 나환우 아이들 교육 사업, 그다음에 나환우에 대한 계몽 사업, 그리고 또 저기 환우들 그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데 대한 자금을 도와준 거죠. 그다음에 그분들 기술 교육 가르치고.
5: For patients who had fully recovered and were being discharged, she generously provided business startup funds and livestock assistance so that they could build independent lives. She visited Hansen's disease communities one by one checking whether they lacked anything. For the children who could not continue their education because of financial hardship, she even provided tuition support. To raise funds to support patients in need, she traveled from place to place, never hesitating to make difficult and humbling requests for help.
0: And in 1982, Korea met the standards for Hansen's disease control set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today, Lilly Association continues to share with other countries in need the support that Korea once received.
4: 현재 우리가 저 모금한 거 가지고 코트디부아르 병원 환자들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자니아의 니앙가오하고 페라미오 두 군데 또 나환자들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의사들 한국으로 모시다가 실습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족 만드는 게 있죠. 팔, 다리 어족 만드는 기술 배워서 어족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고.
0: In 2008, Emma stepped down as president of Lilly Association and became its honorary president. But she continued to stand with people with Hansen's disease in Korea. She kept visiting their communities across Korea to comfort and encourage the people there.
1: 2018년까지 그 한센아노 마을을 방문하셨어요, 전국으로. 그렇게 방문을 가셔서 그분들 위로해드리고 그분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신앙 교육도 해드리고 환경 교육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2018년도에 다리를 다치시면서 그만두셨죠.
0: In 2018, Emma turned 86 years old. She first arrived in Korea at the age of 29, and she had spent more time in Korea than she had in her home country, Austria.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오늘 많이
1: 예. 오래간만이지. 그래도 손은 그러네, 그치요?
3: 손도 뭐 요즘 많이는 다 끊어보고.
1: 그 누구 밥 해주나?
3: 밥 해주는 사람 없어요.
1: 직접 해야 되지.
3: 예. 뭐 어쨌든 건 건강했어요.
1: 예, 모두 다 건강했었으면 예. 좋겠다, 그치? 응응.
4: 원장님, 예. 옛날이나 뭐 건강하시면은
1: 제가
4: 모습이나
1: 제가는 그랬어요. 예. 난 지금 어디서 먹겠네.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Shingam, a provider of pre-processed vegetables. Also, we look into Sawhead Tech, which produces various types of industrial parts with advanced plastic injection molding skills. And we explore SJ Plant, a developer of premium material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A lot of people consume more vegetables to stay healthy.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provided reliable agricultural products that are grown in Korean farms. It is Shingam, a provider of general vegetables, pre-processed vegetables, and even herb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We introduce Shingam, which has put top priority on producing reliable vegetables with HACCP certified facilities. Shingam is located in Gwacheon, Gyeonggi-do Province. It is an agricultural corporation which specializes in pre-processing and providing different types of vegetables. Considering the rise of wellness trends, the company has provided diversified products at reasonable prices. By operating its own farms in Icheon, Gwangyang and Daegwalyang districts, the firm has built a stable supply system.
2: 저희 신금은 약 만 평에 달하는 농장을 직접 운영하며 쌈채소 및 허브류, 특수야채를 재배하고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특급 호텔에 채소를 홀타입으로 납품해 왔습니다. 이때 들었던 한 가지 고민은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는 채소들이 폐기되거나 반품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채소를 잘 활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단해서 세척하고 직접 커팅해서 샐러드나 쌈채소용으로 공급하면 어떨까 하는 작은 아이디어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형 항공사와 특급 호텔 그리고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며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1: Convenient pre-packed mixed vegetables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Salad vegetables consist of lettuce, romaine and red cabbage. Also, the firm provides vegetables for curry with potatoes and carrots, as well as the ones for Vietnamese spring rolls. The company has also developed vegetable sticks, which can be enjoyed conveniently as a snack.
3: 저희 신금에서는 신선 채소 및 허브류를 이용한 샐러드 제품과 조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간편 채소, 향신 채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직접 채소를 세척하고 전처리해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소 전처리 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에서 샐러드 판매율이 좋은 프레스코 샐러드와 클래식 샐러드, 간편 채소로는 볶음밥용 채소 믹스, 카레용 채소 믹스가 인기가 좋으며 최근에는 하이볼에 들어가는 레몬 슬라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 The pre-processing of fresh ingredients that are delivered from the company-owned farm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By washing the ingredients several times, the firm has thoroughly removed foreign substances. And the vegetables are packed cleanly with automated packing machines.
4: 신선한 원재료를 이용한 세척 소독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3단 자동 야채 세척기를 도입했습니다. 3단 구조의 첨단 세척 시스템으로서 유량 조절은 물론 세척의 완성도가 높아 불순물 제거에 탁월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물질 제로화를 위해 자동 금속 검출기를 도입하여 혹시라도 원물이나 제조 과정에서 혼입될지 모르는 금속성 이물질을 완벽히 걸러내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제품 모두 이 기기를 통과해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1: By building a new manufacturing site, the company has introduced packing, washing, and metal detecting facilities. It is difficult to produce vegetables accurately in small packages due to different shapes and moisture content. And the firm has introduced automation equipment for the production of accurate packages. What is more, it is planning to start a cutting-edge production system with the aim of building a smart farm.
4: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통해 생산 공정과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 공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작업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품질 관리 공정 개선이 가능해져 보다 안정적인 제품 생산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체계적인 생산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1: To strengthen hygiene control, the company has built a research department to carry out quality inspections. Also, it has implemented specialized facilities for the detection of microorganisms and managed the product quality based on the scientific standards.
3: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품질 관리용 다양한 실험 설비를 도입해 미생물 오염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배양기로 배양된 오염 세균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대외 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의 안전성을 크로스 체크하고 있습니다. 연구 전담 부서 올해 목표는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제품 개발과 레시피 개발의 최우선 목표를 잡았습니다.
1: Shingu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vegetables market. It has provided products to large supermarkets and different businesses in the Korean market. And the firm has enjoyed a constant increase in sales. By enhancing hygiene control and production capabilities, it aims to create higher added value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2: 저희 신금은 첨단 식품 농업, 스마트팜 ICT를 접목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을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게끔 가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첨단 농업을 실현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사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제품 연구 및 개발로 365일 안정적인 공급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식재료 부담을 덜어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더 편리하고 더 신선하고 더 빠르게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Shingum has gai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vegetabl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0: Root Industry is the backbone of manufacturing technologies. And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advanced molding skills in the field of process parts. Sawhead Tech is a developer of advanced plastic mold technologies. It has mainly produced durable parts for fire pipes, which are highly resistant to heat. We look into Sawhead Tech, which has emerged as a leading developer of root technologies. Sawhead Tech is located in Wanjugun County, Chu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ased on the plastic molding technologies that have been accumulated for a long time, the firm has produced varied components for different industries. The company has constantly developed advanced skills and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molding industry in Chu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1: 저희 서해테크는 2002년 3월 당시에는 금연가공의 첨단이라 할 수 있는 CNC 밀링 기술력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작지만 금형 설계 제작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수행하는 지역에 필요한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제품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취급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으며 특히 CPUC 소방배관 이용가는 금형 제작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0: The firm has mainly produced diversified components to the clients. It has designed and mass-produced the parts for CPVC fire sprinkler system fittings, which used to be delivered from different local districts. The CPVC fire sprinkler system fittings have low heat conductivity and is less expandable. Also, as it is light in weight, the material has seized attention in the related areas.
2: 저희 서이테크는 금형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원재료의 플라스틱 금형 제작 및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발 능력으로 CPVC 소방배관 이용관, PVC 하수 이용관, 물 정화 여과기 장치, 운동장 의자 및 수목 보호 집수 블록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 및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e products go through the designing, production of molds, injection, and assembling stages. In the case of the current molding facilities, they are mainly used for the mass production process. However, the company has built additional facilities for customized products, and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3: 플라스틱 제품의 품질은 금형으로부터입니다. 따라서 금형 설계부터 사출 성형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사출팀과 회의를 통해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을 목표로 최선의 금형을 제작합니다. 서해테크는 금형 기업이며 사출 생산 기업인 장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형 설계 과정부터 상호 피드백을 통해 불량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한 금형 공정 및 철저한 사출 조건 관리를 통해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With the aim of earning recognition in the plastic injection molding market, which has faced fierce competition,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Also, by implementing the ERP solution for injection molding, it has monitored the whol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4: 저희 서해테크는 생산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작업 위주의 공정이 자동화 공정의 도입으로 작업 환경이 매우 좋아졌으며 MES 시스템 도입으로 엑셀 및 페이퍼 작업의 한계를 넘어 원활한 생산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 삼성 위원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현장이 매우 개선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을 만들어 실질적인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효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0: As a developer of cutting-edge root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obtained a lot of certifications and patents. By accumulating skills for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developed advanced plastic materials and enjoyed positive responses from the clients.
5: 저희 서혜테크는 제품 및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 인력은 물론 전 임직원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취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생산을 위해 금형 제작을 시작할 때부터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등을 목표로 금형 설계 및 금형 제작팀과 사출팀의 충분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현재는 금형 기술 중 굴곡이 있는 슬라이드 금형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중인 자사 제품 개발 및 대형 사출 제품으로 영역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0: Sahetech has widened the client base both at home and abroad. Also, it has supported the businesses of small companies to gain more ground in the field. The firm has continuously made innovative attempts to globalize its advanced molding technologies.
1: 저희 서혜테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쌓아온 개발 능력과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으로 개선된 작업 환경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강소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향후 미래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부품 공급업체로 성장하고자 관련 제품의 개발 및 성형 설비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향후 국내외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0: Sahetech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in the plastic injection molding market by developing premium components. And we hope it can take a leading role in the global injection molding market in the future.

0: SJ Plant has suggested creative solutions for more effective planting and growing of seeds. The company has produced agricultural materials that can support healthy growth and stable cultivation of crops. By constantly developing new technologies, it has used reliable materials and built a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And the firm has gained trust from the clients. We explore SJ Plant, which has supported the healthy cultiv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SJ Plant is located in Damyeonggun County, Jeollanam-do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and providing material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It has mainly produced items that can replace soil for crop cultivation. Also, the firm has strived hard to build a stable environment for farming businesses.
1: 저희 SJ는 코코피트 배지, 상토 원료, 피트모스 등 원예 농업용 배지 자재를 공급 생산하며 배지 원자재를 공장에 납품도 하는 기업입니다. 품질 관리를 위해 해외 협력 공장과 직접 계약하고 저희가 고용한 슈퍼바이저를 현지에 상주시켜 원료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성공적인 작기를 구조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저희의 신념입니다.
0: The company has provided diversified products that can be applied to different areas, including agricultural and horticultural fields. Aside from cocopeat, it has produced compressed cocopeat blocks, growing media raw materials, and vermiculite for different uses. By constantly developing customized materials for different environments, it has made a lot of effort to support successful crop cultivation.
2: SJ는 흙을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농업용 배지 자재를 해외 현지 공장과 단독 계약해 수입 및 국내 생산을 통해 농가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코코넛을 원료로 한 코코피트 배지, 여러 배지를 배합한 상토, 퇴적된 이끼로 만든 피트모스, 자연 암석 기반의 암면과 질석 등 다양한 배지 원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작물마다 필요한 재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배지 원료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 단계부터 품질을 확인하고

0: 국내에서도 한 번 더 검수하며 안정적인 배지를 공급하는 것이 SJ의 경쟁력입니다.
1: The company has promoted the complete automation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as well as constantly expanded the production base in the Korean market. Aside from thorough inspections, it has introduced a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to control the entir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The heat reduction facilities and the bulk bag stabilizing device have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and increasing the product quality.
2: 저희 SJ는 공정 자동화와 생산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품질과 효율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배지 산업은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방지하기 위해 공정별 검수와 체계적인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1: SJ Plant has implemented the smart factory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to enhance the overall production capabilities. It has automated the packing system to check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t a glance. As a result, the level of dependence on overseas markets has decreased, and a more stable supply system has been built.
2: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자동 포장, 랩핑, 생산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먼지 저감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률 감소, 납기 안정, 작업 환경 개선은 물론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해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매출 증대가 아닌 국내 농업 안정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1: By operating its own research department, the company has studied customized cultivation conditions for different types of crops. And it has suggested optimal products for different growing regions. What is more, by continuously reflecting the opinions from the cultivation sites, it has drastically improved the product quality.
0: 저희는 배지가 단순히 뿌리를 지탱하는 것을 넘어 생장을 보조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배합 비율 조정, 초기 활착 구조 개선, 작물 스트레스 저감 등을 테스트하며 코코피트, 상토, 피트모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를 연구하여 조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면을 활용한 새로운 배지 구조 연구도 준비 중입니다. 농가의 생육, 수확 데이터를 반영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1: Based on the accumulated experience and skills, the firm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and coped with the changes in the Korean and global agricultural areas. By developing high-quality products and boosting sustainable growth, it aims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3: 저희의 목표는 안정적인 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해외 원료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 비중을 확대해 국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 다진 SJ의 품질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K-스마트팜과 함께 해외 시장까지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1: SJ Plant has developed premium nutrients that can replace soil and boost the cultivation of different crops. All the expectations fall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agricultural sector.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지연입니다. 만나서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저 일단은 첫 곡은 기타를 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세팅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첫 곡은 제 이번 정규 1번 트랙 그리고 선공개 곡이었던 캐치볼이라는 곡이었고요. 첫 곡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여러분이 들어주시는 이 모습이 뭔가 캐치볼이랑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연을 여는 곡으로 적합할 것 같아서 골라보았어요. 그리고 기타를 처음 이렇게 공연에서 서서 쳐보는 것 같은데 괜찮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곡도 이어서 계속 불러드릴 건데요. 이제 저는 피아노로 셋을 옮기고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제 앨범의 타이틀곡, 또 다른 타이틀곡 중에 하나인 레몬이라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레몬이란 곡 들려드렸고요. 왜 제목이 레몬이냐면 제가 아무리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은데 저 혼자서 레몬처럼 먹고 힘들어하고 쉬어하고 이러는 제 모습이 좀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썼던 곡이고요. 다음 곡은 이번 정규에서 나왔던 곡은 아니고 한 2년 전에 EP로 냈던 파스타24라는 곡인데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곡이고 이렇게 밴드로는 처음 들려드려 보는데 기대가 됩니다. 잠시만요. 네, 다음 곡 파스타24 들려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제가 이 360도의 무대에서 너무 피아노를 쓰느라 너무 이쪽 관객분들만 뵌 것 같아서 이번 곡에는 안녕하세요 여기에 서가지고 좀 피아노를 안 치는 부분은 좀 뒤를 보면서 노래를 불러보려고 하거든요. 다음 곡은 이번 정규 앨범에 실렸던 곡이기도 한 알베도라는 곡입니다. 잠시만요. 저 그리고 서서도 처음 해보는데 되게 저 원래 앉아서 막 다리를 엄청 흔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내적 신나무로만 남겨둘 수 있는 사실이 좀 슬프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번째 곡 알베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곧 마지막 무대를 하고 정식적인 마지막 곡을 하고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이번 곡은 더 더머스라는 곡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고 이번 앨범의 마지막에 쓰일 정도로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곡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더머스 들려드리고 저는 안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정지원이었습니다.
1: 외쳐볼까요? 강정과 함께했습니다. 도심 속 음악 감상실 I'm live 소리 질러 아~ 그리고 야호 야호 야호 하나 둘 셋 큐
2: 야호
3: 야호
4: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안녕하십니까. 와, 여기 초록색 넘치네. 보기만 해도 신선한 게 느껴져요. 와,
1: my friends, this is 100% all you can find inside here is farm to table, is local food coming around here.
0: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마켓 직원이세요?
2: 아니요, 저는 야채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1: My friends, you see, you can even meet right in front of their produce, the farmer, the person who harvested this.
0: 죄송합니다. 저는 해외 친구에게 어떤 이런 신기한 네. 상황 너무너무 설명해야 돼요.
2: 네.
0: 왜냐면 로컬 푸드 마켓에서 진짜 직접 재배하시는 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본인의 produce 바로 앞에. 오, 진짜. 근데 어떤 거 재배하시는 거 다?
2: 네, 유럽 상추들 재배하고 있고요. 여기는 샐러드로 먹는
0: 유럽 상추.
2: 네.
0: 샐러드.
2: 요즘 더우니까 시원하게 샐러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 시원한 요리 보여주지 네. 않아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2: 네.
0: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인가요?
3: 네네. 지금 방금 한 듯 따뜻한 식사도 돼요.
0: 진짜 진짜. 근데 왜 파주에서 두부가 유명해요?
3: 파주 장단콩이 유명하기 때문에.
0: 장단콩?
3: 네네. 장단콩은 DMZ 안에서 콩이 자라기 때문에.
0: 아, DMZ 안에 키운 거예요?
3: 네.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3: 바로 드셔도
0: 돼요. 바로 이렇게 손으로.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3: 다른 두부와 좀 고소한 맛이 틀릴 거예요.
0: 식감도 다르네요.
3: 맞아요.
0: 하나도 뽀뽀하지 않아요. 진짜 입안에 바로 녹아요. 하나 더 주세요. It's fantastic. You could maybe think that it's just a very, very plain thing. No, it has its own very, very distinctive taste. So good.
4: 그러면 바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3: 네, 들어오셔서 직접 보시면
0: 돼요. 감사합니다.
3: 지금은 콩국을 제조하고 있어요.
0: 이런 장단콩으로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상상도 안 돼요.
3: 아, 한번 그럼 갈아볼까요?
0: 진짜 기계?
3: 네네.
0: 진짜 빈 퓨리, 빈 스무디인 것 같아요. 그거 냄새부터 고소해요.
3: 드셔보시겠어요?
0: 괜찮아요. 이거 카푸치노. 카푸치노 이거 마실 때처럼
3: 네.
0: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여기 다 묻어요. 근데 혹시 이런 맛있는 콩국이랑 어떤 주 잘 맞을까요?
3: 여기서는 가막산.
0: 저는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3: 그래요?
0: 아, 진짜?
3: 네.
0: 그럼 저기서 특별한 거 있어요?
3: 네. 모루주. 포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0: 포도. 아, 포도.
3: 네네.
1: Today, so happy, my friends. I found such a special product, and now the Sajanim just told me that there's also a very, very traditional jeonttonju,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grapes. You know, I'm Italian, so I'm very used to sul made with grapes, the wine. So I'm so excited to go and discover that. Let's go together. But before, I have to do some shopping here.
3: 여기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거, 이런 데 있는 게 진짜 다행이다. 다 구매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와 진짜 색깔이 진짜 진해요.
1: 어, 네 머리가 엄청 색깔이 진해요.
0: 오, 네. 맞아요. 와우 진짜. 와우. 어 입안에 개운해지는 네. 느낌이에요. 와. 오 어떻게?
1: 그 맛을 보셨으니까 이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머루를 가지고 머루주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뭐 그런 것까지 그런 경험까지 네. 이거 시켜주는 거예요?
2: 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2: 이걸로?
1: 네 이걸로 이거 가지고 저희 머루주를 만드는 거예요.
0: 자 알려주세요. 어, 뭐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할게요.
1: 자 손이 시려우실 것 같아서 이거 안에다 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어, 왜 왜요?
1: 차가워요.
0: 아 괜찮습니다. 예, 저는 두꺼운 거 차가운 거 문제 없어요.
1: 알겠습니다.
0: 셰프라서. 네. 예.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일어나 볼까요? 저희 보시면
0: 예?
1: 저희 지금부터 할 거는. 줄기와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
0: 아 이렇게 빼야 돼요.
1: 네.
0: 우리 이탈리아 말로 그런 포도 이렇게 수확할 때
1: 네.
0: 그런 진짜 이름이 있어요.
1: 네.
0: 김장인 것처럼
1: 네. 네.
0: 우리도 벤데미아.
1: 아
0: 벤데미아라. 벤데미아.
1: 벤데미아.
0: 벤데미아. 아. 네.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아. 말이에요.
1: 얘를 이제 작게 으깨줘야 됩니다.
0: 그냥 살짝만 이렇게 네. 으깨줘서 그다음에 네. 주문할 거예요.
1: 네. 아, 손실없죠.
0: 예, 예, 지금 네, 자, 예, 지금 작았긴 해요. 이거 아까 네. 이거 작았지 네. 않았지만 네. 이제 조금
1: 지금은 필요하죠.
0: 근데 괜찮아요.
1: 네.
0: 괜찮아요.
1: 안 괜찮으실 것 같은데.
0: 어, 괜찮습니다.
1: 일단 이 상태로 이제 발효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됐는데요. 효모가 좀 필요해요.
0: 효모?
1: 예, 아, 얘를 발효해 줄 수 있는 효모.
0: 스타터로.
1: 효모.
0: Now he's putting a little bit of yeast as a starter, you know, for the fermentation starter.
1: 어, 얘는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담으면 되거든요.
0: 아, 요, 요.
1: 네.
0: 오케이, 이렇게.
1: 네. 자, 이 이상을 넣게 되면, 네. 얘가 발효할 때 부풀어 올라서 네. 넘쳐요.
0: 그러면 이, 네. 이렇게 이만큼 괜찮은 거예요?
1: 예, 거예요? 괜찮습니다.
0: 와우, my friends, inside here there's a real treasure. And now only time will tell how very delicious will come out.
1: 머루주고요. 예. 아까 드셨던 거하고 또 맛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0: 예.
1: 네.
0: 어, 네, 맞아요. 그거. 단맛도 조금 더, 예, 조금 더 나요. 오.
1: 지금 드셔본 머루주는 약간 달달하지만 얘는 2006년산입니다.
0: 와, 마로로 먹는 것처럼 그 끼안티, 끼안티 먹는 것처럼
1: 네네.
0: 진짜 이탈리아 제일 좋은 레드와인인 아. 것처럼 깊어요. 진짜 풍부해요. 오늘 반주에서 여기 이 지역에 진짜

0: 이 분위기로 네. 아 이거 더 맛있어졌어요. 아. 아마 요리도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0: Listen to this, my friend. It's like music. It's like the soundtrack of this beautiful setting, right? And this is paju yache and very delicious 두부. Oh, 두부. Oh, 개운하다.
2: 와, 베리굿인데 베리굿.
0: 부장.
3: 네,
0: 형 주세요. 무조건 토마토 있어야 돼요. 그 오, 네.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에요. 아. 흰색, 초록색, 아, 빨간색. 예. 자, 맛있게 드세요.
2: 와, 고기도 아. 너무 이뻐요.
0: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놓.
2: 저는 소스 먼저 한번 맛을 볼게요.
0: 아, 맞아.
2: 완전히 새로운 맛을 보는데요.
0: 아, 그리고 다른 기기 있어요. 안에 다른 양념이 있어요. 저는 모르추 조리어서 아~ 그다음에 좀 간장 식초 이렇게 미나그레트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 아이디어는 같이 마시면
2: 그럼요.
0: 살짝 입안에 착 연결이 될 거예요.
2: 한번 먹고
0: 네 저도
2: 이 타이밍에 한번
0: 이거지. 아, 아 근데 진짜 다르네요. 맞아요. 느낌이 예, 다르네요. 예. 이거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서양 요리 조금 양식 요리 예.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그거 여기 한식, 아, 그렇죠. 예, 전통적인 한식 그리고 다 잘 어울려요. 오. 이거 양식이랑 한식이랑 다 너무 좋아요. 예. 오 진짜. 맞는 술이에요. 맞는 술 맞죠? 그런 거 하면 어때요? So this is the very special thing about Korea. This is why I enjoy living here and going around discovering these treasures. Because I've never felt nothing like this. Just sipping some kind of liquor and feeling the energy of the ground and the environment all around here, the nature, the wild nature. So this is Korean magic and I want to share with you this kind of magic. There are more many episodes, so we can meet again in another place with another beautiful recipe and with another very, very traditional liquor. 맞죠?
2: 네.
0: 자.
2: 아유.
0: Arrivederci. Bye-bye. 진짜.
2: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 걸렸는데,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
2: 아, 아니, 정말 맛있어.

0: 와우.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두세 라이션.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션
1: 와이엇입니다.
0: 와. 예요. 벌써 예. 여름입니다.
1: 여름. 아,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는데.
0: 그쵸.
1: 근데 얼마나 더워지려고 지금부터 더워지냐고요, 이게.
0: 네. 올해도 역시나 역대급 더위인데.
1: 네.
0: 와이엇 씨 같은 경우 이 역대급 더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세요?
1: 아, 사실 이제 이 더위 속에서는 약간 저는 데오드란트를.
0: 데오드란트 네. 종류가 네. 네, 이게 바르는 거 있겠고요.
1: 아, 그러니까
0: 스프레이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1: 네, 스프레이가 있고 바르는 게 있잖아요. 저는 바르는 걸 씁니다.
0: 바르는 거?
1: 바르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서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0: 아, 고수네요.
1: 네, 네, 그래가지고 왜냐면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오드란트를 좀 애용을 합니다.
0: 야, 확실히 술술 나오네 마지막에 되니까.
1: 네, 진짜 꿀팁은 자기 전에도 해주는 게 좋아요.
0: 야,
1: 네.
0: 너 완전 데오드란트맨이구나.
1: 아, 나 데오맨이야.
0: 저 같은 경우에는 데오드란트는 아니고 네. 데오드란트 티슈를 사용합니다.
1: 아, 데오드란트 티슈.
0: 왜냐하면 네. 공연 같은 걸 하고 나면 땀이 엄청나요.
1: 네, 네,
0: 샤워를
1: 네.
0: 할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데오드란트 티슈를 처방으로 임시 방편으로 네. 딱 씁니다.
1: 아,
0: 그러면
1: 그렇죠.
0: 몸이 보송보송해져.
1: 맞아요. 땀이 막 그
0: 진짜
1: 막 찝찝한 게 좀 사라지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0: 자, 오늘의 주제는 여름 생존 뷰티템.
1: 와우.

0: 네. 이겨버릴 네. 여름생년 BT팀을 찾으러 네. 또 가보자고요.
1: 근데 저희 이미 시작 전에 인터뷰할 사람이 생겼어요.
2: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보도록 할 거예요.
2: 바로 갑시다.
1: 네.
2: 이야, 오늘 시작이 좋아요.
1: 네, 시작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여름생존 뷰티템이에요.
3: 네.
1: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좀 엄청 더워졌잖아요.
3: 네.
1: 그러면 이제 여름 하면은 사실 막 땀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찝찝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메이크업 하실 때 혹시나 이 템을 쓰면 좀 더 내가 메이크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3: 뭐 여름에는 네. 이제 땀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 화장이 무너질 수 있어서 픽서를 마지막에 뿌리는 것 같아요.
1: 픽서.
2: 픽서 제품 한번 말해줄 수 있나요?
3: 그 픽서는 바닐라코.
2: 바닐라코.
1: 바닐라코를
3: 씁니다.
2: 바닐라코 픽서 얘기하셨는데
3: 네.
2: 특별히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3: 픽서도 유명한데 근데 그건 약간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픽서 냄새가 있더라고요.
2: 무슨 냄새죠? 픽서 냄새가?
3: 약간 침 냄새가. 아 진짜? 아 진짜예요?
1: 아, 진짜? 유명해요. 뭔 침이요?
3: 유명해요. 좀 유명해요.
2: 그 냄새가. 하겠습니다.
3: 그래서 근데 이제 뿌리면 좀 냄새가 안 좋은데 바닐라코 픽서는 그런 특유의 좀 안 좋은 픽서 냄새가 좀 덜해서 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2: 그것도 수분력도 좋겠죠?
3: 네네네. 네.
1: 정말 저희 먼저 알아봐 주셔서 기다려 주셨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3: 저 출근해야 돼요 이제.
1: 얼른 출근하세요.
3: 아 네.
1: 아니에요. 아 시작부터 좋습니다 일단. 오늘 사람 많다 날씨가 좋으니까. 아 근데 사실 저는 처음이에요. 청계천을 이렇게 걸어보는 거는 세상 처음인데. 아 근데 이게 와 분위기가 있네.
2: 와 소리 좋습니다.
1: 와 이게 자연의 힘 아닐까요?
2: 그렇죠. 자연은 아니고 잇몸으로 만들었죠.
1: 맞죠?

0: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세요?
1: 아니요, 왜요?
0: 저희가 그 K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는데.
1: 아, 네.
0: 간단하게. 아, 5분 컷.
2: 이제 5분 컷.
1: 진짜 5분인 거죠?
0: 아, 당연하죠. 진짜 5분 컷. 바로 진짜 갑니다. 5분 컷.
3: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1: 그죠.
3: 땀이 많이 나서 메이크업 할 때 이런 불편한 점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요.
1: 여름에 아무래도 열감이 높다 보니까 열감 내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3: 그러면 이제 열감을 내려주는 거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열감을 내려줄 때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모델링 팩도 집에서 자주 하고
4: 모델링 그냥 팩.
3: 모델링 팩.
1: 1일 1팩?
4: 1일 1팩
1: 하는 것 같아요. 네.
3: 그 제품 혹시 명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1: 저 토리든.
4: 토리든.
1: 그 파란 색깔.
3: 파란 색깔.
1: 네네. 토리든 파란 색깔. 색깔. 하는 거, 네.
3: 유명하네요.
0: 그러면 혹시 네. 모델링 팩 또 모델링 뭔지 있을까요?
1: 린제이 거 그냥.
0: 린제이 그 한국 건가요?
3: 린제이.
1: 네, 한국.
0: 토리 그거.
1: 맞아요. 가루, 트리? 맞아요, 맞아요. 개어서 쓰는 거.
0: 린제이. 또 여름철에 그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 베이스를 하면은 금방 무너져요. 그쵸?
1: 맞아요. 그래서 픽서도 쓰고.
0: 픽서.
1: 쓰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0: 침냄새 나죠?
3: 네. 저희가 공감하는 거거든요.
0: 맞아요.
3: 저희가 뭐 아까 인터뷰 때 들은 건 아니고요.
0: 맞아요.
3: 예, 네,
0: 모델링 팩, 마스크 팩 말고 또 따로 뭐 이제 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1: 없으면 사실 없어. 혼자서 잘 못해가지고 그냥 에스테틱을 좀 더 자주
0: 에스테틱.
1: 가는 것 같아요.
0: Rich, rich woman.
3: Well.
0: Well.
1: 제가 끊은 게 아니라 엄마가 끊었는데.
0: 엄카스.
3: Yeah. Mama's got.
0: 지금 딱 5분 컷이죠?
3: 네, 딱 5분 됐죠?
0: 딱 5분 됐거든요.
3: 네, 맞아요.
0: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분이랑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또 얻었어요.
3: 네.
1: 네, 감사합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혹시 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나?
1: 네네.
3: 네, 저희가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잖아요. 여름이 이제 곧 와요. 여름 왔을 때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부분들이 또 있으실까요?
1: 매미 소리.
3: 매미 소리.
0: 제가 지금 뷰티, 사실 뷰티에 대해서
3: 얘기해요.
5: 네. 네. 네. 뷰티가 메이크업만 허용되는 거예요?
0: 아니, 네. 스킨케어.
3: 스킨케어.
5: 전 두피요.
0: 두피 나이스.
3: 두피, 두피 나이스. 두피
5: 네.
3: 나이스, 오케이.
5: 두피요.
3: 와, 두피 왜요? 어떤 스트레스가?
5: 두피가 좀 많이 뜨거워지니까.
3: 네.
5: 모자 를 쓰고 싶어도 조금
0: 그쵸. 답답하죠.
5: 답답하고
3: 네.
5: 그래서 땀이 많이 나면 탈모가 오니까.
3: 탈모. 노 탈모.
0: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뜨거워진 두피를 위해서 어떤 네. 케어를 뭐 따로 하시나요? 뭐 두피 에센스를 뿌린다거나.
5: 그쵸. 두피 여름에는 좀 두피 좀 쿨링감 있는 샴푸를 쓴다던가.
0: 나이스 나이스.
5: 아니면은 네. 그
0: 뭘까요?
5: 뿌리면은
0: 뿌리
5: 시원해지는 스프레이 그런 거 좀 쓰기는
0: 리프레시 하는 거.
5: 네. 네.
0: 저도 많이 썼습니다.
5: 네, 그런 거 많이 쓰는
3: 거 혹시 명은 네. 브랜드나 혹시
5: 네. 닥터포헤어
0: 닥터포헤어?
5: 네, 많이 쓰는 거 같아요.
3: 닥터포헤어
5: 사계절 내내 쓰는데 좀 종류를 다르게 쓰는 거 같아요.
3: 종류를 다르게 써요?
5: 네, 그 나오는 라인별로 좀 달라서
0: 여름에는 그 지성, 그 좀 쿨링용으로 쓰시는 거죠?
5: 네, 맞아요.
0: 그 녹색
5: 맞아요, 녹색
3: 저도요.
5: 그래요?
3: 녹색 그거 시원하잖아요.
5: 요즘에 그거 써요. 네.
3: 녹색
5: 맞아요.
3: 그게 쓰면은 좋은 점 일단 시원해지는 거.
5: 맞아요.
3: 그리고 머릿결도 괜찮나요?
5: 네.
3: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똑같이 비슷하게 여름에 쓰신 만한 제품들 혹시 있을까요?
1: 여름에 쓰는 거는 그 뭐지 패드?
3: 패드. 패드. 어떤 패드일까요?
1: 그 코너패드. 당근 패드.
0: 당근 패드.
3: 당근 패드.
0: 스킨 푸드.
1: 네네네. 스킨 푸드 거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엄청 거. 시원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쓰는 거.
5: 그냥 픽서만 더 쓰는 거 같긴 해요.
0: 그 침냄새 나요?
5: 조금.
3: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드리고
3: 네. 저희가
0: 건강하세요.
3: 저희 오늘 오프라고
0: 그렇죠.
5: 많이 뵀어요.
3: 아 여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책도 많이 읽네. 신기하다.
0: 그러니까
3: 이게 집중이 되나 봐.
0: 또 청계천의 유명한 책 읽는 맑은 내과.
3: 책 읽는 맑은 내과?
0: 그렇죠. 그래서
3: 네.
0: 저희도 한번 이 청계천의 바이브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빌려서
3: 네.
0: 저기 앉아서 딱 느껴보자고요.
3: 좋아요.
0: 와, 이거다.
3: 왜 당신의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0: 저는 좀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좀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서.
2: 여기다 한국 책이 아니잖아. 역사란 무엇인가?
0: 그렇죠. What is history?
3: 네, 히스토리가 있게 지금 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자, 한번. 가보죠.
3: 네.
0: 언제도 느껴보는 이 여유.
3: 예.
0: 마음의 양식과
3: 예.
0: 마음의 평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이곳.
3: 예.
0: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냇가. 자, 이제 책 읽는 거니까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저 집중 한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3: 알았어.

0: 아, 즐거웠다.
1: 또 오늘도 성공적이었다.
0: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1: 그렇죠. 오늘 또 주제가 네. 여름 생존 뷰티템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새로 왔던 네.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머리부터 발끝까지.
1: 완전 오늘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어울리. 그런 추천받은 제품을 머리.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0: 예. 좋습니다. 리뷰 렛츠 고.
1: 렛츠 고. 와!
0: 예! Yeah.
1: 다가올 극강의 폭염 대비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한 여름 생존 뷰티템을 주제로 여러 제품을 추천받았는데요.
0: 와! Wow.
1: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절별로 제품을 이제 다르게 쓴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아서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여름 생존 뷰티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제품은 네.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세팅 픽서. 더운 여름에는 음흠. 밖에 나가는 순간 음흠. 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땀은 땀대로 나고 유분까지 폭발하면서 메이크업이 무너져요. 뜨고 난리 납니다.
0: 네, 이제 아침부터 신경 써서 풀 메이크업을 했더니 화장이 녹아서 없어지면 사실 그렇죠. 속상하죠.
1: 속상하죠. 그래서 메이크업이 사라지는 게 속상한 분들을 위한 제품이 바로 픽서입니다.
0: 픽서.
1: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픽서를 뿌려주면 메이크업 위로 얇은 막을 만들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호해주거든요.
0: 와, 어쩐지 이제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도 사실 항상 메이크업 후에 이제 맞아요. 뭘 뿌려주시던데 이게 이거였습니다.
1: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향도 중요하거든요.
0: 아, 그렇죠.
1: 픽서 막 침냄새 난다.
0: 네.
1: 이런 향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제품은 어떤 냄새 날지.
0: 네.
1: 자, 뿌리면 바로 냄새 맡는 거야. 다시.
0: 오, 근데 오,
1: 아니, 저는 뭐
0: 로션감이 없어. 느낌 나는데요?
1: 그냥 네. 화장품 냄새? 침냄새 확실히 안 납니다. 픽서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진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얼마나 화장을 잘 유지해 주는가.
0: 네, 그렇죠.
1: 정말 이 손등에 화장을 해본 다음에 네.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되려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각자. 좋습니다. 자, 일단 전 여기 있다.
0: 네.
1: 자, 와이어 씨도. 제가 하고 제가 픽서를 위해 뿌려볼게요.
0: 네. 아, 저는 제가 테스트 보는 건 안 뿌린 상태에서 좋습니다.
1: 일단 이렇게. 자, 사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얼굴이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0: 제가 이거 더 마르게 빨리 해볼게요.
1: 기분 나빠요. 굳은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또 안 뿌린 사람으로서 먼저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1: 네. 아, 바로 지워져.
0: 바로 지워지죠.
1: 여름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아, 땀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1: 바로 한번 이제 못 하니까 오! 오!
0: 성공했다.
1: 아, 진짜로.
2: 40원.
1: 아니야, 아니, 진짜 세게 한 거야. 이게 평범하게.
0: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그래도 테스트 봐야지.
1: 네가 지웠으면. 오, 뭐야, 이거?
0: 아이고, 진짜요?
1: 거의 뭐 타투 됐어요, 지금. 이 정도면 지워서 지워질까도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의 구정력.
0: 예.
1: 네. 완전 구정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 예. 네.
1: 이야.
0: 이야, 너무 좋다. 네,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1: 다음 제품은
0: 네.
1: 린제이 모델링 마스크 컵팩. 오? 망원동에서 온 대학생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입니다.
0: 근데 모델링 팩, 이게 솔직히 뭐예요? 저는 사실 일반 팩이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1: 뭐 필요한 애인데 가면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0: 네, 네.
1: 굳은 다음에 떼어주잖아요. 네. 바로 그 팩입니다.
0: 오.
1: 얼굴에 열감을 내리는데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0: 대박.
1: 여름에 더우면 당연히 피부에 열이 오르잖아요.
0: 네네네. 네, 네.
1: 정말 그게 안 좋거든요.
0: 네네네. 네, 네.
1: 피부에 열이 오를 때 네. 이걸 안 늘어주면 모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0: 커지겠죠.
1: 커지죠.
0: 네.
1: 아, 오늘 이렇게 됩니다.
0: 모공이 이 정도로요? 네.
1: 너무 커져요. 꼬꾸만처럼 돼요. 그럴 때 모델링 팩 제품이 좋습니다.
0: 네. 일단 궁금하니까 얼른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0: 어떠하게?
1: 큰 걸로.
0: 네.
1: 그러면 네. 이제 모델링 팩 또 반죽을 해볼 건데
0: 네.
1: 모델링 팩은
0: 네.
1: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0: 뭐가 중요해요?
1: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못 맞추면은 너무 액체처럼 돼요. 그럼 바르다가 막 흐릅니다.
0: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그럼 막 끝까지 돼요. 마르는데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0: 여기 대본에는 5만 년이 걸리고 그런다는 거. 5만 년까지는 아닌 것
1: 같은데요. 네. 조합을
0: 네.
1: 자, 보여드릴 텐데 네.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0: 네.
1: 이
0: 네.
1: 가루 두 스푼이죠.
0: 네.
1: 한 스푼.
0: 네.
1: 없습니다. 와, 딱 두 스푼 나오고
0: 네.
1: 그런 다음에 물을 원래 네. 1:1 비율이었는데
0: 네.
1: 아닙니다. 자, 일단 물 한 스푼.
0: 네. 예.
1: 그리고
0: 두 스푼?
1: 아닙니다. 30ml.
0: 아, 30ml.
1: 정확해야 돼요. 이게 진짜 네. 황금 비율입니다. 네. 자, 이거 빨리 섞어야 돼. 안 그러면 굳어요.
0: 좋습니다. 걸쭉해지고 뭔가.
1: 봐봐요. 이게 오. 원래 1대1 비율로 하면은 네. 이게 이렇게 안 하고 흘러요. 네. 그러면은 진짜 오래 걸린다.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우, 땀나네요.
0: 네.
1: 자, 제가 이제 와이프부터 네. 받아드리도록 할게요.
0: 네. 오, 시원해요. 진짜 피부과에서 받는 그거 있죠?
1: 그쵸.
0: 그거 동일해요. 좀만 더 발라주세요.
1: 알았어, 좀 더?
0: 네.
1: 욕심이 많네, 이 친구가.
0: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니, 이제
1: 아니, 이거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0: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1: 또 꿀팁이자면 네. 진짜 얼굴에 바를 때는 이 가장자리를 두껍게 해야 잘 띄어져요.
0: 아, 진짜로요?
1: 얇게 하면은 네. 막 뜯어지고 이게 막 하면서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굳을 때까지 좀 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일단 한번 제가 먼저 뜯어볼까요? 먼저 네. 했으니까. 이게 한 번에 또 뽑아야 그런 맛이 있겠죠?
1: 그렇죠.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절대 한 번에 못 띕니다.
0: 일단
1: 오. 신기하죠?
0: 네. 오! 이게 얇게 발라진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그쵸, 것 같아요.
1: 그쵸.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물로 살짝 긁어 하면서 긁어낼 수도 되고 해면 스프지 살짝 물 묻혀가지고 쓱 네. 하시면 떨어집니다.
0: 오.
1: 자, 그럼 저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네. 아, 내가 너무 잘 발라줬다.
1: 오. 아, 근데 이게 역시 오랜만에 또 했는데 여기 차가워.
0: 그러니까 나도 그래.
1: 오, 결이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네. 그 팩 중에서 모델링 네. 팩이 가장 네. 좀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꼭 여름에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다음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0: 네.
1: 여름 생존 뷰티템 마지막 리뷰 제품은 닥터포웨어 피토 프레시 쿨링 스프레이.
0: 와우.
1: 요, 요 너무 자기적인 리액션 자제해주세요.
0: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예.
1: 놀랍게도 예. 이 스프레이
0: 예.
1: 저도 진짜 몇 통씩 썼습니다.
0: 언제요 또? 왜 이렇게 쓴 게 많아요?
1: 아, 저는 사실 관심 많아요.
0: 두피 냄새 진정 케어 쿨링 스프레이. 와, 두피가 1초 즉각 쿨링. 진짜 그래요?
1: 아, 진짜로. 저는 좋았어요. 많이 썼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네. 두피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0: 아, 그쵸.
1: 그쵸. 두피가 열받았을 때 자극 없이 진정시켜주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0: 두피가 열받으면 트러블이 생기면 탈모.
1: 그쵸.
0: 탈모가 진짜
1: 신경 써야죠, 와이어 씨.
0: 저는 탈모가 날 일이 거의 없는데 왜?
1: 아무튼. 아, 그냥.
0: 예. 네. 사실 탈모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리미리 달래주는 게 정말 좋죠.
1: 맞아요.
0: 자. 얼른 저는 이 제품을 써보고 싶네요. 오늘도 오래 걸어 다녀가지고 밖에.
1: 맞아요. 냄새를 한번 전후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의 네. 냄새 차이를.
0: 예.
1: 으에!
0: 으에! 아, 확실하고.
1: 아, 자.
0: 네.
1: 그냥 한번 뿌려볼게요. 놀랄 수 있어. 갑자기 차가워서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0: 예. 네.
1: 시원하죠?
0: 오.
1: 저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0: 오, 이렇게 만져. 오.
2: 이렇게 정리해줘요.
1: 저 이렇게 맨날 뿌려 이렇게.
0: 오.
1: 고수장 딱 느낌 오잖아요, 딱.
0: 오.
1: 아, 누나야. 일단 이거 하잖아요?
0: 네.
1: 그럼 두피가 좀 보송보송해지고 일단 시원합니다. 느꼈죠? 착착.
0: 이게 쿨링감 바로 느껴져요.
1: 바로 와요.
0: 네. 이게 지금 이제... 머리가 언 줄 알았어. 이게 어쨌든 스프레이니까 좀 젖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떡질까 봐 조금 걱정했는데 이게 금방 흡수돼요.
1: 자.
0: 아까
1: 아, 왜냐면 그냥 이거 막 나가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0: 나갈 것 같아요.
1: 아, 전후를 네. 맡아보긴 해야죠.
0: 네.
1: 오!
2: 진짜
1: 정 좋은데요? 오! 이 제품 좋네.
0: 좋네요.
1: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끌고
0: 네.
1: 다니면서
0: 네.
1: 그냥 이렇게 수시로 풀면 돼요.
0: 그렇죠.
1: 그럼 이제 정수리 냄새도 이제 안 나고.
0: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머리가 시원해야 몸이 시원해진다고 해요.
1: 그쵸?
0: 저희 막 춤추고 내려올 때도 그렇잖아요. 이걸 사용하면은 춤추느라 열이 올라왔던 것들이 좀 쿨감이 생기는 거죠. 땀을 좀 덜 흘릴 수 있다는 점.
1: 이게 얼마나 좋냐면 주변에 이제 뭐 열받은 사람 있잖아요. 화가 잔뜩 난 사람한테
0: 예.
1: 뿌려주잖아. 그러면 하다가 방금 무슨 일 있었지?
0: 그런 느낌.
1: 이렇게 추천 제품 모두 네. 리뷰해봤고요. 네네네. 자 이제 각자의 원픽을 또 뽑아야죠.
0: 네.
1: 자 이 중에서 이건 나한테 꼭 네. 필요하겠다 싶은 제품을 뽑아보도록 할 건데
0: 네.
1: 와이 씨 먼저 뽑으세요. 일단 이거 아닐 것 같은데.
0: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저 티트리.
1: 오? 근데 미안한데 안 할 것 같은데?
0: 아니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1: 그죠 맞죠, 네. 맞죠.
0: 아는 거와 별개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데 네. 피부 관리 받고 나면 이거를 무조건 해주잖아요.
1: 그렇죠.
0: 이 진정이 되고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아 저는 굉장히 고민이긴 하지만 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열을 내리고 이런 거니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0: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뭐 또 뭐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뷰티북
1: 마지막 장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0: 수요탕!
1: 오늘도 순수 미술로 갑니다.
0: 진짜 이쁘게 꾸밀 거예요, 저. 막지 마세요.
1: 진정감이 바로 떨어졌어, 나는.

0: 네, 다 했습니다.
1: 자, 됐습니다.
0: 하나, 둘, 셋.
1: 짜잔.
0: 짜잔.
1: 바이오스부터 작품 설명하시겠어요?
0: 네, 일단은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항상 특별한 날이라는 걸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So cool, 쿨링을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쿨링을 그대로 그려봤고요. 모델링 마스크 컵팩이라고 써졌거든요. 그 위에 안에 티트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안에다 적어놨습니다. 오. 네, 이렇게 안에 있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적어놨고 여기다가 이제 피부과에서도 인정한 쿨링템 플러스 관리까지 그
1: 저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 포스터 알죠?
0: 네.
1: 그때 좀 감정을 좀 일부러 동심의 낭만을 좀 살짝 한 스푼 넣었고요.
0: 네.
1: 용암도 얼려 보이는 아이스 샷건.
0: 뱅.
1: 뱅.
0: 오케이.
1: 태양을 향해 쏴라. 뱅. 예, 지금 큰일 났어요. 근데 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 스프레이 있잖아요.
0: 네.
1: 얼어버렸습니다.
0: 오.
1: 두피 뿌리다가 얼었습니다.
0: 오.
1: 조심하셔야 돼요. 스프레이에 아이스 샷건이니까.
0: 저희가 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1: 언 거예요, 얼음.
0: 아, 얼음이에요.
1: 팝 같은 네.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다 꾸며봤는데 이제 슬슬 뭐 해야 되겠죠?
1: 네.
0: 이 얘기를 또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1: 아, 정말 근데 아쉽게도 네. 뷰티 온앤오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0: 네.
1: 어땠나요?
0: 사실 이제 뷰티라는 거는 저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 덕분에 알아가는 게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인터뷰도 사실 시민분들과 함께 그쵸. 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나

0: 정말 많은 거를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뭔가 알아가는 시간 자체가 사실 되게 새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또 처음이었고 제가 앞으로도 지내면서 이만큼의 뭔가 도전적이고 또 재미난 방송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창윤이 형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힘들었죠?
1: 네. 아니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0: 네네네.
1: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대로 였지만 그래도 그 인터뷰도 이제 영어로 요청하기도 하고
0: 네네네.
1: 인터뷰 사자처럼
0: 네.
1: 당당하게 멋있게 가는 모습이
0: 네.
1: 뒤에서 봤을 때 정말 뿌듯했고
0: 네.
1: 굉장히 또 저도 인터뷰 통해서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0: 네.
1: 시민들도 인터뷰하면서
0: 네.
1: 또 의혹들도 많았지만
0: 네.
1: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헤쳐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2: 여러분 그 12주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셨잖아요.
0: 와! 뭐요?
2: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테스트 하나 해달라고 보내드린
1: 거예요. 아,
0: 그 테스트!

0: 어, 감사합니다.
1: 어, 한번 봐도 돼요? 아, 네.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 거 아니죠? 아, 아니죠.
2: 커스텀.
1: 어, 딱 내가 진짜 필요한 그거대로 했네요. 아, 맞네.
2: 와, 감사합니다.
3: This is my life.
2: 퓨마라 샴푸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근데 깜빡하고 어, 있었네요.
1: 저 오늘 뭐 샴푸 그거 왜 안 하나 싶었어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주 동안 사실 뭐 그렇게 열심히 했죠.
2: 열심히 하긴 했죠.
1: 열심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뭐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챙겨주시니까
2: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1: 네. 나중에 시즌2 시작되면 저희가 그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진짜
1: 네, 진짜 좋은 걸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2: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1: 네.
2: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제품들로 올여름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뷰티뷰티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뷰티 온앤오프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2: 그럼 지금까지 뷰티 온앤오프의 이션
1: 와이엇이었습니다.
2: 안녕.
0: 아, 이거 왜?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Let's go, Simply K-pop! Hello, everyone. I am your MC, Alan of Gravity.
2: 네, Simply K-pop MC, 클립 김원진입니다. 네.
1: Wonjin, the whole world is buzzing with World Cup fever these days, am I right?
2: 아, 맞습니다. 또 특히 이번 월드컵에는 K-pop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1: Exactly. At the opening ceremony, EJ of K-pop Demon Hunters and Blackpink's Lisa wowed fans all around the globe.
2: 맞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하프타임 쇼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1: Wow. Yes, and with BTS set to perform, it's bound to be unforgettable.
2: 와, 이 대회 시작과 끝을 이 K-culture가 장식하는 셈이네요.
1: That's right. Soccer and K-pop are bringing the world together. Today's Simply K-pop is here to keep that excitement going with amazing performances. Wonjin, please introduce the first stage.
2: 네, 이 현대적 사운드와 한국적 정서가 어우러진 K-crossover pop 그룹 도드리의 무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톱!

0: When it comes to soccer, teamwork is everything. Isn't that right?
1: 아, 맞습니다. 이 각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팀워크가 훨씬 더 중요하죠.
0: That sounds a lot like K-pop. You know, you got the main vocalist, the main dancer, you got the rappers. Just like in soccer, everyone has their own position.
1: 맞아요. 그리고 가수들의 완벽한 팀워크가 무대를 더욱더 빛나게 하잖아요. 거기에 각자의 개성까지 딱 더해주면 말해 뭐해 끝났죠.
0: 에이. Absolutely. I can't wait to see the incredible teamwork these next performances have in store. Shall we check them out?
1: 네, 좋습니다. USP 클래시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Whether it's the World Cup or K-pop, they're both global celebrations that bring fans from all over the world together.
1: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레전드 장면들은 이 몇 번을 보고 반복해도 봐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0: That's right. That's why the World Cup has always has its highlight reels.
1: 네, 월드컵엔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이 K-pop 이 무대에는 또 킬링 포인트가 있죠.
0: Yes, I heard today's performances are packed with moments you'll watch again and again.
1: 어허, 그렇다면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0: Let's do it. Music start.

0: Simply K-pop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이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네,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또 모셔봐야겠죠?
1: Yes, the fifth generation visual performers. Here's Izna. Welcome.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Hello, Izna.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글로벌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3: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4: 안녕하세요, Izna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또 이번 신곡 Metronome 앨범 소개와 함께 곡 소개까지 부탁드릴게요.
3: 네, 저희 이번 세터 템포 앨범은요, 메트로놈이 타이틀인 앨범이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확신 있게 달려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앨범입니다.
0: 네, 좋습니다.
5: 그중 타이틀곡 메트로놈은 중독적인 비트와 저희 이즈나의 피지컬 자랑 퍼포먼스가 포인트인 곡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메트로놈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1: Alright. Well, I watched the Metronome music video and it already has over 11 million views.
0: Wow. 네, 저도 봤는데 이 칼과 군무가 또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6: 네, 칼각인 만큼 일명 각도기 춤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허리도 45도만큼 꺾는 게 포인트입니다.
0: 45도. 오, 좋습니다.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6: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자리로 와주시고요.
1: Alright, 원진아, 우리 피지컬 자랑 좀 해보자.
0: 우리 피지컬 자랑 가봐야지.
1: Let's go.
0: 우리의 피지컬, 좋습니다.
1: 네.
0: 자,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큐!

0: 에헤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앨런 형 좀 피지컬 촬영 좀 된 것 같아요?
1: 그럼 그럼 그럼.
0: 45도 지켰어요?
1: 그럼 그럼 그럼.
0: 좋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같이 포인트 안무 동작을 같이 해봤는데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2: Yes,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0: Hi.
3: Hello, Isna and Simply K-pop.
2: Hi,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Tell us where you're from.
3: My name is Rael from Malaysia.
2: Malaysia is on Rael입니다. Alright, I heard you brought something special to show Isna today.
3: Yes, today I will show you a metronome dance cover with Isna's costume. Let me show my costume first.
2: Alright, wow. Metronome dance cover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0: Wow. Alright.
2: Oh, 의상까지. Nice.
0: Yeah. Rael, are you ready?
3: Let's start the dance cover.
2: Alright, take it away.
0: Yeah. 아니 멤버들 어떻게 보셨나요?
4: 진짜 완벽 최고예요, 짱.
5: It was amazing.
2: Yes, yeah. She said you were perfect. All right, Rael,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Isna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3: All right, the first one is, what is the highlight of your hair and look today?
0: 네, 오늘 각자 헤어와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4: 네, 제가 이번에 메이크업 포인트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완전 글리터 키라키라 반짝반짝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2: So Mai did sparkling 키라키라 메이크업 today.
0: 또 있으실까요?
4: 네, 저는 오늘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블루 컬러로 줘서 그레이 렌즈도 끼고 여기 눈앞에 반짝이를 했습니다.
2: 아하. So she gave a little blue color point to her makeup and contact lens and some sparkles as well.
0: 한 번 더 계실까요?
5: 네, 저는 오늘 긴 생머리도 하고 예쁜 화장도 했으니까 약간 까만 고양이 그런 애꺼 같이 했어요, 오늘.
2: Yes, so her concept today is like black cat. So she did black straight hair and a pretty makeup. Yeah.
0: Yeah, all right, let's move on to next question.
3: All right, the next question is, after your makeup is done, what is the first thing you check when you look at the mirror?
2: 네, 메이크업을 마친 뒤 거울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0: 어디실까요?
6: 저는 아이라인을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아이라인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오늘 약간 강아지 컨셉이고 살짝 올라가 있으면 오늘은 좀 고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2: So, 사랑 checks to see whether her eyelines, whether it goes down like a dog's eye or if it goes up like a cat's eye.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7: 저는 항상 거울을 볼 때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는데요. 오늘은 완전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핑크빛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2: So when Jeongeun finishes her makeup and looks at the mirror, she looks for the entire vibe of the look. So today she wanted to present a lovable look, so she did some pink blush.
0: 한 번 더 계실까요?
8: 네, 저는 핑크 메이크업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핑크 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항상 체크를 합니다.
1: 오늘 몇 퍼센트실까요?
8: 오늘은 한 80%?
2: Okay. So, Sebi really likes the pink shade. So whenever she looks in the mirror, she checks. So today is 80%.
0: Wow, grea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3: All right, the third question is, do you have any beauty routines you pay attention when to during the promotions?
2: 네, 활동기에는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본인만의 관리법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4: 네, 저는 항상 무대하고 나서 아프터 케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숙소에 들어가서 무조건 폼롤러로 다리를 풀고 잔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 Mai says she thinks aftercare is the most important part, and after the whole day ends, she goes back to the dorm and starts foam rolling her muscles.
0: Wow, 또 계실까요?
9: 네,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활동기 때는 많이 하다 보니까 팩을 충분히 해줘서 수분 공급을 잘해주는 편입니다.
2: Okay, so during promotional period, since they always have their makeup on, Jimin always makes sure to put on face pack to make sure her skin stays moisturized.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8: 네, 저는 활동기에 꼭 건강하게 챙겨 먹는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소고기를 잘 챙겨 먹습니다.
2: So Sebi thinks it's very important to take care of your health during promotional period. So she always makes sure to eat beef.
0: 소고기인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8: 제가 요즘 소고기에 정말 빠져서 소고기 is my go-to food these days.
0: Okay, 좋습니다. Okay, then last question.
3: The last question is, if you have a facial, signature facial expression or favorite camera angle, could you show us?
2: 네, 카메라 앞에서 가장 자신 있는 표정이나 각도가 있다면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0: 그러면은요, 저희가 오늘 또 월드컵 컨셉이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약간 응원석에서 카메라에 잡혔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2: 네,
0: 한 번씩 한번 보여드릴까요?
8: 네.
0: 좋습니다. 음악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뮤직 큐! 오케이. 오케이. 아하. 좋습니다. All right. 네. 아, 너무 좋습니다. Okay.
2: All right, well, can you give us a final message before we wrap things up?
3: Yes. Is not please come to Malaysia. Let's say this word together. Aku cinta kamu Naya. Janji. It means Naya sarange. Yapso.
8: Wow.
0: 좋습니다. 네.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드릴까요? 어떻게 한 번만 다시. 네. 그치? One more time.
3: Aku cinta kamu.
8: Aku cinta kamu.
3: Janji.
8: Janji.
0: 아, 좋습니다. 레일님,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진아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はい、いつも応援し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この後メトロノームのステージ一生懸命準備しましたので、ぜひ期待してみていてください。いつもありがとう。大好き、愛してる。
0: 아, 겨우 부담이 뭐 감 부탁드려요. 좋습니다.
2: All right, the group with infinite potential. Here is Izna performing Metronome followed by RIP.
0: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스타트!

0: Well, well, well. We've already reached the final performance of today's show.
1: 아, 시간이 이거 정말 순식간이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피날레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0: Correct. K-pop is adding more excitement to the world's biggest celebration, the World Cup.
1: 네, 오늘 심플리 K-pop에도 이 피날레로 그 열기를 가득 채워줄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0: Yes, he's got the visuals and vocals to match.
1: 네, 믿고 듣는 보컬리스트 정대현 씨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Well, today we got to see amazing performances back to back. What did you think, Wonjin?
1: 아, 또 말해 뭐합니까? 정말 너무 최고였죠. 이 선제골 같은 오프닝부터 이 피날레까지. 아, perfect, perfect. 에.
0: Agreed, agreed. The World Cup unites the world through soccer, and K-pop does the very same thing through music.
1: 네, 오늘 심플 K-pop도 그 열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더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Simply K-pop, we'll be saying 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dazzl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있어요. 이란 쪽으로 했던 몇 번 가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동아리들이 모임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0: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senior safety is... Taekwondo training goes beyond improving physical strength. It improves the body's responsiveness, helping build stable strength even in unexpected moments. In that sense, Taekwondo is a kind of reliable protection in old age. This elderly couple is full of energy even after they return home from the Taekwondo Center. Their white uniforms bear traces of hard work. It's more than just clothing to them. It's a reminder of discipline in daily life.
1: 도복을 입으면 자세가 더 바르게 되고 걷는 다리 자세도 운동하는 그런 기분으로 걷게 되더라고요.
2: 관장님 말씀 좀 생각해
1: 주세요. 예, 예. 항상 움직거릴 때마다 관장님 생각이 나죠. 텔레비 볼 때도 앉아서 보지 말아라. 이제 그래 생각해서 앉으려 하다가 여기 서서 봐야지.
0: This man never stays still for even a moment. He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raining legs.
1: 근데 밭에
3: 약간 부은 것 같다. 그러니까
1: 아니 보기는 그래도 더 덜해야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하면 많이 운동을 많이 해야지 뭐.
0: After suffering for years from an ankle sprain that occurred while getting out of a car, he makes sure to perform Taekwondo exercises on a daily basis.
1: 1년, 2년 지낼 때까지도 계속 거기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태권도 하면서 또 2년 반 일을 하니까 많이 좋아졌는 것 같아요.
3: 폐가 조금 뭐 한 20%가 안 좋대. 그래서 그게 한 7년 됐어요. 계속 약 먹고 3개월 번씩 갔었더니 요즘에 가니까 다시 얼마 전에도 찍어보더니 어우 많이 좋아졌다고.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도 나이 먹으면 이제 어른들이 있잖아요. 골다공증도 얼마나 이게 수치가 올라가서.
0: After regaining lung health and personally experiencing the benefits of Taekwondo, this woman follows everyday safety rules to prevent small accidents in daily life.
3: 이렇게 이제 내려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운동 안 하고 그럴 때는 그냥 눈 뜨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다치거든. 이렇게 다친대요. 간장님이 가르쳐준다니까 정신도 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떨어질 우려가 조금 이제 넘어지면 이제 관절 다치고 그러니까 이제.
0: Practicing Taekwondo for 2 years and 5 months has helped this elderly couple improve their physical health gradually.

0: But more than anything, the family has a great time doing Taekwondo together. A Taekwondo dance where disciplined martial movements and a lively rhythm come together. Everyone becomes a child again.
1: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즐거워요. 아들도 같이 태권도복을 입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되게 행복한 마음이에요.
2: 무슨 띠예요? 파란 띠. 잠깐 뒤로 와서 시작.
3: 엄마 아빠 사랑해요.
2: 엄마 아빠 뽀뽀하는 것이 해드리기 시작. 뽀뽀 누나 아빠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4: 마음이 좀 찡했던 것 같아요. 나름 또 제가 태권도를 하고 있으니까 딸아이 또 태권도를 이렇게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많거든요.
5: 태권도가 엄청 재밌는 운동이라는 걸 느껴서 태권도를 이제 한번 배워볼까 하는 마음도 생긴 것 같아요.
6: 오늘 새삼스럽게 도복 입어보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또 딸하고 사위하고 아주 오늘 좀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네. 가지고.
0: In Taekwondo, there are no limits in terms of age, gender, or generation. It strengthens both body and mind, restores balance in life, and gives the energy to live a happier life. This precious cultural heritage must be preserved together as a uniquely Korean force that makes people healthy. And its name is Taekwondo.
7: 앞으로 계속 태권도를 다녀서 검은 띠를 따고 싶어요.
8: 저의 꿈은 국가대표 선수
9: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10: 아, 할머니도 이렇게 했어. 그런 걸 보여주니까 할머니 최고다! 이렇게 하거든요.
11: 저는 손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숨겨놨다가 제가 한번 뽐내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기운 있는 날까지는 계속 다니고 싶어.
12: 그 정도는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같아서는.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0: 안녕하십니까. 와, 여기 초록색 넘치네. 보기만 해도 신선한 게 느껴져요. 와,
1: my friends, this is 100% all you can find inside here is farm to table, is local food coming around here.
0: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마켓 직원이세요?
2: 아니요, 저는 야채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1: My friends, you see, you can even meet right in front of their produce, the farmer, the person who harvested this.
0: 죄송합니다. 저 해외 친구에게 어떤 이런 신기한 네. 상황 너무 설명해야 돼요. 네. 왜냐면 로컬 푸드 마켓에서 진짜 직접 재배하시는 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본인의 프로듀스 바로 앞에. 오, 진짜. 근데 어떤 거 재배하시는 거 다?
2: 네, 유럽 상추를 재배하고 있고 여기는 샐러드로 먹는 유럽 상추.
0: 오, 샐러드.
2: 요즘 더우니까 시원하게 샐러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 시원한 요리 보여주지 네. 않아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2: 네.
0: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인가요?
3: 네네. 지금 방금 만든 따뜻한 식석도예요.
0: 진짜. 근데 왜 파주에서 두부가 유명해요?
3: 파주 장단콩이 유명하기 때문에.
0: 장단콩?
3: 네네. 장단콩은 DMZ 안에서 콩이 자라기 때문에.
0: 아, DMZ 안에 네네. 키운 거예요?
3: 네.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3: 바로 드셔도 돼요.
0: 바로 이렇게 손으로. 아,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3: 다른 두부와 좀 고소한 맛이 틀릴 거예요.
0: 식감도 다르네요.
3: 맞아요.
0: 하나도 뽀뽀하지 않아요. 진짜 입안에 바로 녹아요. 하나 더 주세요. It's fantastic. You could maybe think that it's just a very, very plain thing. No, it has its own very, very distinctive taste. So good. 그러면 바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3: 네, 들어오셔서 직접 보시면
0: 감사합니다.
3: 지금은 콩국을 제조하고 있어요.
0: 이런 장단콩으로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상상도 안 돼요. 아,
3: 한번 그럼 갈아볼까요?
0: 진짜 기계?
3: 네네.
0: 진짜 빈 퓨리, 빈 스무디인 것 같아요. 그거 냄새부터 고소해요.
3: 드셔보시겠어요?
0: 아, 괜찮아요. 이거 카푸치노. 카푸치노 이거 마실 때처럼
3: 네.
0: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여기 다 묻어요. 근데 혹시 이런 맛있는 콩국이랑 어떤 주 잘 맞을까요?
3: 여기서는 가막산.
0: 저는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3: 그래요?
0: 아, 진짜?
3: 네.
0: 그럼 저기서 특별한 거 있어요? 네.
3: 머루주.
0: 머루주.
3: 포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0: 포도. 아, 포도.
3: 네네.
1: Today, so happy, my friends. I found such a special product, and now the Sajanim just told me that there's also a very, very traditional chontonju,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grapes. You know, I'm Italian, so I'm very used to sul made with grapes, the wine. So I'm so excited to go and discover that. Let's go together. But before, I have to do some shopping here.
0: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거 이런 데 있는 게 진짜 다행이다. 다 구매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느낌이에요. 와, 어떡해?
1: 그 맛을 보셨으니까 이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머루를 가지고 머루주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2: 그런 거까지, 그런 경험까지 이거 시켜주는 거예요?
0: 너무 감사합니다.
1: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0: 이걸로?
1: 네, 이걸로. 이거 가지고 저희 머루주를 만드는 거예요.
2: 자, 알려주세요. 뭐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할게요.
1: 자, 손이 시려우실 것 같아서 요거 안에다 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 왜요?
1: 차가워요.
2: 아,
1: 괜찮아요?
2: 괜찮습니다. 예, 저는 두꺼운 거, 차가운 거 문제 없어요.
1: 알겠습니다.
2: 셰프라서.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일어나 볼까요, 저희? 하시면 저희 지금부터 할 거는 줄기와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
2: 아, 이렇게
1: 네, 빼야 돼요.
2: 돼요. 우리 이탈리아 말로 그런 포도 이렇게 수확할 때 그런 진짜 이름이 있어요. 김장인 것처럼. 우리도 벤데미아.
1: 아,
2: 벤데미아. 벤데미아.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말이에요.
1: 얘를 이제 이렇게 잘게 으깨줘야 됩니다.
2: 그냥 살짝만 이렇게 으깨줘서 그 다음에 주문할 거예요.
1: 아, 손실없죠.
2: 지금 작았긴 해요. 이거 아까 이거 작았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
1: 지금은 필요하죠.
2: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안 괜찮으실 것 같은데.
2: 괜찮습니다.
1: 일단 이 상태로 이제 발효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됐는데요. 효모가 좀 필요해요.
2: 효모?
1: 예, 얘를 발효해 줄수 있는 효모.
2: 스타트로.
1: 효모.
2: Now he's putting a little bit of yeast as a starter, you know, for the fermentation starter.
1: 얘는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담으면 되거든요.
2: 아, 요. 네. 오케이, 이렇게.
1: 네. 자, 이 이상을 넣게 되면, 네. 얘가 발효할 때 부풀어 올라서 넘쳐요.
2: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 괜찮은 거예요?
1: 예, 괜찮습니다.
2: 와우, my friends, inside here there's a real treasure. And now only time will tell how very delicious will come out.
1: 머루주고요. 아까 드셨던 거하고 또 맛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2: 네. 네, 맞아요. 그거. 단맛도 조금 더 나요. 오.
1: 지금 드셔본 머루주는 약간 달달하지만 얘는 2006년산입니다.
2: 마로로 먹는 것처럼 그 깐티 먹는 것처럼 네네. 진짜 이탈리아 제일 좋은 레드 와인인 것처럼 깊어요. 진짜 풍부해요. 오늘 반주에서 여기 이 지역에 진짜 신선한 특산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진짜 신선한 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랑 그리고 진짜 자연 유기농 채소도 많이 있었어요.
1: 파주가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래서 이런 채소도 엄청 맛있어요.
2: 그리고
1: 고기
2: 두부 고기 다 같이 보글보글 끓여서 두부 좀
1: 정말 좋죠.
2: 그리고 이런 신선한 샐러드로 두부 샐러드
1: 기대되는데요.
2: 진짜 하시죠.
1: 예, 고맙습니다.
2: 좋습니다. Finally, here we go. Let's cook, my friends. This is our star, 두부. 두부 made with 장당콩. Today, with this one, I will cook two dishes. One is 두부 전골. 전골 is a very, very traditional way of preparing a soup and a very, very nice and refreshing 두부 salad. So, let's start cooking with the 두부 전골. Oh, looks like cheese. So we are starting cutting in the middle because when you prepare the 두부 for the 전골 or any kind of soup in Korea, you are cutting in small rectangles. So I will do the same thing. So while we prepare all the other ingredients, I want to just leave the 두부 just like this. Such a nice view in front of me. So now the mea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0: 이 분위기로 네. 아 이거 더 맛있어졌어요. 아마 요리도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0: Listen to this, my friend. It's like music. It's like the soundtrack of this beautiful setting, right? And this is paju yache and very delicious 두부. Oh, 자, 두부. 개운하다. 와,
2: 베리굿인데, 베리굿.
0: 부장.
2: 네,
0: 형 주세요. 무조건 토마토 있어야 돼요. 그 오, 네.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에요. 아. 흰색, 초록색, 아, 빨간색. 예. 자, 맛있게 드세요.
2: 와, 고기도 아. 너무 이뻐요.
0: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놓.
2: 저는 소스 먼저 한번 맛을 볼게요.
0: 아, 맞아.
2: 완전히 새로운 맛을 보는데요.
0: 아. 그리고 다른 기기 있어요. 안에 다른 양념이 있어요. 저는 모르추 조려서 아~ 그다음에 조금 간장 식초 이렇게 미나그레트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 아이디어는 같이 마시면
2: 그럼요.
0: 살짝 입안에 연결이 될 거예요.
2: 한번 먹고
0: 네 저도
2: 이 타이밍에 한번
0: 이거지. 아, 아 근데 진짜 다르네요. 맞아요. 느낌이 예, 다르네요. 예. 이거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서양 요리 조금 양식 요리 예.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그거 여기 한식,
2: 아, 그렇죠.
0: 네, 전통적인 한식 그리고 다 잘 어울려요. 이거 양식이랑 한식이랑 다 너무 좋아요. 예. 오 진짜. 맞는 술이에요. 맞는 술 맞죠? 그런 거 하면 어때요? So this is the very special thing about Korea. This is why I enjoy living here and going around discovering this treasure.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음악회의 진행을 맡은 소리꾼 박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의 궁중무용 무고로 오늘 음악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나비가 꽃을 감도는 듯한 정말 멋진 무대였는데요. 조선시대에는요,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무고와 같은 궁중무용을 쳤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같은 음악회 이렇게 귀한 손님들 모셨으니 이보다 더 어울리는 무대가 어디 있을까 싶었는데요. 정말 좋은 무대였죠. 네, 멋진 무대 선사해 주신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산국악방송은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지요. 2011년 11월 8일에 첫 전파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악회가 열리고 있는 바로 이곳이지요.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개국식과 기념 공연을 가졌는데요. 저도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와, 어느덧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산국악방송 개국 12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고 해요. 남도민요 경창대회 대통령상 수상, 그리고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 대통령상을 두 개나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던데요. 왜 웃으시나요? 네, 바로 저 박예리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준비한 곡은 쑥대머리라는 곡인데요. 본래는 이 곡은 판소리 춘향가의 백미로 꼽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가장 의미가 깊고 정말 애정하는 곡인데요. 큰 박수 보내주시면 그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국악방송 개국 12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좋아해 사랑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남국악인 여러분들께

영남대학교 예술대학 이승희 교수님과 영남 해금 앙상블 해담의 연주로 지영이째 경기시나미 들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깨끼풍류였습니다. 해금의 매력 그리고 해금의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무대였어요. 그리고 영남 국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영남 국악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 국악인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젊은 국악인들이 꿈꾸는 무대가 바로 이곳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영남 국악의 현주소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과 기악단 여러분이 우리 민요의 멋을 선사해 주신다고 합니다. 들려주실 곡은 부산과 참으로 잘 어울리는 민요예요. 바로 뱃노래인데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많은 뱃노래가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중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실 만한 뱃노래들로 무대를 구성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과 기악단 여러분들이 꾸며주실 뱃노래, 여러분 추임새와 큰 박수로 청해 주시죠. 얼씨구!

부산 국립국악원 성악단과 기악단이 함께 꾸민 무대였죠. 경기뱃노래 그리고 신뱃노래 동해바다까지 너무나 신명 가득한 무대에 꾸며주셨는데요. 바다 내음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게 정말 우리나라 제1의 해양도시 부산과 더욱더 잘 어울리는 무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멋진 무대 꾸며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해양도시 부산에서 국악방송, 부산국악방송 개국 12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 좋아해 사랑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국악방송은 개국 초기부터 정말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인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창작음악도 개발해내고 또 젊은 국악인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작업에 힘써보자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국악방송이 주관해온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요, 국내 최고의 창작음악 경연대회이자 또 젊은 음악인들에게는 꿈의 무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많은 아름다운 주옥 같은 곡들이 탄생하게 됐고요. 정말 국악계의 수많은 스타들이 탄생을 하게 됐죠. 이 대회를 통해 발굴된 음악인들은 현재 우리 문화계에서 정말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는 한류의 주역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배출한 음악인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지금 만나보실 팀은요, 2023년 올해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팀입니다. 바로 풍류공작소인데요. 옛사람들이 즐기던 풍류 문화처럼 오늘날의 풍류를 만들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과 함께 풍류의 멋을 즐겨보자 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오늘 음악회에서는 안땅과 날이 솟아 두 곡을 연주해 주실 텐데요. 그중 날이 솟아라는 곡이 바로 이번에 풍류공작소에게 금상을 안겨준 곡이라고 하네요. 자, 21세기 새로운 풍류문화를 이끌어갈 음악인들을 소개합니다. 풍류공작소 여러분을 추임새와 큰 박수로 청해 주시죠. 얼씨구!

0: It's still morning, but the plaza in front of a sports center is already bustling. People in white uniforms gather in small groups. Surprisingly, they are all elderly. Their energy and passion are as strong as those of younger generations. They are members of a senior taekwondo club who want to stay active even at the age of 100.
1: 내가 72살에 여기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댕기는 거야. 그렇게 한 13년 됐어.
2: 집에서 나가도 그럼 태권도 하면 몸에 싹 풀리니까 너 해게 되더라고.
1: 또 식구가 다 단합이 돼 버려. 아주 전부 다 뭐 형제간 같이 그러고
3: 이제 저거 하자 우리. 어 육장 해보자 그럼 해. 빨리 연습해야 돼.
4: 구령 없어요? 구령 없지? 차.
0: Vibrant voices, each movement performed with precision. Their movements are filled with vitality that seems to defy time itself. Preparations are underway for the Silver Taekwondo competition, which is starting in just a few moments. From enrapturing breaking demonstrations to individual pumse events, the seniors will showcase their skills that they have honed over many years. The competition is about to kick off. The participants enter the arena looking nervous. Some 400 senior contestants from all across the country have gathered at the event. They continue practicing until the last moment so that they don't forget anything. Their dedication to Taekwondo is truly impressive.
1: 단체 이제 시범하고 개인전 그 준비하고 왔어요. 올해 19년째.
4: 몇 단이세요?
1: 이거 보세요. 이거 때가 더 해졌지. 5단이요.
0: The participants are also quietly checking out the other teams to see how good they are. Tensions run high as everyone is determined to win.
5: 나름대로 실버 태권도 팀으로서는 뭐 누구한테 손색 없이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라이벌은 아마 여기 저 홈팀인 동두천?
6: 예, 해외에서도 저 초대받아서 많이 갔고요. 이란 쪽으로 또 한 번 가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동아리들이 모임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0: 90%가 안 좋대. 그래서 그게 한 7년 됐어요. 요즘에 가니까 다시 얼마 전에도 찍어보더니 어우 많이 좋아졌다고.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도 나이 먹으면 이제 어른들이 있잖아요. 골다공증도 얼마나 이게 수치가 올라가서.
1: After regaining lung health and personally experiencing the benefits of Taekwondo, this woman follows everyday safety rules to prevent small accidents in daily life.
0: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운동 안 하고 그럴 때는 그냥 눈 뜨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다치거든. 이렇게 다친대요. 간장님이 가르쳐준대. 그러니까 정신도 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떨어질 우려가 조금 이제 넘어지면 이제 관절 다치고 그러니까 이제.
1: Practicing Taekwondo for 2 years and 5 months has helped this elderly couple improve their physical health gradually.

0: 꿈은 국가대표 선수.
1: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2: 아, 할머니도 이렇게 했어. 그래, 이걸 보여주니까 할머니 최고다. 이렇게 하거든요.
3: 저는 손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숨겨놨다가 제가 한번 뽐내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기운 있는 날까지는 계속 다니고 싶어.
4: 그 정도는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같아서는.
5: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Emma Freisinger is another nurse from Austria who went to Korea to help. In the beginning, she went there thinking she would do this only for a couple of years. But when she saw the great need for support, help, and medical care, she decided to devote her entire life to Korea and the leprosy patients.
1: Emma Freisinger was born in 1932 in Ebbs, Austria. After graduating from nursing school in Salzburg in 1957, Emma began her career as a nurse in the surgical ward of a state-run hospital. But how did a nurse from Austria come to Korea and dedicate her life to caring for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Our team met with people in Korea who had spent many years with Emma to hear their stories.
2: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그 제3세계에 나가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거 그게 하나의 그 무브먼트로 그 유행하고 있을 그런 시절이에요.
3: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담양 신부님 전기를 읽고 그 한센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는데 동료 간호사로부터 그 짤즈부르크 교구에 계신 신부님이 한국 여기 대구 교구에 나와 계신다. 그분한테 연락을 드리면 한국에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그 의견을 줬대요.
1: Father Damien was a Belgian Catholic priest who devoted his life to caring for people with Hansen's disease. Deeply moved by Father Damien's story, Emma decided to volunteer her time to help Hansen's disease patients. So she began preparing for a medical mission in Ethiopia. Around that time, Emma was introduced to Father Rudolf Kranewitter, known in Korea as Father Rudi, an Austrian Catholic priest who was serving people with Hansen's disease in Daegu.
3: 루디 신부님이라고 짤즈부르크에서 오신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 신부님께 서신을 드렸더니 한국에는 할 일이 굉장히 많다. 특히 한센 환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와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1: On April 19th, 1961, she arrived in Korea. 5 days later, on April 24th, she set foot in Daegu for the first time.
2: 그때 내가 대학생 때인데 학생 대학생 가톨릭 서클이 있습니다. 그 회장을 내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엠마가 왔습니다. 그때 대구역에서 모두 이제 환영 인파가 나왔는데 그때 내가 대표로 그 꽃다발을 줬답니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엠마가 내한테 내 본명이 시몬인데 시몬이 내한테 처음으로 꽃다발 준 사람이다. 이래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 After arriving in Daegu, Emma began her work. She visited settlements where people with Hansen's disease lived, learning about their needs and providing treatment. At the time, many people with Hansen's disease lived in separate settlements due to the widespread discrimination they faced. But Emma knew that Hansen's disease was not transmitted to healthy people, and she reached out to them first.
2: 그때 나 환자는 그 불치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럴 때거든. 그 우리는 그때 나 환자들 지나면 가까이 가지도 않고 피하고 이럴 시절인데 엠마가 처음에 왔을 때 보면 나 환자들하고 서슴없이 그냥 그 손도 만지고 붙들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런 걸 그 예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보듬어야 될 사람이라 하는 걸 그런 거 이제 그
1: Emma Emma traveled from one settlement to another by bus, sometimes staying for several days at each one.
3: 먼저 예전에 방문할 때는 이렇게 보따리를 이고 이 여기에 치료 물품을 담아서 머리에 이고 그렇게 다니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초창기에.
1: Over time, she realized that visiting patients and providing treatment alone was not enough to provide the care they truly needed. And she began to feel the need for a place where patients could come and receive care. That was when she decided to build a hospital. And this is the very place where Emma established the Catholic Dermatology Clinic in 1963. Here, our team met with a doctor who had worked alongside Emma for many years and heard more of her story.
4: 예, 저는 피부과 전문의 전재복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여기 근무를 했습니다. 합해는 거의 28년을 근무한 때입니다. (목소리) 환자를 갖다 직접 한번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런 마음으로 첫째 은양원이라고 해서 고령의 은양원 그까지 갈라하면은 덜덜거리는 고물버스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걸어서 심지어는 낙동강 그걸 갖다 건너는 나룻배를 타고 그래가 편도 한 8시간 거리 되는 그 먼 길을 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좀 더 집중적으로 입원을 시켜가지고 치료도 하고 보살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1: But how was Emma, who had come to Korea as a volunteer, able to secure the funds to establish a clinic here?
4: 오스트리아의 가톨릭 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이 명색이 과수원이 있어가지고 이 과수원을 갖다가 이제 매입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건물을 갖다 여기다 짓는 거죠.
1: Without the funds to build the clinic, Emma

0: 안녕하세요.
1: 오랜만이다.
0: 예, 오랜만. 모두 다 오래간만이지.
2: 그래도 손에는 그래네, 그치요?
3: 손도만 요 중간에는 다 끊어보고.
2: 그 누구 밥 해주나?
3: 밥 해주는 사람 없어요.
2: 직접 해야 되지.
0: 예. 어쨌든 건 건강했어요.
2: 예, 모두 다 건강했었으면 좋겠다, 그치요?
4: 예. 원장님, 예. 옛날이나 뭐 건강하시면은
2: 제가?
4: 모습이나
2: 제가는 그랬어요. 예. 난 지금 어디 있던 모르겠네.

대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영입니다. 네, 대전 국악방송 개국 6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북새통. 오늘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대전 시민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데요. 오늘 음악회는 대전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라고 할 수 있죠. 대전시립연정국악원 K예술축제 아우름 일환으로 마련이 돼서 조금 더 뜻깊고 신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름의 거의 끝자락이잖아요. 그래서 더위를 좀 잊어보고자 시원해지는 타악 공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충청도 지역이 타악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타악의 고장에서 타악의 전통과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대를 열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무대는 대전 판소리 고법 보존회. 아, 정말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전광역시의 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이신 박근영 명고를 중심으로 대전 전통예술의 어떤 맥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인데요. 오늘은 판소리 할 때 옆에서 북치잖아요. 이 소리북을 이용해서 화려하고 웅장한 산조가락을 연주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대전 전통예술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대전 판소리 고법 보존회의 대전 소리북 산조,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0: 치고. 아, 아. 아.
1: 水火，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장단만으로 이렇게 멋진 음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더 박근영 명곡과 장단을 잡아줬기 때문에 의미 있고 아주 스페셜한 무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보실 무대는요, 이 장단을 굉장히 섬세하고 감각적으로 쓰는 팀인데요. 그루브 앤드라는 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기억해 주셔도 좋을 앙상블이에요. 국악방송에서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창작국악경연대회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대상을 수상했던 팀입니다. 제가 그때 또 사회를 봤었기 때문에 이 팀을 만나면 약간 내가 키웠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예, 농담입니다. 그루브 앤드, 그루브, 리듬을 타다, 앤드는 그리고, 그래서 리듬 그 이상의 음악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곡의 제목은 퇴근 그리고입니다. 여러분, 퇴근하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 퇴근 후에 느낄 수 있는 그 소소한 행복을 음악으로 표현했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루브 앤드의 무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 탁 그룹 그룹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전 국악방송 개국 6주년 기념 공개 음악회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3년 전에 이제 국악방송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저희가 대상을 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 들으셨던 곡은 퇴근 그리고라는 곡인데 저희는 사실 퇴근의 개념이 없지만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퇴근하고 오셨을 텐데 퇴근하고 오시면 또 집에서 맥주 한 잔 탁 까는 게 또 낙이잖아요. 그래서 그 낙을 좀 느껴보고자 제 옆에 있는 이 기타 연주자께서 또 멋들어지게 곡을 써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두 곡 이어서 들으실 텐데요. 다음 두 곡은 여기 행복이라는 곡이랑 런앤런이라는 곡입니다. 여기 행복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여행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을 되게 가고 싶다는 그 염원을 담아서 쓴 곡이고 두 번째로 이어들으실 곡 런앤런은 이제 저희가 3년 전에 대상을 수상한 곡이라 굉장히 좀 스펙타클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곡이지 않을까.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들으실게요.

네,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 행복과 런앤런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밖에 안 남았습니다. 너무 아쉽죠? 네. 마지막 곡을 하기 앞서서 이제 저희 멤버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좌측에 보이시는 이 굉장히 벨들이 많이 달려있죠. 네, 울라라는 악기인데요. 전통 타악기예요, 국악기. 그래서 울라 및 각종 특수악기를 연주하고 있고요. 저희 팀에서 막내이자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김아경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저희 팀의 중간에 담당하고 있고요. 네, 중간인데 또 이제 저희가 좀 마찰이 있을 때 굉장히 민주주의인 역할로 굉장히 또 중재를 잘해요. 그래서 이름이 또 손민주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퇴근 그리고라는 첫 번째 곡을 또 멋들어지게 써주신 저희 팀의 청일점입니다. 최장군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면 제가 제일 나이가 많겠죠. 팀에서 작곡과 기럭지를 담당하고 있는, 네, 이 악기는 양금이라고 합니다. 양금을 주로 연주하고 있는 이상경입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음악회에도 함께하게 돼서 네, 매우 즐거웠고요. 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순서 말고도 이제 다음 순서에도 또 너무나 멋진 팀들이 이제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오늘 공연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곡 웨이브라는 곡은 이제 저희가 바다를 보면서 좀 다스름 장단에 빗대어서 저희가 또 저희만의 스타일로 풀어낸 곡입니다. 웨이브 들으시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밴드였습니다.

야, 정말 잘하지 않나요? 저는 그루브핸드의 그 양금 연주를 할 때마다 굉장히 촘촘하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때릴 수 있는지 틀리지도 않고 말이죠. 약간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의 전통 타악기와 기타 소리도 의외로 굉장히 잘 어울리죠. 예, 마지막 곡 웨이브 뒤에 화면과 함께 보니까 진짜 바다에 어떤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청량해지는 마음은 들었는데 제 목소리는 아직도 안 청량해지네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예,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 무대는 정말 북새통이라는 단어와도 참 잘 어울리고요. 약간 어떤 오늘 공연의 절정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홍과 노름마치의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노름마치라는 뜻은 놀음, 노는 거 있잖아요. 그 노름과 마치다,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노름을 마치다. 왜 보통 콘서트도 보면은 BTS같이 가장 인기 많은 그룹이 마지막 무대를 꾸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놀이의 마지막을 장식해주는 최고의 명인을 뜻하는 어떤 남사당패의 은어기도 합니다. 진짜 고수 중에 고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무대를 감상하시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김주원과 노름마치의 무대, 저도 국악 공연할 때마다 한 여러 번 뵀었는데요. 볼 때마다 너무 신나서 정말 무대로 뛰어들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소리와 타악이 어우러지는 독창성과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무대, 김주원과 노름마치 무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0: 하, 둘, 셋. 하, 둘, 셋, 넷. 하, 하, 둘. 하, 둘, 셋. 하, 둘, 셋, 넷.
1: 같이 해볼까요?
0: 하, 하, 둘. 하, 둘, 셋. 하, 둘, 셋, 넷.
2: 할 수 있어.
0: 하, 하, 둘. 하, 둘, 셋. 하, 둘, 셋, 넷.
1: 네 번째 한 번 더
0: 하, 하, 둘, 하, 둘, 셋, 하, 둘, 셋, 넷
1: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0: 하, 하, 둘, 하, 둘, 셋

0: When it comes to soccer, teamwork is everything. Isn't that right?
1: 아, 맞습니다. 이 각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팀워크가 훨씬 더 중요하죠.
0: That sounds a lot like K-pop. You know, you got the main vocalist, the main dancer, you got the rappers. Just like in soccer, everyone has their own position.
1: 맞아요. 그리고 가수들의 완벽한 팀워크가 무대를 더욱더 빛나게 하잖아요. 거기에 각자의 개성까지 딱 더해주면 말해 뭐해. 끝났죠.
0: 네. Absolutely. I can't wait to see the incredible teamwork these next performances have in store. Shall we check them out?
1: 네, 좋습니다. USP 클래시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Whether it's the World Cup or K-pop, they're both global celebrations that bring fans from all over the world together.
1: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레전드 장면들은 이 몇 번을 보고 반복해도 봐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0: That's right. That's why the World Cup has always has its highlight reels.
1: 네, 월드컵엔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이 K-pop 이 무대에는 또 킬링 포인트가 있죠.
0: Yes, I heard today's performances are packed with moments you'll watch again and again.
1: 오호, 그렇다면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0: Let's do it. Music start.

0: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이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네,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또 모셔봐야겠죠?
1: Yes, the fifth generation visual performers. Here's Izna. Welcome.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Hello, Izna.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글로벌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3: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4: 안녕하세요, Izna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또 이번 신곡 Metronome 앨범 소개와 함께 곡 소개까지 부탁드릴게요.
3: 네, 저희 이번 세터템포 앨범은요, 메트로놈이 타이틀인 앨범이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확신있게 달려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앨범입니다.
0: 좋습니다. 네,
5: 그중 타이틀곡 메트로놈은 중독적인 비트와 저희 이즈나의 피지컬 자랑 퍼포먼스가 포인트인 곡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메트로놈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1: Alright. Well, I watched the Metronome music video and it already has over 11 million views.
0: Wow. Wow. 네, 저도 봤는데 이 칼각 군무가 또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3: 네, 칼각인 만큼 일명 각도기 춤이라고 불리는데요.
0: 각도기 춤.
3: 이렇게 허리도 45도만큼 꺾는 게 포인트입니다.
0: 45도. 오, 좋습니다.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3: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자리로 와주시고요.
1: Alright, 원진아, 우리 피지컬 자랑 좀 해보자.
0: 우리 피지컬 자랑 가봐야지.
1: Let's go.
0: 우리의 피지컬, 좋습니다.
1: 네.
0: 자, 준비되셨나요?
4: 네.
0: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큐! 큐.

0: 좋았습니다. 어떻게 앨런 형 좀 피지컬 자랑 좀 된 것 같아요?
1: 그럼 그럼 그럼.
0: 45도 지켰어요?
1: 그럼 그럼 그럼.
0: 좋았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같이 포인트 안무 동작을 같이 해봤는데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2: Yes,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0: Hi.
3: Hello, Isna and Simply K-pop.
2: Hi,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Tell us where you're from. Brought something special to show Isna today.
3: Yes, today I will show you a metronome dance cover with Isna's costume. Let me show my costume first.
2: All right, wow. Metronome dance cover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0: Wow. Wow.
2: All right. Oh, 위상까지. Nice.
0: Yeah. Well, are you ready? Wow.
3: Let's start the dance cover.
2: All right. Take it away.
0: Yeah. 아, 멤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4: 진짜 완벽 완벽 완벽 최고예요, 짱.
5: It was amazing.
0: Yes. Wow.
2: She said you were perfect. All right, Rel,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Isna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3: All right. The first one is, what is the highlight of your hair and look today?
0: 아, 네. 오늘 각자 헤어와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4: 네, 제가 이번에 메이크업 포인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완전 글리터, 키라키라, 반짝반짝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2: So Mai did sparkling 키라키라 메이크업 today.
0: 또 있으실까요?
4: 네, 저는 오늘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블루 컬러로 줘서 그레이 렌즈도 끼고 이렇게 눈앞에 반짝이를 했습니다.
2: 아하! So she gave a little blue color point to her makeup and contact lens and some sparkles as well.
0: 한 번 더 계실까요?
5: 네, 저는 오늘 긴 생머리도 하고 예쁜 화장도 했으니까 약간 까만 고양이 크로네코 같이 했어요, 오늘.
2: Yes, so her

0: Concept today is like black cat. So she did black straight hair and a pretty makeup. Yeah.
1: Yeah. All right. Let's move on to next question.
2: All right. The next question is, after your makeup is done, what is the first thing you check when you look at the mirror?
0: 네, 메이크업을 마친 뒤 거울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1: 오, 어디실까요?
3: 저는 아이라인을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아이라인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오늘 약간 강아지 컨셉이고 살짝 올라가 있으면 오늘은 좀 고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0: So, 사람 checks to see whether her eyelines, whether it goes down like a dog's eye or if it goes up like a cat's eye.
1: 오,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4: 저는 항상 거울을 볼 때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는데요. 오늘은 완전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핑크빛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0: Mm-hmm. So when Jeongeun finishes her makeup and looks at the mirror, she looks for the entire vibe of the look. So today she wanted to present a lovable look, so she did some pink blush.
1: 한 번 더 계실까요?
5: 네, 저는 핑크 메이크업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핑크 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항상 체크를 합니다.
1: 오,
6: 오늘 몇 퍼센트실까요?
5: 오늘은 한 80%?
0: Okay. So, Sebi really likes the pink shade. So whenever she looks in the mirror, she checks. So today is 80%.
1: Wow, grea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2: Alright, the third question is, do you have any beauty routines you pay attention when to during the promotions?
0: 네, 활동기에는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본인만의 관리법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4: 네, 저는 항상 무대하고 나서 아프터케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숙소에 들어가서 무조건 폼롤러로 다리를 풀고 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0: Mai says she thinks aftercare is the most important part, and after the whole day ends, she goes back to the dorm and starts foam rolling her muscles.
1: Wow, 또 계실까요?
7: 네,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활동기 때는 많이 하다 보니까 팩을 충분히 해줘서 수분 공급을 잘해주는 편입니다.
0: Mm-hmm. Okay, so during promotional period, since they always have their makeup on, Jimin always makes sure to put on face pack to make sure her skin stays moisturized.
1: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8: 네, 저는 활동기에 꼭 건강하게 챙겨 먹는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소고기를 잘 챙겨 먹습니다.
0: So Sebi thinks it's very important to take care of your health during promotional period, so she always makes sure to eat beef.
1: 소고기인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8: 제가 요즘 소고기에 정말 빠져서 소고기 is my go-to food these days.
1: Okay, 좋습니다. Okay, then last question.
2: The last question is, if you have a signature facial expression or favorite camera angle, could you show us?
0: 네, 카메라 앞에서 가장 자신 있는 표정이나 각도가 있다면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1: 그러면은요, 저희가 오늘 또 월드컵 컨셉이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약간 응원석에서 카메라에 잡혔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0: 네,
1: 한 번씩 한번 보여드릴까요?
9: 네.
1: 좋습니다. 음악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뮤직 큐! 오케이. 오케이. 아하. 좋습니다. All right. 네. 아, 너무 좋습니다. Okay.
0: All right. Well, can you give us a final message before we wrap things up?
2: Yes. Is not please come to Malaysia. Let's say this word together. Aku cinta kamu Naya. Janji. It means Naya sarange. Yakso.
9: Wow.
1: 좋습니다. 네.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드릴까요? 어떻게 한 번만 다시.
9: 네.
1: One more time.
2: Aku cinta kamu.
9: Aku cinta kamu.
2: Janji.
9: Janji.
1: 아, 좋습니다. 레일님,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진아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はい、いつも応援し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この後メトロノームのステージ一生懸命準備しましたので、ぜひ期待して見ていてください。いつもありがとう。大好き、愛してる。
1: 아, 今日の 舞台も 頑張ってください。 좋습니다.
0: Alright, the group with infinite potential. Here is Izna performing Metronome, followed by R.I.P.
1: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스타트!

0: Well, well, well. We've already reached the final performance of today's show.
1: 아, 시간이 이거 정말 순식간이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피날레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0: Correct. K-pop is adding more excitement to the world's biggest celebration, the World Cup.
1: 네, 오늘 심플리 K-pop에도 이 피날레로 그 열기를 가득 채워줄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0: Yes, he's got the visuals and vocals to match.
1: 네, 믿고 듣는 vocalist 정대현 씨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Well, today we got to see amazing performances back to back. What did you think, Wonjin?
1: 아, 또 말해 뭐 합니까? 정말 너무 최고였죠. 이 선제골 같은 오프닝부터 이 피날레까지. 아, perfect, perfect. 에.
0: Agreed, agreed. The World Cup unites the world through soccer, and K-pop does the very same thing through music.
1: 네, 오늘 심플 K-pop도 그 열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더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Simply K-pop, we'll be saying 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dazzl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 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있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라이션.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늘 페이션
1: 와이엇입니다. 와.
0: 예. 벌써 예. 여름입니다.
1: 여름. 아,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는데.
0: 그렇죠.
1: 근데 얼마나 더워지려고 지금부터 더워지냐고요, 이게.
0: 네. 올해도 역시나 역대급 더위인데.
1: 네.
0: 와이엇 같은 경우는 역대급 더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세요?
1: 아, 사실 이제 이 더위 속에서는 약간 저는 데오드란트를.
0: 데오드란트 네. 종류가 네. 네, 이게 바르는 거 있겠어요. 아, 그러니까 스프레이가 있잖아요.
1: 네, 스프레이가 있고 바르는 게 있잖아요. 저는 바르는 걸 씁니다.
0: 바르는 거?
1: 바르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서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0: 아, 고수네요.
1: 네, 네 그래서 왜냐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오드란트를 좀 애용을 합니다.
0: 야, 확실히 술술 나오네 마지막 기대니까. 네,
1: 진짜 꿀팁은 자기 전에도 해주는 게 좋아요.
0: 야, 네. 너 완전 데오드란트맨이구나.
1: 아, 나 데오맨이야.
0: 저 같은 경우에는 데오드란트는 아니고 네. 데오드란트 티슈를 사용합니다.
1: 아, 데오드란트 티슈.
0: 그거... 왜냐하면 네. 공연 같은 걸 하고 나면 땀이 엄청나요.
1: 네,
0: 샤워를 할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데오드란트 티슈를 처방으로 임시 방편으로 네. 딱 씁니다.
1: 아,
0: 그러면
1: 그렇죠.
0: 몸이 보송보송해져.
1: 맞아요. 땀이 막 그
0: 진짜
1: 막 찝찝한 게 좀 사라지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0: 자, 오늘의 주제는 여름 생존 뷰티템. 야!

0: 네.
1: 이겨버릴 네. 여름 생년 BT팀을 찾으러 네. 또 가보자고요.
0: 근데 저희 이미 시작 전에 인터뷰할 사람이 생겼어요.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1: 바로 갑시다.
0: 네.
1: 이야, 오늘 시작이 좋아요.
0: 네, 시작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여름 생존 뷰티템이에요.
2: 네.
0: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좀 엄청 더워졌잖아요.
2: 네.
0: 그러면 이제 여름 하면은 사실 막 땀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찝찝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메이크업 하실 때 혹시나 이 템을 쓰면 좀 더 내가 메이크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2: 또 여름에는 네. 이제 땀이 나잖아요.
0: 네.
2: 그래서 피부 화장이 무너질 수 있어서 픽서를 맞이 뿌리는 것 같아요.
0: 픽서.
1: 픽서 제품 한번 말해주셨나요?
2: 그 픽서는 바닐라코.
1: 바닐라코.
2: 바닐라코를 씁니다.
1: 바닐라코 픽서 얘기하셨는데
2: 네.
1: 특별히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2: 픽서도 유명한데 근데 그건 약간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픽서 냄새가 있더라고요.
1: 무슨 냄새죠? 픽서 냄새가?
2: 약간 침 냄새가. 아 진짜? 아 진짜예요?
1: 아, 진짜?
2: 유명해요.
0: 뭔 침이요?
2: 유명해요. 좀 유명해요. 그 냄새가.
1: 하겠습니다.
2: 그래서 근데 네. 이제 뿌리면 좀 냄새가 안 좋은데 바닐라코 픽서는 그런 특유의 좀 안 좋은 픽서 냄새가 좀 덜해서 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1: 또 성욕도 좋겠죠?
2: 네네네. 네.
0: 정말 저희 먼저 알아봐 주셔서 기다려 주셨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2: 저 출근해야 돼요 이제.
0: 얼른 출근하세요.
2: 아 네.
3: 아니에요.
0: 아 시작부터 좋습니다 일단. 오늘 사람 많다 날씨가 좋으니까. 아 근데 사실 저는 처음이에요. 청계천을 이렇게 걸어보는 거는 세상 처음인데. 아 근데 이게 와 분위기가 있네.
4: 와 소리 좋습니다.
0: 와 이게 자연의 힘 아닐까요?
4: 그렇죠. 자연은 아니고 잇몸으로 만들었죠.
0: 맞죠.

0: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세요?
1: 아니요, 왜요?
0: 저희가 그 KBT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는데.
1: 아, 네.
0: 간단하게. 아, 5분 컷.
2: 진짜 5분 컷.
1: 진짜 5분인 거죠?
0: 아, 당연하죠. 진짜 5분 컷. 바로 갑니다. 5분 컷.
3: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1: 그죠.
3: 땀이 많이 나서 메이크업 할 때 이런 불편한 점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요.
1: 여름에 아무래도 열감이 높다 보니까 열감 내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3: 그러면 이제 열감을 내려주는 거에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열감을 내려줄 때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모델링 팩도 집에서 자주 하고
4: 모델링
1: 그냥
4: 팩.
1: 1일 1팩?
4: 1일 1팩
1: 하는 것 같아요. 네.
3: 그 제품 혹시 명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1: 저 토리든.
0: 토리든.
1: 그 파란색.
3: 파란색.
1: 아, 네네. 소프트 하는 거네.
3: 아, 유명하네요.
0: 그러면 혹시 네. 모델링 팩 또 모델링 뭔지 있을까요?
1: 린제이 거 그냥.
0: 린제이 그거 한 건가요?
1: 네.
0: 한글 그거.
1: 맞아요. 가루, 트리? 맞아요, 맞아요. 개어서 쓰는 거.
0: 린제이. 또 여름철에 그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 베이스를 하면은 금방 무너져요. 그쵸?
1: 맞아요. 그래서 픽서도 쓰고.
0: 픽서.
1: 쓰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0: 침냄새 나죠?
3: 아,
0: 이거.
3: 아, 뭐. 저희 공감하는 거거든요.
0: 맞아요.
3: 저희 뭐 아까 인터뷰 때 들은 건 아니고요.
0: 맞아요. 네, 모델링 팩, 마스크 팩 말고 또 따로 뭐 이제 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1: 사실 없어요. 혼자서 잘 못해가지고 그냥 에스테틱을 좀 더 자주
0: 에스테틱.
1: 가는 것 같아요.
0: 리치. 아, 리치 오만.
3: 웨어. 웨어.
1: 제가 끄는 게 아니라 엄마가 끄는 거.
0: 엄카스.
3: 예. 마마스 가더.
0: 지금 5분 컷이죠?
3: 네, 딱 5분 됐죠?
0: 딱 5분 됐거든요.
3: 네, 맞아요.
0: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분이랑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또 얻었습니다.
3: 네.
1: 네, 감사합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혹시 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나?
1: 네.
3: 근데 저희가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잖아요. 여름이 이제 곧 와요. 여름 왔을 때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까요?
5: 매미 소리.
3: 매미 소리.
0: 제가 지금 뷰티, 사실 뷰티에 대해서
3: 얘기해요.
5: 네. 네. 네. 뷰티가 메이크업만 허용되는 거예요?
0: 아니, 네. 스킨케어.
3: 스킨케어.
5: 전 두피요.
0: 두피 나이스.
3: 두피, 두피 나이스.
5: 네.
3: 두피
5: 네.
3: 나이스, 오케이.
5: 두피요.
3: 와, 두피 왜요? 어떤 스트레스가?
5: 두피가 좀 많이 뜨거워지니까.
3: 네.
5: 모자 를 쓰고 싶어도 조금
0: 그쵸. 답답하죠.
5: 답답하고
3: 네.
5: 그래서 땀이 많이 나면 탈모가 오니까.
3: 탈모. 노 탈모.
0: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뜨거워진 두피를 위해서 어떤 네. 케어를 뭐 따로 하시나요? 뭐 두피 에센스를 뿌린다거나.
5: 그쵸. 두피 여름에는 좀 두피 좀 쿨링감 있는 샴푸를 쓴다던가.
0: 나이스 나이스.
5: 아니면은 네. 그
0: 뭘까요?
5: 뿌리면은
0: 뿌리면은
5: 좀 쓰기는
0: 리프레시 하는 거
5: 네. 네.
0: 저도 많이 썼습니다.
5: 맞아요. 네, 그런 거 많이 쓰는
3: 거 혹시 명은 네. 브랜드나 혹시
5: 네. 닥터포예요.
0: 닥터포예요?
5: 네, 많이 쓰는 거 같아요.
3: 닥터포 헤어.
5: 사계절 내내 쓰는데 좀 종류를 다르게 쓰는 거 같아요.
3: 종류를 다르게 써요?
5: 네. 그 나오는 라인별로 좀 달라서.
0: 아, 여름에는 그 지성 그 좀 쿨링용으로 쓰시는 거죠?
5: 네, 맞아요.
0: 그 녹색.
5: 맞아요. 녹색.
3: 저도요.
5: 그래요?
3: 녹색 그거 시원하잖아요.
5: 요즘에 그거 써요. 네.
3: 아, 녹색
5: 맞아요.
3: 그 쓰면은 좋은 점 일단 시원해지는 거.
5: 맞아요.
3: 그리고 머릿결도 괜찮나요?
5: 네.
3: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똑같이 비슷하게 여름에 쓰신 만한 제품들 혹시 있을까요?
1: 여름에 쓰는 거는 그 뭐지 패드?
0: 패드. 패드.
3: 어떤 패드일까요?
1: 그 코너패드. 당근 패드.
0: 당근 패드.
3: 당근 패드.
0: 그거, 스킨 푸드.
1: 네네네. 스킨 푸드 거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엄청 거. 시원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쓰는 거.
6: 그냥 픽서만 더 쓰는 거 같긴 해요.
0: 그, 네. 침 냄새 나요?
6: 조금.
3: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드리고.
3: 네. 조지가
0: 건강하세요.
3: 저희 오네무프라고.
0: 오네무프라고.
6: 많이 뵀어요.
3: 아, 여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책도 많이 읽네. 신기하다.
0: 그러니까.
3: 여기 집중이 되나 봐.
0: 또 청계천의 유명한 책 읽는 맑은 냇가.
3: 책 읽는 맑은 냇가?
0: 그렇죠. 그래서
3: 네.
0: 저희도 한번 이 청계천의 바이브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빌려서
3: 네.
0: 저기 앉아서 딱 느껴보자고요.
3: 좋아요.
0: 와, 이거다.
3: 왜 당신의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0: 저는 좀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좀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서.
3: 여기다 한국 책이 아니잖아. 역사란 무엇인가?
0: 그렇죠. What is history?
3: 네, 히스토리가 있게 지금 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자, 한번. 가보죠.
3: 네.
0: 언제도 느껴보는 이 여유.
3: 예.
0: 마음의 양식과
3: 예.
0: 마음의 평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이곳.
3: 예.
0: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냇가. 자, 이제 책 읽는 거니까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저 집중 한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3: 알았어.

0: 즐거웠다.
1: 또 오늘도 성공적이었다.
0: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1: 그렇죠. 오늘 또 주제가 네. 여름 생존 뷰티템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새로 왔던 네.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머리부터 발끝까지.
1: 완전 오늘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어울리. 그런 추천받은 제품을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0: 예. 좋습니다. 리뷰 렛츠 고.
1: 렛츠 고. 와!
0: 예! Yeah.
1: 다가올 극강의 폭염 대비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한 여름 생존 뷰티템을 주제로 여러 제품을 추천받았는데요.
0: 와우! Wow.
1: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주셔서 놀랐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절별로 제품을 이제 다르게 쓴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아서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여름 생존 뷰티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제품은 네.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세팅 픽서. 더운 여름에는 음흠. 밖에 나가는 순간 음흠. 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땀은 땀대로 나고 유분까지 폭발하면서 메이크업이 무너져요. 뜨고 난리 납니다.
0: 네, 이제 아침부터 신경 써서 풀 메이크업을 했더니 화장이 녹아서 없어지면 사실 속상하죠.
1: 속상하죠. 그래서 메이크업이 사라지는 게 속상한 분들을 위한 제품이 바로 픽서입니다.
0: 픽서.
1: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픽서를 뿌려주면 메이크업 위로 얇은 막을 만들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호해주거든요.
0: 와, 어쩐지 이제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도 사실 항상 메이크업 후에 이제 뭘 뿌려주시던데 이게 이거였습니다.
1: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향도 중요하거든요.
0: 아, 그렇죠.
1: 픽서 막 뭐 침 냄새 난다.
0: 네.
1: 이런 향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제품 어떤 냄새 날지.
0: 네.
1: 자, 뿌리면 바로 냄새 맡는 거야. 다시.
0: 오, 근데 오,
1: 아니, 저는 뭐 로장감이 없어.
0: 느낌 나는데.
1: 그냥 네. 화장품 냄새? 침 냄새 확실히 안 납니다. 픽서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얼마나 화장을 잘 유지해 주는가.
0: 네, 그렇죠.
1: 정말 이 손등에 화장을 해본 다음에 네.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되려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각자. 좋습니다. 자, 일단 전 여기 있다.
0: 네.
1: 자, 와이어 씨도. 제가 하고 제가 픽서를 위해 뿌려볼게요.
0: 네. 아, 저는 제가 테스트 보는 건 안 뿌린 상태에서 좋습니다.
1: 일단 이렇게. 자, 사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얼굴이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0: 제가 이거 더 마르게 빨리 해볼게요.
1: 기분 나빠요. 그런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또 안 뿌린 사람으로서 먼저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1: 네. 아, 바로 지워져.
0: 바로 지워지죠.
1: 여름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아, 땀 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1: 바로 한번 이제 못 하니까. 오! 오!
0: 성공했다.
1: 아, 진짜로. 아니, 아니, 진짜 세게 한 거예요. 이제 평범하게.
0: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그래도 테스트 봐야지.
1: 네가 지웠으면. 뭐야, 이거?
0: 아이고, 진짜요?
1: 거의 뭐 타투 됐어요, 지금. 이 정도면 집에 가서 지워질까도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의 고정력.
0: 예.
1: 네. 완전 고정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 예. 네.
1: 이야,
0: 너무 좋다. 좋습니다. 네,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1: 다음 제품은
0: 네.
1: 린제이 모델링 마스크 컵팩. 오? 망원동에서 온 대학생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입니다.
0: 근데 모델링 팩, 이게 솔직히 뭐예요? 저는 사실 일반 팩이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1: 필리핀에 있는데 가면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0: 네, 네.
1: 굳은 다음에 이렇게 떼어주잖아요. 네. 바로 그 팩입니다.
0: 오.
1: 얼굴에 열감을 내리는데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0: 대박.
1: 여름에 더우면 당연히 피부에 열도 오르잖아요.
0: 네, 네, 네.
1: 정말 그게 안 좋거든요.
0: 네, 네, 네.
1: 피부에 열이 오를 때 네. 이걸 안 내려주면 모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0: 커지겠죠.
1: 커지죠.
0: 네.
1: 아, 이렇게 됩니다.
0: 모공이 이 정도로요? 네.
1: 너무 커져요. 꼬꾸만처럼 돼요. 그럴 때 모델링 팩 제품이 좋습니다.
0: 네. 일단 궁금하니까 얼른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0: 어떠하게
1: 큰 걸로.
0: 네.
1: 그러면.

0: 네. 이제 모델링 팩 또 반죽을 해볼 건데 네. 모델링 팩은 네.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1: 뭐가 중요해요?
0: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못 맞추면은 너무 액체처럼 돼요. 그럼 바르다가 막 흐릅니다.
1: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0: 그럼 막 욕까지 돼요. 마르는데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 여기 대본에는 5만 년이 걸리고 그런다는 거 5만 년까지는 아닌 것
0: 같은데요. 네. 조합을 네. 자 보여드릴 텐데 네.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이 네. 가루 두 스푼이죠.
1: 네.
0: 한 스푼.
1: 네.
0: 없습니다. 와 딱 두 스푼 나오고 네. 그런 다음에 물을 원래 네. 1:1 비율이라는데 네. 아닙니다. 자 일단 물 한 스푼.
1: 네.
2: 예.
0: 그리고
1: 두 스푼?
0: 아닙니다. 30ml.
1: 아, 30ml.
0: 정확해야 돼요. 이게 진짜 네. 황금 비율입니다. 네. 자, 이거 빨리 섞어야 돼. 안 그러면 굳어요.
1: 좋습니다. 걸쭉해지고
0: 봐봐요.
1: 뭔가.
0: 이게 오. 원래 1:1 비율로 하면은 네. 이게 이렇게 하라고 흘러요. 네. 그러면은 진짜 오래 걸린다.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우 네. 땀나네요.
1: 네.
0: 자 제가 이제 와이프부터 네.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1: 네. 오 시원해요. 진짜 피부과에서 받는 그거 있죠?
0: 그쵸.
1: 그거 동일해요. 좀 좀만 더 발라주세요.
0: 알았어 좀 더?
1: 네.
0: 욕심이 많네 이 친구가.
1: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니 이제
0: 아니 이거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1: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0: 또 꿀팁이자면 네. 진짜 얼굴에 바를 때는 이 가장자리를 두껍게 해야 잘 띄어져요.
1: 아 진짜로요?
0: 얇게 하면은 네. 막 뜯어지고 이게 막 하면서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굳을 때까지 좀 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일단 한번 제가 먼저 뜯어볼까요? 먼저 네. 했으니까 이게 한 번에 또 뽑아야 그런 맛이 있겠죠?
0: 그렇죠.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절대 한 번에 못 띕니다.
1: 일단
0: 오. 신기하죠?
1: 네. 오! 이게 얇게 발라진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물로 살짝 긁어내주셔도 되고 해면 스프지 살짝 물 묻혀가지고 쓱 네. 하시면 떨어집니다.
1: 오.
0: 자 그럼 저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내가 너무 잘 발라줬다.
0: 오. 아 근데 이게 역시 오랜만에 또 했는데 여기 차가워.
1: 그러니까 나도 그래.
0: 오 결이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네. 그 팩 중에서 모델링 네. 팩이 가장 네. 좀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전 들었어요.
1: 아우.
0: 그래서 이제 꼭 여름에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다음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1: 네.
0: 여름 생존 뷰티템 마지막 리뷰 제품은 닥터포웨어 피투 프레쉬 쿨링 스프레이.
1: 와우.
0: 요, 이 너무 자기적인 리액션 자제해주세요.
1: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예.
0: 놀랍게도 예. 이 스프레이.
1: 예.
0: 저도 진짜 몇 통씩 썼습니다.
1: 뭐 언제요? 또 왜 이렇게 쓴 게 많아요?
0: 아, 저는 사실 관심 많아요.
1: 두피 냄새 진정 케어 쿨링 스프레이. 뭐 두피가 1초 즉각 쿨링. 진짜 그래요?
0: 아 진짜로 저는 좋았어요. 우리 많이 썼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네. 두피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1: 아 그쵸.
0: 그쵸. 두피가 열받았을 때 자극 없이 진정시켜주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1: 두피가 열받으면 트러블이 생기면 탈모.
0: 그쵸.
1: 탈모가 진짜
0: 신경 엄청... 써야죠 와이어 씨.
1: 저는 탈모가 날 일이 거의 없는데 왜?
0: 아 그냥.
1: 예. 네. 사실 탈모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리미리 발래주는 게 정말 좋죠.
0: 맞아요.
1: 얼른 저는 이 제품을 써보고 싶네요. 오늘도 오래 걸어 다녀가지고 밖에.
0: 맞아요. 냄새를 한번 전후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의 네. 냄새 차이를.
1: 네.
0: 네. 아 오케이.
1: 와가지고.
0: 맞아요. 자.
1: 네.
0: 그냥 한번 뿌려볼게요. 놀랄 수 있어. 갑자기 차가워서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1: 네.
0: 시원하죠?
1: 오.
0: 저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1: 오, 이렇게 만져.
3: 이렇게 정리해줘요.
0: 저 이렇게 맨날 뿌려 이렇게.
1: 오.
0: 고수자 딱 느낌 오잖아요 딱.
1: 오.
0: 일단 이거 하잖아요?
1: 네.
0: 그럼 두피가 좀 보송보송해지고 그다음 시원합니다. 느꼈죠? 착착.
1: 이게 쿨링감 바로 느껴져요.
0: 바로 와요.
1: 네. 이게 지금 머리가 언 줄 알았어. 이게 어쨌든 스프레이니까 좀 젖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떡질까 봐 조금 걱정했는데 이게 금방 흡수돼요.
0: 자.
1: 아까.
0: 아 왜냐면 그냥 이거 막.

0: 2부에 봤고요. 네네네. 자 이제 각자의 원픽을 또 뽑고 와이씨 먼저 뽑으세요. 일단 이거 아닐 것 같은데.
1: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저 티트리.
0: 오? 근데 미안한데 안 할 것 같은데?
1: 아니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0: 그죠, 맞죠, 네. 맞죠.
1: 아는 거와 별개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템. 네. 피부 관리 받고 나면 이거를 무조건 해주잖아요.
0: 그렇죠.
1: 이 진정이 되고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0: 아 저는 굉장히 고민이긴 하지만 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열을 내리고 이런 거니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1: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뭐 또 뭐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네, 뷰티북
0: 마지막 장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1: 수요탕!
0: 오늘도 순수 미술로 갑니다.
1: 진짜 이쁘게 꾸밀 거예요, 저. 막지 마세요.
0: 지금 영감이 바로 떨어졌어, 나는.

0: 네, 다 했습니다.
1: 자, 됐습니다.
0: 하나, 둘, 셋.
1: 짜란. 바이오스부터 작품 설명하시겠어요?
0: 네, 일단은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항상 특별한 날이라는 걸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So cool, 쿨링을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쿨링을 그대로 그려봤고요. 모델링 마스크 컵팩이라고 써놨거든요. 그 위에 안에 티트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안에다 적어놨습니다. 오. 네, 이렇게 안에 있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적어놨고 여기다가 이제 피부과에서도 인정한 쿨링템 플러스 관리까지 그
1: 저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 포스터 알죠?
0: 네.
1: 그때 좀 감정을 좀 일부러 동심의 낭만을 좀 살짝 한 스푼 넣었고요.
0: 네.
1: 용암도 얼려 보이는 아이스 샷건.
0: 뱅.
1: 뱅.
0: 오케이.
1: 태양을 향해 쏴라. 뱅. 예, 지금 큰일 났어요. 이제 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스프레이 있잖아요.
0: 네.
1: 얼어버렸습니다.
0: 오.
1: 두피 뿌리다가 얼었습니다.
0: 오.
1: 조심하셔야 돼요. 스프레이에 아이스 샷건이니까.
0: 저희가 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1: 언 거예요, 얼음.
0: 아, 얼음이에요.
1: 팝 같은 네.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다 꾸며봤는데 이제 슬슬 뭐 해야 되겠죠?
1: 예.
0: 이 얘기를 또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1: 아, 정말 근데 아쉽게도 네. 뷰티 온앤오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0: 네.
1: 어땠나요?
0: 사실 이제 뷰티라는 거는 저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 덕분에 알아가는 게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인터뷰도 사실 시민분들과 함께 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거를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뭔가 알아가는 시간 자체가 사실 되게 새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또 처음이었고 제가 앞으로도 지내면서 이만큼의 뭔가 도전적이고 또 재미난 방송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창윤이 형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힘들었죠?
1: 네. 아니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0: 네네네.
1: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대로였지만 네. 그래도 그 인터뷰도 이제 영어를 유창하기도 하고
0: 네네네.
1: 인터뷰 사자처럼
0: 네.
1: 당당하게 멋있게 가는 모습이
0: 네.
1: 뒤에서 봤을 때 정말 뿌듯했고
0: 네.
1: 굉장히 또 저도 인터뷰 통해서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0: 네.
1: 시민들도 인터뷰하면서 네. 또 의혹절도 많았지만
0: 네.
1: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헤쳐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2: 여러분 그래도 12주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셨잖아요.
0: 와! 뭐요?
2: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테스트 하나 해달라고 보내드린
0: 그 테스트!

0: 감사합니다.
1: 어, 한번 봐도 돼요?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 거 아니죠? 아, 아니죠.
2: 커스텀.
1: 어, 딱 내가 진짜 필요한 그거대로 했네요. 아, 맞네.
2: 와, 감사합니다.
3: 퓨진 마이 라이프.
2: 퓨마라 샴푸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근데 깜빡하고 있었네요.
1: 저 오늘 뭐 샴푸 그거 왜 안 하나 싶었어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주 동안 사실 뭐 그렇게 열심히 했죠.
2: 열심히 하긴 했죠.
1: 열심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뭐 자리 드린 것도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챙겨주시니까 또
2: 부족한 분이 많았지만
1: 예, 나중에 시즌2 시작되면 저희가 그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진짜
1: 예, 진짜 좋은 걸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1: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0: 네.
1: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제품들로 올여름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뷰티뷰티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뷰티 온앤오프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1: 그럼 지금까지 뷰티 온앤오프의 이션
0: 와이엇이었습니다.
1: 안녕.
2: 이거 왜?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3: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Shingum, a provider of pre-processed vegetables. Also, we look into Sawhead Tech, which produces various types of industrial parts with advanced plastic injection molding skills. And we explore SJ Plant, a developer of premium material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4: A lot of people consume more vegetables to stay healthy.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provided reliable agricultural products that are grown in Korean farms. It is Shingum, a provider of general vegetables, pre-processed vegetables, and even herb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We introduce Shingum, which has put top priority on producing reliable vegetables with HACCP certified facilities. Shingum is located in Gwacheon, Gyeonggi-do Province. It is an agricultural corporation which specializes in pre-processing and providing different types of vegetables. Considering the rise of wellness trends, the company has provided diversified products at reasonable prices. By operating its own farms in Icheon, Gwangyang and Daegwalyang districts, the firm has built a stable supply system.
5: 저희 신금은 약 만 평에 달하는 농장을 직접 운영하며 쌈채소 및 허브류, 특수야채를 재배하고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특급 호텔에 채소를 홀타입으로 납품해 왔습니다. 이때 들었던 한 가지 고민은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는 채소들이 폐기되거나 반품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채소를 잘 활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단해서 세척하고 직접 커팅해서 샐러드나 쌈채소용으로 공급하면 어떨까 하는 작은 아이디어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형 항공사와 특급 호텔 그리고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며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4: Convenient pre-packed mixed vegetables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Salad vegetables consist of lettuce, romaine and red cabbage. Also, the firm provides vegetables for curry with potatoes and carrots, as well as the ones for Vietnamese spring rolls. The company has also developed vegetable sticks, which can be enjoyed conveniently as a snack.
6: 저희 신금에서는 신선 채소 및 허브류를 이용한 샐러드 제품과 조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간편 채소, 향신 채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직접 채소를 세척하고 전처리해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소 전처리 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에서 샐러드 판매율이 좋은 프레스코 샐러드와 클래식 샐러드, 간편 채소로는 볶음밥용 채소 믹스, 카레용 채소 믹스가 인기가 좋으며 최근에는 하이볼에 들어가는 레몬 슬라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4: The pre-processing of fresh ingredients that are delivered from the company-owned farm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By washing the ingredients several times, the firm has thoroughly removed foreign substances. And the vegetables are packed cleanly with automated packing machines.
7: 신선한 원재료를 이용한 세척 소독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3단 자동 야채 세척기를 도입했습니다. 3단 구조의 첨단 세척 시스템으로서 유량 조절은 물론 세척의 완성도가 높아 불순물 제거에 탁월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물질 제로화를 위해 자동 금속 검출기를 도입하여 혹시라도 원물이나 제조 과정에서 혼입될지 모르는 금속성 이물질을 완벽히 걸러내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제품 모두 이 기기를 통과해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4: By building a new manufacturing site, the company has introduced packing, washing, and metal detecting facilities. It is difficult to produce vegetables accurately in small packages due to different shapes and moisture content. And the firm has introduced automation equipment for the production of accurate packages. What is more, it is planning to start a cutting-edge production system with the aim of building a smart farm.
7: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통해 생산 공정과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 공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작업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품질 관리 공정 개선이 가능해져 보다 안정적인 제품 생산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체계적인 생산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4: To strengthen hygiene control, the company has built a research department to carry out quality inspections. Also, it has implemented specialized facilities for the detection of microorganisms and managed the product quality based on the scientific standards.
6: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품질 관리 후 다양한 실험 설비를 도입해 미생물 오염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배양기로 배양된 오염 세균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대외 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의 안전성을 크로스 체크하고 있습니다. 연구 전담 부서 올해 목표는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제품 개발과 레시피 개발의 최우선 목표를 잡았습니다.
4: Shingu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vegetables market. It has provided products to large supermarkets and different businesses in the Korean market. And the firm has enjoyed a constant increase in sales. By enhancing hygiene control and production capabilities, it aims to create higher added value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5: 저희 신금은 첨단 식품 농업, 스마트팜 ICT를 접목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을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게끔 가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첨단 농업을 실현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사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제품 연구 및 개발로 365일 안정적인 공급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식재료 부담을 덜어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더 편리하고 더 신선하고 더 빠르게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Shingum has gai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vegetabl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0: Root Industry is the backbone of manufacturing technologies. And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advanced molding skills in the field of process parts. Sawhead Tech is a developer of advanced plastic mold technologies. It has mainly produced durable parts for fire pipes, which are highly resistant to heat. We look into Sawhead Tech, which has emerged as a leading developer of root technologies. Sawhead Tech is located in Wanzhougun County, Chu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ased on the plastic molding technologies that have been accumulated for a long time, the firm has produced varied components for different industries. The company has constantly developed advanced skills and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molding industry in Chu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1: 저희 서유테크는 2002년 3월 당시에는 금연가공의 첨단이라 할 수 있는 CNC 밀링 기술력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작지만 금형 설계 제작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수행하는 지역에 필요한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제품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취급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으며 특히 CPUC 소방배관 이용가는 금형 제작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0: The firm has mainly produced diversified components to the clients. It has designed and mass-produced the parts for CPVC fire sprinkler system fittings, which used to be delivered from different local districts. The CPVC fire sprinkler system fittings have low heat conductivity and is less expandable. Also, as it is light in weight, the material has seized attention in the related areas.
2: 저희 서유테크는 금형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원재료의 플라스틱 금형 제작 및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발 능력으로 CPVC 소방배관 이용관, PVC 하수 이용관, 물 정화 여과기 장치, 운동장 의자 및 수목 보호 집수 블록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 및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e products go through the designing, production of molds, injection, and assembling stages. In the case of the current molding facilities, they are mainly used for the mass production process. However, the company has built additional facilities for customized products, and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3: 플라스틱 제품의 품질은 금형으로부터입니다. 따라서 금형 설계부터 사출 성형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사출팀과 회의를 통해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을 목표로 최선의 금형을 제작합니다. 서유테크는 금형 기업이며 사출 생산 기업인 장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형 설계 과정부터 상호 피드백을 통해 불량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한 금형 공정 및 철저한 사출 조건 관리를 통해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With the aim of earning recognition in the plastic injection molding market, which has faced fierce competition,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Also, by implementing the ERP solution for injection molding, it has monitored the whol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4: 저희 서유테크는 생산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작업 위주의 공정이 자동화 공정의 도입으로 작업 환경이 매우 좋아졌으며 MES 시스템 도입으로 엑셀 및 페이퍼 작업의 한계를 넘어 원활한 생산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 삼성 위원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현장이 매우 개선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을 만들어 실질적인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효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0: As a developer of cutting-edge root technologies, the company has obtained a lot of certifications and patents. By accumulating skills for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developed advanced plastic materials and enjoyed positive responses from the clients.
5: 저희 서혜테크는 제품 및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 인력은 물론 전 임직원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취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생산을 위해 금형 제작을 시작할 때부터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등의 목표로 금형 설계 및 금형 제작팀과 사출팀의 충분한 피드백을 받습니다. 현재는 금형 기술 중 굴곡이 있는 슬라이드 금형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중인 자사 제품 개발 및 대형 사출 제품으로 영역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0: SoHeTech has widened the client base both at home and abroad. Also, it has supported the businesses of small companies to gain more ground in the field. The firm has continuously made innovative attempts to globalize its advanced molding technologies.
1: 저희 서혜테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쌓아온 개발 능력과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으로 개선된 작업 환경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강소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향후 미래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부품 공급업체로 성장하고자 관련 제품의 개발 및 성형 설비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향후 국내외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0: SoHeTech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in the plastic injection molding market by developing premium components. And we hope it can take a leading role in the global injection molding market in the future.

0: Estate Plant has suggested creative solutions for more effective planting and growing of seeds. The company has produced agricultural materials that can support healthy growth and stable cultivation of crops. By constantly developing new technologies, it has used reliable materials and built a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And the firm has gained trust from the clients. We explore SJ Plant, which has supported the healthy cultiv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SJ Plant is located in Damyeonggun County, Jeollanam-do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and providing material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It has mainly produced items that can replace soil for crop cultivation. Also, the firm has strived hard to build a stable environment for farming businesses.
1: 저희 SJ는 코코피트 배지, 상토 원료, 피트모스 등 원예 농업용 배지 자재를 공급 생산하며 배지 원자재를 공장에 납품도 하는 기업입니다. 품질 관리를 위해 해외 협력 공장과 직접 계약하고 저희가 고용한 슈퍼바이저를 현지에 상주시켜 원료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성공적인 작기를 구조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저희의 신념입니다.
0: The company has provided diversified products that can be applied to different areas, including agricultural and horticultural fields. Aside from cocopeat, it has produced compressed cocopeat blocks, growing media raw materials, and vermiculite for different uses. By constantly developing customized materials for different environments, it has made a lot of effort to support successful crop cultivation.
2: SJ는 흙을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농업용 배지 자재를 해외 현지 공장과 단독 계약해 수입 및 국내 생산을 통해 농가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코코넛을 원료로 한 코코피트 배지, 여러 배지를 배합한 상토, 퇴적된 이끼로 만든 피트모스, 자연 암석 기반의 암면과 질석 등 다양한 배지 원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작물마다 필요한 재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배지 원료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 단계부터 품질을 확인하고 국내에서도 한 번 더 검수하며 안정적인 배지를 공급하는 것이 SJ의 경쟁력입니다.
0: The company has promoted the complete automation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as well as constantly expanded the production base in the Korean market. Aside from thorough inspections, it has introduced a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to control the entir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The heat reduction facilities and the bulk bag stabilizing device have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and increasing the product quality.
3: 저희 SJ는 공정 자동화와 생산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품질과 효율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배지 산업은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방지하기 위해 공정별 검수와 체계적인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0: SJ Plant has implemented the smart factory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to enhance the overall production capabilities. It has automated the packing stage and introduced MES to check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t a glance. As a result, the level of dependence on overseas markets has decreased, and a more stable supply system has been built.
3: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자동 포장, 랩핑, 생산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먼지 저감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률 감소, 납기 안정, 작업 환경 개선은 물론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해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매출

0: 초기 활착 구조 개선, 작물 스트레스 저감 등을 테스트하며 조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면을 활용한 새로운 배지 구조 연구도 생육, 수확 데이터를 반영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1: Based on the accumulated experience and skills, the firm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and coped with the changes in the Korean and global agricultural areas. By developing high-quality products and boosting sustainable growth, it aims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2: 저희의 목표는 안정적인 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해외 원료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 비중을 확대해 국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 다진 SJ의 품질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K-스마트팜과 함께 해외 시장까지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1: SJ Plant has developed premium nutrients that can replace soil and boost the cultivation of different crops. All the expectations fall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agricultural sector.

0: It's still morning, but the plaza in front of a sports center is already bustling. People in white uniforms gather in small groups. Surprisingly, they are all elderly. Their energy and passion are as strong as those of younger generations. They are members of a senior taekwondo club who want to stay active even at the age of 100.
1: 내가 72살에 여기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한 13년 됐어.
2: 집에서 나가도 태권도 하면 몸에 싹 풀리니까 너 해게 되더라고.
1: 또 식구가 다 단합이 돼버려. 아주 전부 다 뭐 형제가는 같이 그러고.
3: 이제 저거 하자 우리. 우리 육장 한번 잘 넘어. 빨리 연습해야 돼.
4: 우리 형 없어요? 우리 형 없지? 착! 착! 착! 착!
0: 셋! Vibrant voices, each movement performed with precision. 넷!

0: The home team, Dongducheon, is strongly determined to win. They keep practicing until the last moment under the guidance of their instructor. Their passion for Taekwondo goes beyond age. The arena is filled with energy and vigor. Believe it or not, the average age of these people is over 70. They have practiced Taekwondo for over a decade now, which is evident from their enthusiasm. The Michuhol team, a strong title contender, competes next. After breathing slowly to gather their focus and energy, they stage an effortless breaking performance. They show off their skill to control an opponent with bare hands and a series of kicks that even young practitioners would find challenging. The judges give them a total score of 245 points. Next, another strong contender, the Dongducheon team. Female contestants put on a powerful breaking performance that transcends age and gender. Their energetic ki-hop shouts radiate charisma. Experienced agile movements. It's a moment that highlights the true strength of Taekwondo. The contestants share joy and fulfillment regardless of the outcome. To these people, enthusiasm becomes stamina, and stamina becomes youth. The secret to staying young that even time cannot stop. Where do they find the strength to uncover new possibilities of slow aging through Taekwondo?
1: 이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남한테 구애를 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동작 하나하나에 어떤 기운이 스며드는 걸 느끼고 우리가 그걸 계속 반복 운동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체력 정진이 되고 정신 건강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 믿고 있습니다.
2: 치매 예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이니까 이 내가 새로운 것에 적응하느라고 굉장히 힘이 들지만 뭐 일반 댄스 뮤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몸에 이렇게 뭐라 골절이라든지 이런 데 무리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3: 젊었을 때 못했던 거 이제 그때 부족한 걸 지금 해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4: 뭐 처음에 네. 어려워도요. 네. 시간이 가니까 그냥 자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0: Does Taekwondo actually help slow down the aging process? Physical fitness tends to decline after the age of 70. We decided to find out how much difference Taekwondo training makes in slowing down the pace of aging. Four men and women in their 60s and 70s with no Taekwondo training experience and four others who regularly practice Taekwondo were selected for the study. All eight participants underwent the National Fitness 100 test to measure their baseline physical fitness. It's a government-certified fitness assessment system that uses six different tests to provide scientific measurements. Each participant's physical condition is evaluated accurately through objective indicators such as muscular strength and flexibility. First, an upper body strength test is conducted to measure hand and arm strength. Next, a lower body strength test is performed to assess leg strength through a sit-to-stand movement. Then, a balance test to evaluate fall prevention ability and a figure-of-eight walk test to measure agility are conducted as well. Finally, a cardiorespiratory endurance test is performed to assess the ability to maintain stamina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5: 저도 따라서 하고 싶은데
1: 좀 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잘 못해봤어요.
5: 30초 동안 제자리에서 앉았다 섰다 하는 거 그게 어렵다기보다 후반에 가니까 숨이 차더라고요.
0: The results show that the group with a long taekwondo training experience had significantly higher fitness levels across all categories. Their overall muscular strength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better, and they had excellent coordination, balance, reaction speed, and agility. Their cardiorespiratory endurance was also higher than that of the non-training group by more than 10 repetitions.
6: 바닥에 힘 받치면서 몸을 이동시켜주기 때문에 하지 근육 굉장히 향상시켜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또 동작 정확하게 하려면 인지까지 혈변까지 다 포함시키는 종합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As a full body exercise, Taekwondo maximizes cardiorespiratory endurance through repeated aerobic movements, which is crucial for preventing a rapid decline in physical vitality. Maintaining correct posture during each movement helps strengthen the spinal erector muscles. While kicking, the core movement in Taekwondo helps improve the core and balance, making it an important element in slowing physical aging.
4: 솔직히 오늘 하면서 제 체력 테스트를 해보니 제 나이에는 그래도 조금 잘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치매라든가 그런 거를 좀 더 늦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이 먹어도 꼭 해야 된다.
7: 그럼 몸도 날씬해지고 몸도 제대로 구격이 잡혀지고 아주 건강하고 좋아요.
0: This time, a gait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articipants' lower body strength in greater detail. Gait analysis is an important indicator of fall prevention ability in the elderly.
8: 저희가 의미 있게 살펴본 데이터는 한 발로 지지하는 구간과 두 발로 지지하는 구간을 비교해서 두 발로 지지하는 구간 대비 한 발로 지지하는 구간의 증가와 감소를 살펴봤습니다.
0: A long single leg stance time during walking indicates the core muscles and lower body stabilizing muscles are well developed, meaning a lower risk of falls. The results revealed a remarkable finding in one female practitioner in her 60s.
8: 네, 특히 첫 번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한 발 지지 구간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두 발 지지 구간 대비 한 발 지지 구간이 약 60% 정도 나왔거든요. 굉장히 건강한 젊은 사람들과 같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 그리고 뒤꿈치를 살짝 들고
0: This is a Taekwondo center that offers a program for people in their 70s and 80s. Around 20 seniors attended once or twice a week, learning various Taekwondo movements while building their physical strength. This powerful ki-hop is from Kim Young-hyo, who has been training consistently for 2 years and 5 months since starting Taekwondo with his wife to regain vitality.
10: 밖에서 저는 차를 운전을 하루에 한 2시간 이렇게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가음도 지르고 고함도 지르고 그다음에 발차기라든지 이런 거 타고
11: 처음에는 막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너무 건강해지는 게 느낌이 오니까
9: 하나 둘
11: 야치 해줘 야치
9: 둘
11: 야치 야치 야치
0: Senior couples tend to bicker a lot at this age and stage in life. This couple has regained vitality through their shared hobby, Taekwondo. There's another reason they don't want to miss senior training classes. Taekwondo helps seniors detect potentially dangerous situations and prevent accidents in everyday life. by learning to stay safe through physical practice.
12: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럴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물 먹으러 간다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큰일이 납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에요?
0: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senior safety is protected through small habits. Taekwondo training goes beyond improving physical strength. It improves the body's responsiveness, helping build stable strength even in unexpected moments. In that sense, Taekwondo is a kind of reliable protection in old age. This elderly couple is full of energy even after they return home from the Taekwondo Center. Their white uniforms bear traces of hard work. It's more than just clothing to them. It's a reminder of discipline in daily life.
10: 도복을 입으면 자세가 더 바르게 되고 걷는 다리 자세도 운동하는 그런 기분으로 걷게 되더라고요.
13: 관장님 말씀 좀 생각해
10: 주세요. 예, 예, 예. 항상 움직일 때마다 관장님 생각이 나죠. 텔레비 볼 때도 앉아서 보지 말아라. 이제 그래 생각해서 앉으려고 하다가 여기 서서 봐야지.
0: This man never stays still for even a moment. He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raining legs.
10: 근데 밭에
14: 약간 분 것 같다. 그러니까
10: 아니 보기는 그래도 더 덜해. 그러니까 많이 먹으려고 하면 많이 운동을 많이 해야지 뭐.
0: After suffering for years from an ankle sprain that occurred while getting out of a car, he makes sure to perform Taekwondo exercises on a daily basis.
10: 1년, 2년 지낼 때까지도 계속 거기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태권도 하면서 또 2년 반 일을 하니까 많이 좋아졌는 것 같아요.
14: 폐가 조금 뭐 한 20%가 안 좋대. 그래서 그게 한 7년 됐어요. 계속 약 먹고 3개월 번씩 갔어. 그러더니 요즘에 가니까 다시 얼마 전에도 찍어보더니 어우 많이 좋아졌다고.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도 나이 먹으면 이제 어른들이 있잖아요. 골다공증도 얼마나 이게 수치가 올라가서.
0: After regaining lung health and personally experiencing the benefits of Taekwondo, this woman follows everyday safety rules to prevent small accidents in daily life.
14: 이렇게 이제 내려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운동 안 하고 그럴 때는 그냥 눈 뜨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다치거든. 이렇게 다친대요. 간장님이 가르쳐준다니까 정신도 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떨어질 우려가 조금 이제 넘어지면 이제 관절 다치고 그러니까 이제.
0: Practicing Taekwondo for 2 years and 5 months has helped this elderly couple improve their physical health gradually.

0: preserve together as a uniquely Korean force that makes people healthy. And its name is Taekwondo.
1: 앞으로 계속 태권도를 다녀서 검은 띠를 따고 싶어요.
2: 저의 꿈은 국가대표 선수.
3: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4: 아, 할머니도 이렇게 했어. 그래, 이걸 보여주니까 할머니 최고다. 이렇게 하거든요.
5: 저는 손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숨겨놨다가 제가 한번 뽐내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기운 있는 날까지는 계속 다니고 싶어.
6: 그 정도는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같아서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하나만은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지원입니다. 만나서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저 일단은 첫 곡은 기타를 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세팅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첫 곡은 제 이번 정규 1번 트랙 그리고 선공개 곡이었던 캐치볼이라는 곡이었고요. 첫 곡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여러분이 들어주시는 이 모습이 뭔가 캐치볼이랑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연을 여는 곡으로 적합할 것 같아서 골라보았어요. 그리고 기타를 처음 이렇게 공연에서 서서 쳐보는 것 같은데 괜찮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곡도 이어서 계속 불러드릴 건데요. 이제 저는 피아노로 셋으로 옮기고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제 앨범의 타이틀곡, 또 다른 타이틀곡 중에 하나인 레몬이라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레몬이란 곡 들려드렸고요. 왜 제목이 레몬이냐면 제가 아무리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은데 저 혼자서 레몬처럼 먹고 힘들어하고 쉬어하고 이러는 제 모습이 좀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썼던 곡이고요. 다음 곡은 이번 정규에서 나왔던 곡은 아니고 한 2년 전에 EP로 냈던 파스타 24라는 곡인데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곡이고 이렇게 밴드로는 처음 들려드려 보는데 기대가 됩니다. 잠시만요. 네, 다음 곡 파스타 24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360도의 무대에서 너무 피아노를 쓰느라 너무 이쪽 관객분들만 뵌 것 같아서 이번 곡에는 아, 안녕하세요 여기에 서가지고 좀 피아노를 안 치는 부분은 좀 뒤를 보면서 노래를 불러보려고 하거든요. 다음 곡은 이번 정규 앨범에 실렸던 곡이기도 한 알베도라는 곡입니다. 잠시만요. 저 그리고 서서도 처음 해보는데 되게 저 원래 앉아서 막 다리를 엄청 흔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내적 신나무로만 남겨둘 수 있는 사실이 좀 슬프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번째 곡 알베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곧 마지막 무대를 하고 정식적인 마지막 곡을 하고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이번 곡은 더 더머스라는 곡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고 이번 앨범의 마지막에 쓰일 정도로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곡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더머스 들려드리고 저는 안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범지원이었습니다.
1: 볼까요? 강정과 함께 했습니다. 도심 속 음악 감상실 I'm live 소리 질러
2: 아~
1: 그리고 야호 야호 야호 하나 둘 셋 큐

0: Introducing Korean broadcast content that for weary modern souls, Dr. Romantic, the quirky genius doctor of Puldam Hospital, prescribes heartwarming tales of humanity. A couple together for 7 years sees their rose-tinted glasses shatter. Can they keep their relationship alive? Discover the raw stories of youth, work, and love. Beyond what social media can show, experience the vibrant Korea through its hidden gems. Mama, the ultimate K-pop festival for global fans. Find your star in a feast of trendy music and electrifying performances. Now, the whole world enjoys it together.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2: Wow, 여기는 뭔가 그냥 다 전통. 여기 열기가 엄청 많아요. 우와, 이게 무엇인고 엄청 크다 진짜. 우와,
3: 물이 한 3,600m.
2: 3,600m.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와,
4: 여기 이제 막 밥 먹고 막 주전자 막 여기는 이제 우리가 먹는 양념들.
3: 그래, 양념. 맞습니다.
4: 저는 이렇게 큰 가발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피자 들어가면 그냥 온기 피자가 되는 건데.
2: 어디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5: 아이고 내 온기. 아,

0: 아, 바다다.
1: 바다네요.
0: 울산 바다.
1: 그러니까.
0: 아, 드디어 바다에 갔습니다.
1: 어제는 네. 이런 느낌이 아니었지, 어제는. 네.
0: 아니, 그래도 울산에 대해서 재미가 붙기 시작했어요.
1: 그러니까. 오늘 몰랐던 또... 게 많죠?
0: 예?
1: 몰랐던 게 많죠?
0: 너무 많아. 네. 그럼 오늘은 또 이렇게
1: 오늘 바다부터. 이제 여기 송정에 네. 이제 어촌 정주어항이거든요, 여기가. 이곳의 이곳의 어민들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소규모 어항을 네. 어촌 정주어항이라 그런대요.
0: 아, 네, 그래서 이제 되게 큰 광역시인데 이런 작은 폭우랑
1: 그러니까 막... 오히려 광역시다 보니까 네. 주변에 이런 어촌들까지도 다 그 시 경계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죠.
0: 아,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 그럼 송정, 네. 송정 해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1: 송정항.
0: 송정항.
1: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네. 또 이곳 바다를 생활의 근간으로 해서 살아가고 계시는 네. 해녀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0: 해녀?
1: 네.
0: 여기 해녀가 있어요?
1: 있습니다.
0: 진짜? 네.
1: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해녀들의 삶을 우리가 약간이나마 네. 체험도 해볼 수가 있어요.
0: 체험까지?
1: 네.
0: 아, 저 운동을 하고 왔었어야 되나.
1: 아, 펌핑업, 펌핑업.

0: 진짜 해녀야.
1: 그러니까요. 네. 와, 지금 이렇게 뭘 이렇게 벌써 하고 계세요?
2: 아. 물에 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준비? 네. 아, 그러면 저희도 저희 체험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 네. 저희도 같이?
2: 예, 예, 예.
0: 같이 가세요?
1: 이 예, 예. 바다에 가면 예. 뭐가 있어요?
3: 소라. 전복, 네. 해삼,
4: 설아, 네. 전복, 해삼,
3: 생선게,
4: 생게,
0: 생게.
4: 뭐 낙지, 문어 이런 건 없어요?
2: 아, 다 있어요.
0: 있어?
2: 예예. 예.
0: 돌문어도 있어요.
3: 돌문어도 있는데 그걸 좀 보기가 힘들어.
4: 아, 그치 힘들지. 아.
2: 그 제수 좋은 날은 이거 해녀들이 가면 낙지도 문어도 많이 잡고 이러는데 뭐 어떤 날 안 볼 때는 시야 때문에 안 볼 때는 안 보고. 아,
0: 와, 이 납덩어리. 여기 그러면 네. 수심이 얼마나 되는데요?
3: 수심이 좀 깊은 데는 뭐 2m, 3m 되고 해녀들은 보통 뭐
0: 5m 정도 들어요.
3: 5m까지는
0: 못 가요. 아, 그럼 한 3-4m 정도.
3: 3, 2, 3, 3m. 예. 2-3m 정도.
0: 수영 해 보셨어요?
1: 어, 저는
0: 해 봤죠.
1: 어, 가련 국민학교 수영부 출신입니다.
2: 해녀보다 더 또 잘하는
0: 게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 바다.
3: 바다.
0: 아, 바다. 네.
1: 바다.
0: 네.
1: 바다. 바다 수영을 또 제가 또 저 외가가 또 저기 해운대.
0: 와. 해운대요.
1: 방마다 또 가가지고 빵 막 우리. 아. 그나저나 네. 지호 씨야말로 진짜.
0: 저는 이제
1: 바다 수영, 좋아하시잖아요.
4: 저도 이제 바다 수영했었죠. 네. 네, 바다 수영 좋아하고.
1: 스킨스쿠버
4: 예전에 네, 하시고. 스킨스쿠버도 뭐 잠깐 네, 이렇게 담궜기만.
3: 네. 오늘 잘하시겠네 그럼 조금 그래. 깊은 데 가도.
4: 아 갑자기 그런 말 해놓고 아, 못하면 안 되니까.
0: 네. 맞아.
4: 진짜 못한다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골라 입으면 돼요?
3: 예. 와. 또 한복.
4: 와 한복.
1: 네.
4: 아, 자 사이즈. 엑셀 라지.

0: 수경은 수경은
1: 있습니다.
0: 수경 이거 숯 갖고 닦으면
1: 오이씨 뭐야 이거
0: 많이 안 끼거든요.
1: 이게 4kg 맞아?
2: 성에 끼는 게 수구로 깎이면 수구로 닦으면 좋아져요.
0: 예, 방지하는.
2: 아, 진짜.
0: 지금 한 88.
1: 4kg 아닌데 이거.
0: 몸이다 이제.
3: 근데 안 헐렁하게.
1: 야.
0: 이거 여기도 예. 요거 가지고 4kg 그거 하니까 무거워요. 우리는 사관이라니까
1: 이거 10kg 되는 거 같은데.
4: 사관 같은 거 10kg.
0: 18개 20kg 딱 아주마 되게
1: 많아. 진짜.
0: 아이고.
2: 형님 오늘 수고하시네.
4: 성경아 저거
2: 야 이거 들어가죠 바구니.
5: 네, 여기 있습니다.
4: 아. 네. 네 들어갈게요.
1: 중불도 없이 바로 들어가고.
4: 아이고야 물도 억수로 갔네.
1: 강하게 키워주시라. 이야 차갑다.
3: 차갑다.
4: 차갑다 시원하구만.
1: 아유 동해바다였지.
4: 그래도 복 받았네. 오늘 이 시야가 참 좋네.
0: 비도 안 오고 날씨도 좋구만.
1: 그죠?
3: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 허벅지.
4: 그렇지. 빨리 가요.

0: 있게 들어가 있지.
1: 그러니까.
0: 예, 조금 있어.
1: 보일층 이런 데서 방금
0: 해줬어.
1: 어. 이야. 나는 우리 혜연이 옆에 붙어 다니면 낙해주죠.
2: 나름이 없어.
3: 1등으로.
2: 야, 내가 이제 고프에 내가 이제.

0: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 너무.
1: 와. 생겨들어 하나는
2: 맛있다고
1: 그러고
2: 그거 깜짝 놀랐어. 진짜 우리는 와. 잘 찾기도 힘든데.
0: 그러니까 지금 뭐가 보이지가 않는데.
1: 과일 새가 같은 애니까 잘 안 보여.
0: 거의 살갗으로 돌려도 그냥 잠깐 그럴 수 있어.
2: 야 이렇게 물질 하시면 하루 한 몇 시간?
1: 한 4시간 6시간이에요.
2: 아 오래. 아 5시간 6시간?
1: 오래 한다.
2: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잡으시면 일당이 얼마 정도 보실 거예요?
1: 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고
2: 아 모르고
1: 많이 잡는 날도 있고 잡는 날도 있고

0: 조금 더?
1: 아니야. 들어 가야죠. 먹으러 가야죠.
0: 먹으러 가요. 예. 아. 아, 무거워.
2: 지금.
0: 아따. 되겠다.
3: 그러니까 다 우리가 잡은 거 같구만.
0: 와. 야. 아저씨, 맛있겠어.
2: 아, 참. 알이 굵어, 알이
3: 굵어. 제가 좀 작네.
4: 알이 굵어.
3: 이거 봐.
2: 성게.
3: 우와. 아. 성게. 자연 성게.
2: 와. 야, 이거 맨손으로 잡았으면 진짜.
3: 잘 있네.
0: 고생하셨습니다.
2: 아, 근데 이거 잠깐 들어갔다 온 건데도. 야, 이 칼로리 소모 엄청 날 것 같아요.
5: 예, 칼로리 소모는 심하죠. 그 날이 또 좋을 때는 약간 됐는데,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더 힘들죠.
3: 아, 그거, 아니 이게 되게 잔잔한 것 같은데
5: 예.
3: 생각보다 물살이 세더라고.
2: 몸이 이렇게 쓸려가지고.
6: 물살이 세고.
3: 뭐, 이렇게 그래서 한 대 찧었어요.
2: 너무 져가지고. 아, 아파.
3: 그러니까 바위 틈 같은데 이렇게 서 있으려 그래도 몸이 계속 이렇게 돼요.
6: 예, 맞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체험 안 해보고는 해녀가 어떤 고통인지 몰라요. 이제 한번 들어가봐야 알지.
3: 그리고 이 전복 따는 게. 너무 어렵네요.
5: 어렵죠.
6: 한 방에 이래 보고 한 번에 딱 당겨야 되지.
3: 네,
6: 두 번 이래 만져가라면 돌에 딱 붙어 안 떨어져.
5: 그렇게 힘들어. 기술적이죠.
2: 아니 나는 이쪽 어머님이랑 계속 같이 다녔는데 물 속에서 너무 우아하죠.
3: 그러니까.
2: 이렇게 쫙 하면서 들어가시는데 나는 진짜 바다 사자나 이런 거 보는 줄 알았어.
6: 결국 너 바다 사자 얘기라고.
3: 아, 별명이 바다 사자예요?
6: 바다 물개라 해야 되네.
2: 물개? 아, 어머니 우리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물개보다는 좀 그래도 플러스 사이즈이시잖아요.
5: 그래도 인형 살찐 거 이렇게 살아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체질까지 살아야지. 어쩌게 네. 내가 어디 사진 찍으러 가면 한 1.1을 괴로워 찍는다고. 근데 오늘은 뭐 괴로워 해도 괴로워.
2: 아니 근데 저게 이 체형이 또 물속에 들어가시니까
6: 또 다른
2: 시도라니까. 엄청 날 쓰세요.
6: 저거 엄청 잘 따는 아들이에요.
3: 한번 들어가면 네. 보통 몇 시간씩 작업하세요?
5: 한 몇 시간은
6: 하죠. 서너 시간씩. 예.
5: 생계에 다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직장 가듯이 우리 그래 생각하고 다 우리 맞아. 직장이다 생각하고.
2: 그러니까 우리 이제 촬영 끝나서 이제 자 갑시다 하는데 계속 돈 벌고 계셔.
3: 들어온 김에. 아,
5: 예.
3: 아,
5: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하면
3: 저 이제 저희가 다른 걸 한번 먹어보러 갈까요?
6: 네.
3: 먹을 수 있잖아요.
6: 네.
2: 배고픕니다.
5: 예.
3: 초고추장 있네.
5: 예, 다 있어요.
3: 아, 초고추장도 또.
5: 초고추장도 좋고 참기름도 좋고 다 있어요.
3: 아, 좋습니다.

0: 이야. 어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
1: 우리가 잡은. 그렇죠. 전복과 뿔소라. 그리고.
0: 네, 우리가 잡은 건 여기에서 한 요만큼 5분의 1?
1: 3분의 1.
2: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한번 다시 보이소.
1: 네. 일단 먹어보죠. 먹어보고.
2: 성게 맛이 더 뚜렷하게 그러니까. 좋을 거예요.
3: 바다 한 상을 다 갖다 놨다 그러니까. 이제.
0: 성게는 신선해야 되거든.
3: 예. 역시 우리가 너무 많이 드시려니까 그러겠다. 와.
2: 요새 이채철.
1: 완전 와. 이거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3: 바다를 통째로 다 드시는 거죠.
0: 맞아. 아,
1: 고소하고
0: 달고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크리미하고
1: 약간 크림. 크림 맛.
0: 와. 우유 같은 맛도 있어.
2: 조금 더 다시 보고 온다. 그다음에 전복도 맛 한번.
1: 전복. 전복을 일단 그냥 한번.
3: 아. 기름 낭비요.
2: 자연산이라.
1: 와, 이렇게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지?
2: 자연산이니까.
1: 네. 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0: 전복이.
1: 아, 씹을수록 더 맛있는데?
0: 네, 입에 있었는데 없어졌어. 너무 연해서.
1: 아니, 씹을수록 바다 냄새랑 이 단맛이 엄청나네요.
3: 네네. 아니, 먹고 싶으면 나도 먹고 싶다. 하나 한번 먹자, 그럼.
2: 너무 맛있겠어요,
1: 이거. 네, 뿔소라.
3: 맛있다.
0: 근데 맨날 이렇게 드셔도 안 질리죠.
3: 왜 안 질리죠?
1: 뿔소라 대박. 예. 너무 맛있다.
3: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바다 민달팽이 군소.
0: 군소.
3: 예. 식감이.
1: 달팽이에요?
3: 예.
0: 이건 제주도 쪽에서 많이 잡히지 않아요?
3: 아니, 이거 진짜 여기도 많이 나요. 예.
2: 많이 났어요.
1: 아, 그런 게 있어요?
3: 근데 사람들은 뿔소라도 제주도에서만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 여기도 많이 나요.
0: 야, 이거.
3: 맛있어. 식감이 쫄깃해. 진짜 맛있어.
0: 야, 이거 탁 떠오른다, 이거.
3: 이는 아무 곳에 가서 드실 수 없는 건 튀기지, 이런 거.
1: 아니,
3: 네.
1: 이런 거는 진짜 너무 바다 냄새가 난다. 전체적으로 향이 되게 바다 향이네.
0: 이게 조금 더 어른의 맛이.
3: 우리는 이거 시골에서는 이거 제사상에 산적으로 다 올라.
1: 와, 이게?
3: 얘는
1: 뭐예요? 약간 국도 아니고.
3: 국찜.
0: 계속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3: 국찜이라고.
1: 국찜?
3: 네.
2: 고동, 작은 거, 소라 말고 작은 거 있죠. 그거하고 벽에 딱 붙은 딱잎이라고 또 있어요. 그거하고 넣고, 그리고 이거 끓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큰 일치노 주로 많이 해요.
3: 그래서 결혼식이나 뭐 큰 행사 할 때 이런 걸 이제.
0: 아, 그렇죠. 이 맛이야, 이거.
1: 이거 생소한데 되게 맛있다, 이거. 약간 이거. 이거 방아향?
3: 방아향.
1: 그죠? 네. 방아는 이쪽에만 아예 먹는 거잖아요.
3: 경상도에만 방아. 네.
0: 근데 또 여기 방아라고 하면은 또 안 통해. 빠이.
3: 빠이뿌리.
0: 빠이뿌리.
1: 이렇게 어려워. 처음 먹어봤어요.
0: 이게 정말로 경남의 향토의 맛이에요.
2: 예, 맞아요.
1: 와, 왜 이런 거를 서울에 안 주지?
3: 근데 이거는 방아잎 같은 데는 저 전라도 쪽이나 윗지방에는 안 드시잖아요. 향이 강해요.
0: 아, 이거 진짜
1: 안 먹어요.
0: 경남이야, 경남이.
1: 이 맛은 딱 경남 딱 여기만 맛이야. 있는 거야.
3: 그래서 서울에 가서 이거 가게 하나 차릴까요? 드시라고.
0: 뭐 하시죠, 진짜.
1: 안 갈시대. 아, 잠깐만. 아, 그러면 그 해녀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 한 40년 정도.
1: 와, 40년?
2: 네. 뭐 하루 이틀 간 거는 그 앞전부터 나가고.
3: 둘 다 중학교 친구예요. 오,
1: 중학교 친구?
3: 네.
1: 대박.
3: 어째 시집 오다 보니 또 여기 오고
1: 또 같이
3: 먼저 오가 있대요.
1: 아니, 니도 여기 왔나?
0: 그럼 어릴 때도 여기 바다 들어가서 놀고 그러셨어요?
3: 그렇죠. 어릴 때도 마스마 친구들하고 같이 수영 타고.
0: 그러면 바다가 좀 달라진 게 보여요? 옛날이랑 비교해 보시면.
3: 그렇죠. 많이 보이죠.
0: 어떻게 달라졌어요?
3: 우리 어릴 때는 보면 해초 같은 거라든지 고기 같은 거 물 밑에 들어가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참 보기가 힘들어.
1: 아니, 여기가 생계잖아요, 그죠?
3: 그렇죠. 예. 네.
2: 그래, 직장이라든지 바다 갔다 오면 나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하는 거 보고 옆에 사람이 오늘 가지 마라 해도 우리 직장이니까. 또 날이 좀.
3: 눈만 뜨면 바다 네. 보면 가고 싶어. 네. 들어가고 싶어.
1: 저, 아직도?
3: 예. 네.
1: 와.
2: 아, 뭐 돈이 생기니까.
3: 그렇지.
2: 힘은 들어도.
1: 그렇지.
2: 갔다 오면 뭐 돈이 이제 생기고 또 자식들한테 구애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기가 터전이.
3: 좋은 직장. 정년퇴직도 없이. 네. 내 하고 싫은 말고.
0: 진짜 말씀하니까
3: 좋다. 예, 좋은 직장이잖아요.
1: 그러면 여기는 해녀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2: 한 30년 정도.
1: 아, 진짜?
2: 네. 네. 그런데 이제 할머니들은 80몇 살 되는 분들은 작년부터
1: 이제 힘드시니까.
3: 예예. 예.
1: 아, 나이가 있으시죠.
3: 그분들은 고향이 다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어요.
1: 제주에서?
3: 제주에서 어릴 때 여기 나와 버리러 나와가지고 네. 20대 때 네. 여기 좋은 아저씨들 만나가 결혼해가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1: 그 여기서?
3: 예예. 예.
2: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1: 아, 저 진짜 궁금한 게 해녀들도 예, 예. 뭔가 이렇게 등급이 있을 것 같아.
3: 예예 예, 있어요.
1: 있어요?
3: 예예. 예.
1: 그러니까 왜 잘 잡으신 분들은
3: 상군.
1: 그럼 그 다음은
3: 중군.
1: 아, 상급, 중군, 하군.
3: 하군.
1: 아, 이렇게 네, 세 개로 네. 분류가 되는 거예요?
3: 예, 예, 예. 우리는 상군.
1: 아, 당연히 뭐 여기 당연히 뭐 상군이시겠지.
0: 우리는 상군이시. 우리는 초짜.
3: 똥군.
1: 똥군.
3: 초짜로 여기서 똥군.
1: 우리는 똥군. 우리는 뭐 전복 똥군도 안 돼.
0: 아, 그래도 군자 돌림 넣어주시는 게 어디야.
1: 아, 그러네. 똥군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 우리 똥군이 잡아온 거 좀 더 먹어야 돼.
0: 똥군은 그냥, 예, 형.
1: 이거 밥도
0: 그냥.
1: 저희 해주시는 거죠?
3: 네. 와, 이거 특색이 찰밥했구만. 찰밥으로.
1: 찰밥으로. 아,
3: 네.
2: 직접 손으로 다 지은 농사예요.
3: 네, 여기서 다 농사 지은 거야. 안 드세요.
1: 아, 이거 되게 신박한 맛이네.
0: 순서 이게 진짜.
3: 순서 이게 남자들 정력에도 좋다. 많이 다 드셔.
1: 와, 근데 입안에서 계속 바다 향기가 나. 아, 아, 너무 맛있어.
4: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오늘 토크룸에 모실 게스트는 대한민국 스포츠계 리빙 레전드이자 체육 대통령이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환영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저희는 사실 초면은 아니죠.
1: 그럼요.
0: 체육계 네. 행사에서 여러 번 뵀었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뵙는 건 처음인데 조금 기분이 남다른데 회장님은 어떠세요?
1: 저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또 체육계의 한 획을 긋는 자리에서 또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왔습니다.
0: 제가 훨씬 더 설렙니다.
1: 아, 네, 맞습니다.
0: 근데 저희 시청자들이 아무래도 외국에 계신 네.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를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곳인지?
1: 예, 그 대한체육회는 IOC의 회원국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체육을 기관을 관리하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체육, 생활 체육, 전문 체육, 국제 체육까지 폭넓게 관리를 하면서 저희 산하 단체라고 하면은 82개 경기 단체와 17개 시도 그리고 또 그 밑에는 또 228개 시군구의 체육회가 있듯이
0: 네.
1: 대한민국의 체육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서
0: 네.
1: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그런 체육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그렇게 대표하는 기관의 수장이시니까는 엄청 바쁘실 것 같고 하루 네. 24시간도 굉장히 짧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신가요?
1: 좀 많이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관이 1920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 105년이 넘어가고 있고 그 정도 전통 있는 어떻게 보면 기관인데 거기에 아무래도 또 리더를 맡다 보니까 사실 무한한 책임감과 함께
0: 네.
1: 이 많은 일정들이나 많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다.
0: 그렇죠.
1: 예,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요즘에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습니다.
0: 요즘 더욱 바쁜 이유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이제 동계올림픽 때문이죠. 준비들 잘 되어가나요?
1: 네, 아직은 사실 이게 선수단 규모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까지 보통 저희가 올림픽 퀄리피케이션을 진행하니까요. 그때 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지만 지금 이미 대한체육회는 팀업 코리아라는 어떤 프로젝트로 선수 개개인 종목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멘탈부터 그 피지컬 그리고 메디컬 그리고 영양까지 다 컨디션 관리까지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아마 선수들이 이번에 밀라노에서 본인들 그동안 갈고 닦은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많은 팬들에게 예, 과감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저희도 기대해도 될까요? 좀
1: 당연히,
0: 좋은 성적을.
1: 당연히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0: 네, 네. 좋습니다. 동계 스포츠는 뭐 회장님과 저의 인연이 좀 있죠. 저는
1: 네.
0: 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데 좀 작은 역할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동계올림픽 개최했을 때 회장님은 또 다른 역할, 중요한 네. 역할을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1: 저는 사실 하계 종목 선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예, 탁구를 오래 했지만 대한민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유치한 만큼 저도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이제 한 명밖에 없는 IOC원이었다 보니까 평창 올림픽의 그 선수촌장 이라는 영광스러운 직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선수촌에 머물면서 해외에 있는 헤드 오브 스테이트들이 방문하시면 선수촌 안내부터 또 선수들이랑 이제 지도자들이 선수촌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지 매일매일 체크하는 역할까지 또 IOC 위원으로서 또 스포츠 외교 활동도 틈틈이 해야 됐고요. 그때 돌아보면 굉장히 추운 기억이 많은데 사실 요즘에도 그 해외 관계자랑 얘기하면은 평창의 그 추운 기억을 먼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유난히 추운 그걸 떠올르는데 저는 그때 당시 하루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선수 단장 회의에 참여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비하는 역할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 선수들 응원을 하고 또 그 저녁 경기가 끝나면 또 그 오신 분들하고 함께 또 교류를 해야 되는 그래서 거의 한 두세 시간 정도밖에 못 자지 않았나 한 달 정도를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제가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을 보고 꿈을 키웠어요.
0: 네.
1: 근데 2018년 30년 뒤에 전 IOC 위원이자 선수촌장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무한한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정말 감회가 달랐을
1: 네.
0: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외교를 워낙 중요시하고 또 IOC 위원을 지내셨으니까는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도 그러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코리아 하우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1: 네.
0: 그게 어떤 곳이죠?
1: 저희가 사실은 한 2004년부터 우리 선수들이 해외에서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프레스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장소를 만들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그 이탈리아 밀라노 시내에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을 그 임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 K의 저력을 보여주는 네. 어떤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밀라노의 그 저희 코리아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외교면 외교, 문화면 문화, 또는 음식이면 음식, 여러 가지 정보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전 세계 팬들이 그런 장소를 지금 마련해뒀습니다.
0: 정말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선수들의 업적도 그렇고 K-코리아하우스나 이런 네. K-스포츠의 저력도 네. 좀 기대해볼게요. 회장님의 남다른 커리어는 아무래도 선수 출신 회장님이시라는 건데 대한민국 국가대표, 어떻게 보면 정말 레전더리 탁구 선수셨잖아요. 그러한 선수로서의 경험이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 지금 회장직을 하시면서.
1: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체력적으로. 네,
0: 뭐, 24시간이 네, 부족한.
1: 어디 가서 이렇게 뒤처지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뭐 최근에 마라톤도 뭐 5km, 10km를 계속 이제 같이 저희 행사 때 뛰기도 하고 탁구도 치기도 하고요. 네. 뭐 다양한 현장의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수를 하면서 느꼈던 그 여러 가지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행정도 똑같다라고 봅니다. 매일매일이 도전 과제거든요. 선수로서는 하루하루를 뛰어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하루하루 끝에는 결국에는 달콤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물론 아닐지라도 그런 걸 보고 이제 도전을 하기 때문에 이 행정하면서도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인내심과 끈기, 체력, 그리고 도전하는 정신 이런 걸로 지금 잘 여태까지는 이겨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벌써 거의 1년이 되어가네요. 네. 회장직을 맡으신 지 뒤돌아본다면은 유승민 체육 회장님의 성적 아니면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1: 선수 때는 딱 이 올림픽이다 그러면 올림픽 하나만 보고 딱 해서 거기서 성과를 갖다가 평가를 하는데 그리고 보완할 게 있으면 하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성과라기보다는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막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100% 제가 끌어올려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마 체육인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앞으로 지치지 않고 특히 내년에 저희한테는 2026년은 정말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0: 어떻게 보면 첫 해는 이제 좀 그 파운데이션을 다지는 해가 됐을 것 같고 내년부터는 이제 결과를 좀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을 항상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어떻게 보면은 지무실을 자주 비우신다고 들었습니다. 워낙 현장 중심의 그런

행정을 중요시해서. 그래서 저희 카메라가 회장님 안 계실 때 집무실을 좀 다녀와 봤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담아 왔는데요. 그것을 먼저 보시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0: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한체육회장 씨 집무실하고는 좀 많이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래도 채광이 너무 좋고 전망도 너무 좋네요. 회장님께서도 좀 그걸 좀 즐기시나요? 여유가 있으신가?
1: 와, 진짜 저기 자리 딱 앉는 순간부터는 저 바깥 풍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런티어 리잡이라서 네. 막 이렇게 출근의 의무가 있지는 않는데 물론 외부 업무도 많지만 보통 외부 업무 없을 때는 무조건 사무실에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보고라든지 토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직원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들 또 외부에서 면담 요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딱 소화하다 보면 어느덧 또 다음 약속을 하러 가야 돼서 사실 볼 시간은 없어요. 볼 시간 없는데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다 없애고 네. 그냥 바로 그냥 테이블.
0: 회의 책상도 테이블만, 없잖아요. 예, 예, 개인 책상도
1: 회의 테이블만 딱 갖춰놨어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 항상 앉아있고 모든 분들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회의가 될 수 있게끔 네. 하는 걸 만들어놔서 일하는 데는 굉장히 최적화된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0: 또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롤링 페이퍼인 네.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롤링 페이퍼가 있었고 티셔츠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떠한 것들이냐 누가 보내주신 건가요?
1: 제가 제 생일날 우리 직원들이 깜짝 이벤트로
0: 대한체육회.
1: 네, 이렇게 뭐 초대해 주시고 그랬었어요. 보통 제가 생일이 여름인데 네. 여름에는 항상 무슨 뭐 올림픽 있거나 대회가 있거나 항상 외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식구들이 저를 이제 새롭게 또 이렇게 축하를 해 주셔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받은 선물들이고요. 네. 뭐 사실은 저도 이렇게 생일 축하를 받았지만 제가 와서 첫 번째 한 게 직원들한테 그 생일 메시지를 축하 메시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다 보내요.
0: 아까 네. 직원들이 몇 명이라고 하시죠?
1: 저희가 굉장히 한 300여 명 됩니다. 290명.
0: 300명한테 네. 일일이 보내시지는 네. 못하시겠죠? 네.
1: 일일이 제가 보내요. 왜냐면 생일이 하루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한 번에 300개를 보내는 건 아니니까요.
0: 그렇죠.
1: 아니요.
0: 그렇지만 그걸 다 챙기신다는 네. 게.
1: 제가 뭐 이 생일을 다 모르니까 네. 우리 비서실에서 매일매일 그 생일자를 업데이트 해주면 제가 이제 생일과 커피 쿠폰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0: 네.
1: 그냥 작은 정성이 모여서 네. 큰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뭐 결국엔 다 함께 구성원이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 체육계가 발전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함께 그런 마음을 주고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정말 따뜻하네요.
1: 네. 아유, 네.
0: 또 집무실이 약간 역사 박물관 같기도 합니다. 개인 역사 박물관. 워낙 이제 선수 시절 때 화려한 기록들이 네. 많아서 그런데 탁구 시절 때 현재 계셨을 때 메달이 몇 개나 있었나요? 저희가 조금만 본 거죠?
1: 일부만 갔다 온 거죠.
0: 일부만 갔다 온 거죠. 네.
1: 나머지 워낙 그거 말고도 IOC원 하면서도 이 받은 여러 가지 기념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여기 대한체육회장 집무실은 제 개인 집무실이 아니잖아요.
0: 네.
1: 언젠가는 또 누군가가 될지 모르겠어서 최소한만 갖다 놨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눈욕이라도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놨습니다.
0: 네. 탁구 선수로서의 그 올림픽 때 금, 은, 동 메달. 그것도 굉장히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탁구 선수로서는 유일한 건가요?
1: 금, 은, 동은 저 하나뿐이 없을 겁니다.
0: 우리 대한민국은 당연일 거고 세계적으로도 혹시
1: 세계적으로는
0: 탁구 선수로서도 쉽지 않은 기록 같은데요.
1: 중국 선수들은 금메달 한 세네 개 있는 선수들도 있는데 네. 금, 은, 동을 골고루 따본 경우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0: 네. 네. 그리고 책이 있었어요.
1: 네.
0: 눈에 띄는 한 권이 있었는데 그 One More라는 네. 책이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죠?
1: 그냥 저의 도전기.
0: 네.
1: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선수 시절 중국을 이기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올림픽 준비가 있고 두 번째는 IOC 선수위원에 네. 도전한 어떤 그런 스토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대한체육회장이 도전한 스토리까지 해가지고 세 번의 도전 다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주위에서는 잘 안 될 것이다 했는데 그 비관적인 어떤 편견을 깨고 이제 제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죠.
0: 네.
1: 그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담아놓은 책입니다.
0: 그 비관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많이들 생각했었을 네. 것 같고 소위 이제 계란으로 바위를 네. 깬다라는 네. 표현도 쓰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아테네 2004 네. 아테네 대회에서의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 같은 만리장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어떤 심정으로 쓰셨네요. 그 전에 사위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힘들게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한데 심리적으로 어떠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벌써 21년 전인데.
1: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죠. 그때의 현장의 어떤 그 숨소리, 뭐 이 현장의 분위기, 그 마지막 포인트가 이제 결정을 지어야 될 때 오는 그 장면까지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오히려 마음은 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항상 저에게는 도전자 입장으로 네. 제가 상대를 맞이했지 제가 항상 위에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은 편했지만 아무래도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 저희가 금메달을 딴다라는 거는 사실상 그 간절한 마음, 뭐 실력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받쳐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훈련도 충분히 됐고 자신도 있었고 마음도 편했고 오히려 제가 결승 올라갔더니 되게 축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미 모두가 다 이제 은메달로도 만족하는 그럼요, 약간 느낌이었거든요. 그럼요, 예. 중국을 이제 이기기 어렵다고 보고 근데 이제 중국을 이기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뭐 주변에서도 다 깜짝 놀래고 예. 특히 저희 부모님도 뭐 되게 깜짝 놀라시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두 번째 바위 깨기는 IOC 위원 도전이었죠. 보통 선수에서 은퇴를 하면은 코치를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코치로 네. 생활도 하셨는데 왜 굳이 IOC 위원에 도전하셨나요?
1: 탁구가 저에게는 정말 인생을 바친 하나의 좀 진짜 뭐라 그럴까요? 종목이지만 이거 말고 더 넓은 곳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도전하게 됐는데 사실은 도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지도자를 할 때 그 제가 지도한 선수가 성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세에 있었거든요. 네. 네,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차피 마지막 기회고 해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0: 네. 선수 위원이 되는 것은 사실 좀 다르잖아요. 보통 IOC 위원이 되시는 거하고 그 길이 조금 다른데 어떻게 도전하셨어요? 이제 영어도 문제가 될 거고 본인을 알리는데 굉장히 큰 노력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1: 그냥 막상 해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오히려 주변에서 자꾸 안 될 거라고 하는 편견이 저를 그냥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안 될 거라는 편견 때문에 이거를 보기 좋게 한번 내가 카운터펀치를 날려야 되겠다라는 되게 의욕이 막 활활 탔었어요. 말씀대로 언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인지도가 부족할 수 있지만 이 부족함을 결국엔 채우는 거는 다른 걸로 채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선수 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기가 있는데 이게 안 통하면 다른 네.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제가 이거 안 되니까 오늘 기권하고 두 손 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전 의식을 했더니 그래도 마음을 많이 저한테 주셔서 선수들이 네.
0: 눈도장은 확실히 박았을 것 같은 네. 게 이게 맞나요? 새벽부터 14시간씩 매일 약 26km를 걸으셨고 27일간 이걸 또 선거운동을 하셨다고요?
1: 한 14시간에서 한 15시간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장소에서만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림픽 선수촌에서. 그래서 그 선수촌 안에서 걸었는데 전 그게 그렇게 몇 볼을 걸었는지 몇 킬로 걸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선수들 만나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나중에 제 핸드폰을 보니까 그게 다 입력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가장 많이 걸었던 게 37,000보가 26킬로더라고요. 한 20일을 평균을 내보니까 한 470킬로를 걸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0: 반응이 어때요? 전 좀 궁금한 게 선수들 그 정도로 하셨으면 이제 거의 이제 친구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과 마지막 그 거의 27일 후의 반응도 굉장히 달랐겠죠?
1: 저도 탁구

0: 탁구를 했지만 올림픽 선수촌에 가서 탁구 선수 외에는 교류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를 하면서 너무 많은 다양한 종목의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고 그들의 고충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저를 셀프 홍보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다 보니까 마지막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선수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오면서 제 간식을 항상 갖다 주고 네, 물도 갖다 주고 근데 탁구 종목 외의 선수들도 아이스크림 하나씩 갖다 주고 야 계속 잘하라고 그런 선수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네덜란드 하키 남자 하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막 저 톡 콘서트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막 뒤에서 막 응원해주고 막 그런 걸 느끼면서 아 IOC 선수위원으로서 선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는 게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죠.
1: 그래서 성공적으로 선수위원이 되셨고 정말 열심히 IOC 위원으로서 또 활동하셨잖아요. 또 이제 대한체육회 회장직에 네. 이제 도전하시게 됐어요. 그때도 좀 갈등이 있었나요?
0: 고민을 많이 했죠. 그 다음 스텝에서는 저는 사실 조금 쉬고 싶었습니다. 한 1년 정도는 저한테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미래를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체육 현장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요. 그리고 파리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13개를 따면서 역대 최고의 성적.
1: 맞아요.
0: 정말 이 파리를 들쑥날쑥하게 막 들썩들썩이게 하고 정말 전 국민이 울고 웃는 어떤 그런 올림픽 기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을 때 체육계의 현실은 어땠는가라는 걸 봤을 때 고민을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해야 되겠다. 근데 주변에서는 사실은 말렸죠.
1: 네. 그러면은 회장직에 나가시겠다고 했던 것은 본인의 먼저 아이디어였어요?
0: 뭐 아무리 주변에서 사실은 뭐 크고 작게 추천은 있었죠.
1: 그렇죠.
0: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뭐 해봐라 했는데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녀와서 결심을 하게 됐고 물론 주변에서는 제가 올림픽 도전할 때 IOC 선수전 도전할 때 이상으로 비관적이었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오히려 더 고민이 적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아 이렇게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잃을 게 없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가 이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체육 현장에 있는 수많은 구성원들, 특히 젊은 세대의 정말 액티브한 멤버들의 또 하나의 어떤 길잡이가 될 수 있겠다. 또 하나의 약간 인커러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1: 네, 지금은 저희가 세 개의 큰 도전을 얘기했지만 사실 그 외에도 수많은 도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말 세 개의 도전, 올림픽, IOC 위원, 그리고 대한체육회 회장직. 그렇게 어려웠고 남들이 보기에는 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굳이 회장님께서 선택하시고 도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쉬운 길을 갈 수도 있었던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을 텐데 그걸 즐기시는 건가요?
0: 즐긴다기보다는 제가 또 선수 때 말씀을 드릴 수밖에 네. 없는데 제가 하기 쉬운 기술은 상대방도 받기가 쉬워요. 근데 제가 어려운 건 제가 시도를 하잖아요. 그게 성공하면은 그건 무조건 제 득점이에요. 예, 그래서 어려운 만큼 저는 도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쉬운 거는 뭐 세상에 쉬운 게 많이 이렇게 있진 않지만 쉬운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예상하는 길은 그만큼의 어떤 제 스스로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어렵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거고 그 도전을 실패하더라도 그 어려운 길의 끝에는 결국에 제가 배울 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을 하는 거지 야 어려운 거 이번 도전은 더 어려울 거니까 내가 도전해보자 이렇게 즐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체육인으로서 여태까지 중간에 사실 많은 유혹들도 있었지만 그런 걸 다 거절하고 난 체육인으로서 한번 정점을 한번 가보겠다. 정점이라는 게 개인적인 어떤 명예와 어떤 이런 위치는 아니고요.
1: 네.
0: 다양한 저희 산하단체, 체육인 또는 더 나아가서는 체육이 국민들을 즐겁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도구인 만큼 국민들 또는 전 세계에 있는 스포츠 팬들한테 뭔가 역할을 좀 해보자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막 도전하기 쉽지 않거든요.
1: 그쵸.
0: 이게 왜냐면은 남들 다 안 된다 그러는데 굳이 말씀대로 저는
1: 네.
0: 금메달리스트고
1: 네.
0: 어디 가서 편하게 제가 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길을 제가 선택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보니까 정말 많은 도전 과제들이 지금도 제 눈앞에는 있지만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현장이 변화되는 모습 그게 너무

0: 뭐가 됐든 근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실패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실패가 이 성취를 이루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밀어붙이시면 안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One more.
0: One more.
1: 그렇죠. 네. One more. 네, 새겨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스스로 정한 목표를 이뤄내기까지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또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님과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회장님, 앞으로 대한민국의 체육계에 큰 변화를 이루어주시기를 기대하고 네.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그거 말 그대로 제가 시를 아예 몰랐다가 올 초에 시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시를 한번 습작도 해보고 시를 어떻게 읽는지 같이 공부를 해보면서 그런 지점들과 그림을 대하는 태도가 교차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합쳐보는 전시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고, 사실 저의 습작이란 건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건데 용기를 내서 한번 같이 보여줬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그 사람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전시장 오면은 너무 고생했는데, 사실 그림 전시는 한 10분, 10초 보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래 잡아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책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글 쓰면 하나씩 정리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기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둔 거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만 볼 때는 몰랐던 어떤 요소들이 글 속에 숨어 있어요. 사실 그림이 거기 제가 설치된 그림 말고도 한두 배, 2.5배 이상 그림을 그려가지고 글 속의 요소들이 아마 전시된 그림에 다 들어가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글과 그림이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게 일부러 좀 의도를 하기도 했어요. 서문이란 게, 전시 서문이란 게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더 느슨한 구멍으로 이동할 수 있게 시선들을. 원래 제가 둔그 시, 습작 책자에 맨 앞에 어떤 에세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에세이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울까? 나는 왜 사랑에 늘 실패하는가? 그런 근원을 찾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의 어떤 상처와 제가 정서적인 학대를 받았던 그런 기억까지 적어놓은 에세이가 있었는데, 우리 조형과 교수님 중에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글을 읽고 나서 저한테 네 글을 너무 읽기 싫다고, 왜너 자꾸 네 힘든 얘기만 사람들한테 징징대냐, 그만해라, 이렇게 이제 좀 쓴소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어떤 크리틱 때도 그렇게 좀안 좋은 소리, 혼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졸업하고 10년 넘어가지고 처음 선생님한테 혼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지어놓고 다시 전시장을 가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 전시가, 좀 마음에 들고 더 좋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남도 싫어하고 나도 싫은, 보여주기 싫어하는데, 그걸 지금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알고 계시던 분이 등단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수업을 한다고 올린 거예요. 근데 저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이희우 문학평론가 분의 수업을 신촌에 있는 베개에서 6주간 듣고, 그 다음에는 한번 들어보니까 그 시를 읽는 법을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신 거거든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차라리 내가 한번 써보면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때마침 김현덕 시인이 강의를 바로 연달아 해가지고 김현덕 시인의 시창작 강의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에세이랑 뭐라고 현실 기반의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재현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에서 더 대상들이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강아지 이빨에 전구가 빛나고 이런 것들을 그릴 생각을 못했어요. 좀 현실적으로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싶었거든요. 글쓰기 하면서 글쓰기 그 어떤 거기 커리큘럼 중에 시 속에서는 뭐 어디든 갈수 있고 뭐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봐라, 이런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은유라는 게, 은유나 환유나 이것들이 어느 정도 교차하면서도 떨어지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또 모르는 것이라고 하고, 모르는 것이 타자성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거기서 큰 해방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이상한 게 우리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글에서의 이미지는 애초에 머릿속에서만 구현되는 비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안,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그림으로 전환되는 거는 자연스럽고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림에서 글로 가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눈사람 그림이랑 눈물사람이라는 그림, 글을 그런 식으로 두 개를 연동시켜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눈사람은 눈과 눈이 두 개가 쌓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비롯되는 시작되는 게 있는데 눈물과 눈물은 두 개가 위에가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 두 개를 단어만 바꿔가지고 제가 시를 처음에 냈는데 이건 성립할 수가 없는 시라고 다시 써야 된다 하시는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눈물과 눈물이 겹쳤을 때 왜 겹치지 않는지 이걸 상상적으로 간다면 그 위태로움을 가지고 다시 서술해봐라 그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글을 썼다가 장소도 옮기고 소재도 옮기고 그런 식으로 간 거거든요. 눈사람이 이렇게 뭔가 녹아내리고 있는 걸 보고서 아 이게 멍든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적었던 글인데 처음 시작이랑 너무 달라지고 멍든 사람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게 돼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면서 끝까지 일관되게 연관 그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부분만 취득해서 가져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종이 드로잉을 해봤는데 드로잉은 이제 축적되는 매체가 아니라 한 번에 쏟아붓는 매체거든요. 그래서 글로 따지면 이제 퇴고하지 않는 글이라고 봐야 되죠. 드로잉은. 근데 시라는 것을 퇴고를 해보게 되고 유화는 시간과 그 겹침이 필요한 매체라서 엄청 헤맸습니다. 드로잉은 이제 시작과 끝이 명확한데 유아는 내가 언제 끝낼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작업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그 지점을 밟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림이 좌초된 지점에서 새로 시작했다. 그래서 더 어렵기도 하고 뭐가 끝인지 모르니까 전시장에 걸어놓고도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가져와서 수정하고 그랬습니다. 네. 혼자 있을 때 작업하게 되면 학교랑 집이랑 일하고 왔다 갔다 이거 말고는 거의 새로운 자극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저 혼자서 뭔가를 만드는 게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들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에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새나 곡물은 제가 최근에 종종 연락하는 어떤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가 새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왜 좋아할까 찾아보니까 새가 너무 예쁘고요. 그래서 조형적으로 작업한 것 같아요. 그림 말고 그림 봐서 그림을 그리는 어떤 같은 캐릭터가 같이 존재를 했거든요. 그림이 혼자 서질 못하고 그림을 계속 붙잡고서 삼단도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좀 질리고 식상했던 사람들도 많지 않았을까 싶고 저도 저 작업을 만드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냐면은 저 괴로움을 가지고서 자꾸 작업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 작업과 내가 같이 있는 전시였다면 다음 전시에는 그림만으로 지가 알아서 서서 얘기할 수 있게 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0: some until recently, Seongsu-dong is a popular area in Korea. Remnants of its industrial past during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are still visible today. In the 1960s, Seongsu-dong was dotted with factories in the light industry sector, making it a major industrial area in Seoul. But the slow decline in manufacturing caused factories to close one by one. Then young artists began moving into old factory buildings in the area, which rejuvenated Seongsu-dong, creating a youthful vibe. Hip cafes and art galleries also sprang up.
1: 공장들이 지사람센터 이런 데로 가면서 많이 비어져 있는 곳들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저런 공간에 어떤 예술과 어떤 문화를 좀 접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비워놓고 몇 년씩 그 썩히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보석으로 보였어요.
0: In the trendy Seongsu-dong, there is one particular cafe and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housed in a former auto repair shop, which also used to be a dyeing factory, that stands out. For 50 years after it was built in the 1970s, the factory building has witnessed an ever-changing city landscape while retaining its industrial legacy. Its recent makeover has transformed it into a charming cafe that entices visitors.
1: 여기가 염색 공장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공업사 외에 뭐 관련된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거의 이제 폐허 수준이었죠. 폐허 수준이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계속 지식산업센터들이 이제 이 성수동에 많이 형성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점점 이러면 그 정말 빡빡한 건물들만 이렇게 차 있다 보면 소통이 좀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 속에서 또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또 사람들의 어떤 숨통이 좀 트이는 거고 여기에 또 어떤 그 공연이나 또 전시 이런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또 사람들이 이런 공간에 와서 약간 힐링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
0: With a high ceiling and the original metal roof still intact, the hip cafe draws a youthful crowd who revel in its rustic charm. In a place that once represented urban decay, it now overflows with people with a lively vibe. People can enjoy a cup of coffee while socializing with friends in a novel space.
1: 과거에 대한 향수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희망,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인간의 본능에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따스한 감정들을 좀 섞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공장이란 단어가 점점 이제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을 때 공장이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공장이란 단어를 굉장히 따스한 언어로 생각을 했습니다.
0: There is one place here that visitors should not miss. In the cafe's courtyard, there was a tiny treetop house on top of a zelkova tree. It looks like it came out of a fairy tale. The treehouse can be reached from the second floor, where it is connected by a wooden staircase. You can also see the entire cafe layout from this perch. It's a popular spot because treehouses appeal to the child in all of us.
1: 어렸을 때는 다 작은 꿈을 꿔요. 아, 나도 나중에 트리하우스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면서 어떤 그림 같은 동화 같은 꿈을 꾸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잊어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 트리하우스를 작품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출근하시는 한 40, 50대 노동자분도 문이 열려 있는 곳으로 트리하우스를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가요. 그 순간은 자기 어렸을 때 그 동화적 꿈으로 회귀하는 거죠.
0: The treehouse brings a flood of emotions to visitors, many of whom wander in just to see it among foreign tourists. This unique mix of old and new has created a distinctive culture and left people with lasting memories.
1: In the summer, there was no one in the city. Because it was all a factory. When I was working at the first time, I opened the door and saw how many people were passing by. For 1 hour, about 2 people were passing by. There was no one in the city. It's like a dead city. It's the past and the future together, it will be a very good picture. In the current era, the culture has not been formed in the current era, I think.
0: The cafe gives off a retro vibe and uses artworks to make a space that might otherwise feel cold and sterile feel warm and cozy. By leveraging the local character of the neighborhood, the cafe creates a fresh atmosphere. On the second floor, you will find art made by young artists on display. They brim with an experimental and youthful spirit. It's a great way to appreciate art while having a cup of coffee.
2: 일상생활에 지치다 보면 뭐 하늘 한번 쳐다보기 힘들고 뭐 주변을 돌아보기도 힘든데 뭐 이 공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좀 채워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서 또 그런 여유와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오랫동안 네, 좀 지켜졌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도 생기는 공간입니다.
0: As a space where people can relax and relieve stress in the city, the cafe offers an emotional boost to people. Wood material is used throughout the cafe's interior to create a cozy atmosphere with earthy tones. The dominant colors of Seongsu-dong's old factory district were the inspiration for these design touches.
1: 여기가 워낙 공단 지역이니까 팔레트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팔레트를 가지고 뭐 이제 그 메뉴판을 만든다든가 또는 저희 지붕 위에 있었던 50년 된 나무를 가지고 저희 현관문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그 숨겨져 있는 우리 그 시간 속에 따스함이 있는 거거든요. 모던과 어떤 그 과거의 시간적 여행 그것이 섞여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편안하게 느껴요.
0: In the spacious cafe, each space has a unique character that imparts different stories. The place overflows with energy, letting customers leisurely reflect on their lives amid a garden of trees and bushes. Not only is the cafe a space with beautiful aesthetics, but it also connects people through its community-like spirit.
1: 성수동에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것이 도시가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제 디자인의 어떤 그 영역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막 콘크리트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도 따스함이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감정을 배제한다면 그리고 어떤 콘텐츠의 스토리가 없다면 그 공간은 사람들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소통이고 소통과 어떤 뭐랄까 교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또 뭐 사람이겠죠.
0: If you walk along the Han River, you'll be able to see Korea's first waterworks water reservoir. It's a museum that traces Seoul's 110-year history of waterworks. This place used to be the royal hunting grounds when it was forest land. That is why this royal flagstaff is placed here. The Waterworks Museum is housed in the former Purification Plant No. 1 at Dukdo Water Reservoir, which was designated as a tangible cultural asset by the city of Seoul. The main building of the museum used to be a water intake pump chamber.
3: 수도 박물관은 대한민국 근대상수도 역사의 출발지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한제국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요. 이 기술들은 그 미국과 영국의 기술력으로 그 최초의 정수장을 건축을 했습니다.
0: Decades ago, the Tuksum area had plenty of clean drinkable water with minimal pollution from sewage. Due to these attributes, Dukdo Water Reservoir supplied drinking water starting from 1908. The main building was built in a modern Renaissance style and has an arched entrance made from granite. The whole place was designed with a grand facade.
4: 외부 사람들이 오면 건물이 너무 멋있다 그래요. 건물 보고. 저기 서대문에 형무소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건물이. 그래가지고 멋있다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참 좋다고.
0: The exhibition hall of the museum displays the early history of Korea's waterworks, and to show the original roof truss structure more prominently, the ceiling finishes and interior walls were knocked out. There is one eye-catching exhibit here that shows one chapter in Seoul's waterworks history. And it is a water peddler. Such peddlers are now a faint memory from the past. The history and industrial legacy of this site have made what was once an industrial heritage into a cultural heritage. The actual pipes, motors, and plant equipment are on display, highlighting its symbolism as a historic site.
3: 이 공간의 역사적 가치는 우선 대한민국 근대 상수도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있는 기기들도 전기만 공급하면 바로 가동이 되는 그런 상태로 남아 있는데 근대 산업시설로서의 가치를 생각을 해서 없어지지 않고 잘 보존을 했다가 박물관화해서 이제 시민들이랑 이제 교육의 장,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0: In this historical space, an educational platform that informs people about the precious value of water, visitors can see how people came up with smart techniques that eventually culminated in supplying clean drinking water. We need to be aware of our precious heritage that was based on years of human experience.
5: Oh, 옛날 건물이라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기 이렇게 여가 되는 방법, 물과 자갈로 여가가 된다는 거. 수돗물 만드는 기계들이 있으니까 일반 관람객도 그 당시에 어떻게 수돗물을 생산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좋아요.
0: These square manholes-like installations have been placed on the ground. Right below the hatch lies a slow sand filtration basin, which filters water like a water purifier. The basin slowly filters water, and today six of them still exist and are preserved. This eco-friendly purification system uses thick layers of sand and gravel to filter out tiny particles in unpurified water. Since the plant stopped supplying drinking water, the basin's sandy floor became exposed.
3: 완성 여가지는 이 본관 건물이랑 함께 이제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72호로 지정이 되어서 보존되고 있는데요. 국내 현존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이제 독특한 분위기 때문에 저희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뮤직비디오에서 촬영을 되게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내부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관람객들도 많이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0: After you pass through the dim entrance, you will enter a cave-like chamber. The arched columns above give the place an ancient Roman-like atmosphere. The plant was operated for 82 long years and has since been decommissioned. The annex building that is adjacent to the main building used to be the intake pump chamber for the purification plant number one. Water from the Han River used to be pumped into the Dukdo water reservoir. It is now a special exhibition hall that retains its original appearance. New exhibits with diverse themes are put on display each year. In the exhibits, stories of past history are told in a fun and easy to understand way to make the place accessible to more people. Visitors can touch certain exhibits to get an authentic experience of how life used to be in the past.
3: 근대 산업 시설로서의 그거를 그런 중요성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렇게 남겨두신 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으로만 보고 이렇게 말로서만 전달하기 어려운 그냥 현장에서 주는 그 정말 현장감 있는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 와보면 이렇게 다르게 느끼시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0: The Water Environment exhibit is housed in the former employee dormitory and shows how important water is in our daily lives. This old Zelkova tree has withstood the elements for centuries and shares the grounds of the Waterworks Museum. It is another heritage and symbol of our unique culture and local identity. That will last for ages.
3: 물과 환경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콘텐츠를 항상 고민을 하는데 관람객분들이 물의 소중함 그리고 환경 보호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갈 수 있는 이거를 막 강요하고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시를 보고 가시는 중에 그리고 체험을 하고 가시는 중에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Underneath this bridge that spans the Han River, there is an abandoned space that has undergone some big changes. A rest area for citizens with a whimsical design and cultural inputs brings a smile to the locals. The roof is made of shiny mirror panels instead of heavy corrugated steel. The illuminating effect of the panels lightens up the whole area below. It also shows how it is possible to bring harmony between people and nature.
6: 아무래도 고가 하부 공간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공간에 뭐 지역 주민회나 복지관에서 이렇게 바자회도 크게 하고 1년에 몇 번 이제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이제 활용도가 없다 보니까 서울시의 고가 하부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상지로 이게 옥수동이 제일 먼저 뽑혔어요. 그래서 2017년에 여기를 짓게 됐습니다.
0: After the space was transformed into a place for reading books, people come to browse and read books or just sit around waiting for someone. In the kids section, warmth on a cold day is provided by the Ondor heated floor. It is freely accessible to everyone. As you can see, spaces that play different roles are built into the design.
7: 제일 좀 접근성이 좋으니까 여기가 바로 그 역 앞이잖아요. 지하철이나 내려서 이렇게 가면서 오면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니까 아주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손자, 손녀들도 데리고 와서 놀게 하고 놀이공간도 되고 문화공간도 되고 참 좋습니다.
0: After renovating the place for the public, many eco-friendly elements were adopted, and they influenced the quirky design.

0: The ceiling is an elaborate structure made out of wood, and not only is it an interesting piece, but it also provides excellent soundproofing. On the gentle sloping part of the structure, plants fill up the space and brighten the place up.
1: 판 아래가 아무래도 버려진 공간이고 또 여기 다로국수 공간은 친환경적으로 짓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부 화분 몇 개보다는 생육되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밝은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다라국수가 천정이 낮은 반면에 주변을 다 통유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채광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0: By providing people with a place where art is easily accessible, a once cold and dark area has been transformed to promote the arts. Through the various art program offerings, the place lets kids enjoy and create art. From fun activities to art classes, young children can unleash their imagination and also find their voice. Even though it is a relatively cramped space, kids are able to make use of it in various ways.
2: 흑수동의 그런 마을의 풍경이나 그런 거를 이제 최대한 아이들한테 유도를 해서 아이들만의 건물이나 건축 건물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서 표현에 있어서 정해져 있는 정형화된 그런 수업이 아니라 마음껏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엄마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수업입니다.
0: In addition, a variety of arts programs are available where people can attend or participate in performances, lectures, and exhibits. There is a large open space behind the station, and it is there to serve citizens. It also doubles as a playground for young kids or as a concert venue. Some people come on a regular basis to just enjoy the space by themselves.
1: 다라국수는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제 나만 알 수 있는 공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다리 밑에 즐거움이란 뜻도 있습니다. 옷과 화보 아래에 이렇게 생겨진 공간이지만 우리가 그 이 공간을 자주 찾고 즐겨야 또 이곳이 즐거운 장소가 되잖아요. 지금 공연이나 전시에 대한 욕구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발굴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연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역 예술가들도 많이 발굴하는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많이 알려드리는 것도 저희 의무인 것 같아요.
0: We can understand the present by learning about the past. And value is being added to the community by embracing the city's precious heritage in a city brimming with historical sites and popular attractions.

0: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1: 와, 맛있겠다.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2: 네.
1: 어떤 게 나 있어요?
2: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1: 너무 맛있어요.
2: 네, 맛있어요.

0: 객단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서울역에 공항터미널이 있는지 몰랐어요.
2: 제가 다 알아봤죠. 여기서 짐도 붙일 수 있어요.
1: 편리하네요. 짐이 몇 개예요?
2: 하나, 둘, 셋, 세 개예요. 기념품을 많이 샀어요.
1: 그러네요. 잘했어요.
2: 한국에 있는 동안 즐거웠어요.
1: 저도요. 와이엇이 한국에 있는 동안 좋았어요.
2: 경복궁도 정말 좋았어요.
1: 맞아요. 저도 좋았어요. 와이엇 덕분에 알게 된 것들도 많아요.
2: 다행이네요. 내년에 또 오고 싶어요.
1: 내년 휴가에 또 와요. 내년에 북한산에 가요.
2: 네, 좋아요.
1: 박물관도 가기로 해요.
2: 3시에요. 가야 해요.
1: 여권 있어요?
2: 네.
1: 비행기표 잘 챙겼어요?
2: 네, 여기 있어요.
1: 내년에 또 만나기로 해요.
2: 네, 도착해서 연락할게요. 잘 지내요.

0: 알렉사.
1: 오늘 가요?
0: 네. 알렉사도요?
1: 네, 저도 오늘 가요.
0: 우리 같은 비행기예요?
1: 네, 같은 비행이에요. 아, 이번에는 카분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네.
1: 사진이 다 예뻐요.
0: 그래요? 그건 모델이 좋아서.
1: 네?
0: 장난이에요.
1: 이게 뭐예요?
0: 아, 친구한테 선물할 거예요. 한국 기념품이에요.
1: 많이 샀네요?
0: 네. 알렉사도 하나 줄까요?
1: 고마워요. 아, 다이어스 여행을 좋아해요?
0: 네,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한국은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1: 아, 맞아요. 한국은 생각할수록 매력적이에요.
0: 네, 한국은 여행할수록 좋았어요.
1: 아, 저는 내년 휴가에 또 올 거예요. 다이어도 내년에 같이 올래요?
0: 좋죠.
1: 그래요? 우리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내년에 또 한국에 놀러 와요.
2: Wyatt and Alexa ended up leaving Korea on the same plane. Reflecting on the end of their trip, Wyatt said,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은 or 는 편이다 is used to indicate that you are closer to one side or a certain type without stating it definitively. To say you're the type of person who likes to travel, say,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To give you another example, let's say you're the type of person who likes reading books. You would say,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If you're the type of person interested in K-pop, you would say, 저는 K-pop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The expression 을 정도로 or 을 정도이다 is used to emphasize the measure of something in comparison. To emphasize that your trip to Korea was so good and made you want to come back, say, 한국은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If you want to say something is so good, it makes you want to dance, you say,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If something's delicious enough to make you want to eat it every day, you say, 맛있어서 매일 먹고 싶을 정도예요. Today, Alexa and Wyatt used the expression 을수록, which is used to say the more something happens over time, the more the future will reflect that. For example, if you want to say your trip to Korea got better over time, it's 한국은 여행할수록 좋았어요. To say that the more you think about it, the more attractive Korea seems, say 한국은 생각할수록 매력적이에요. How about one more then? To say the more you look at Korea, the more beautiful it seems, say 한국은 볼수록 아름다워요. All right then, let's practice the expressions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one more time.
0: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한국은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한국은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맛있어서 매일 먹고 싶을 정도예요. 맛있어서 매일 먹고 싶을 정도예요.
3: 한국은 여행할수록 좋았어요. 한국은 여행할수록 좋았어요. 한국은 생각할수록 매력적이에요. 한국은 생각할수록 매력적이에요. 한국은 볼수록 아름다워요. 한국은 볼수록 아름다워요.